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 좀 덜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날도 더운데 둥근 식탁처럼 주변 사람들을 좀 나란한 마음으로 마주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7월 3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참 귀에 감기는 후렴구란 말이죠. 앤디 윌리엄스의 해피 하트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분 목소리 들으니까 그 영화 파피용 주제곡 Free as the Wind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고음 가수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을 네. 몇 년째 제 휴대폰 벨소리인데 언제 들어도 편안하고 따뜻해요 라고. 아, 2059님 전화 온 줄 알고 깜짝 놀라셨나요? 창문 열어놨는데 바람이 들어와요. 노래와 잘 어울립니다. 김정민님. 그죠, 오늘 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날은 계속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그나저나 회전 테이블 있는 중국집 가본 지가 언제인지. 2226님. 사실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늘 짜장 단품만 먹는 중국집에만 가서 갑자기 양장피 동파육 먹고 싶네요. 다 그래도 차가운 거로 고르셨네요. 어떻게. 아, 그러게요. 요리 한번 푸짐하게. 저도 뭐 나이 들면서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요리들 좀 피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침이 고이고. 자, 오늘 라떼를 들었다 놨다. 지난 주말 정말 아주 뜨거운 서머 매드니스 공연을 절찬리에 끝내신 우리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를 대신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윤도현 씨를 조금 일찍 오면은 저희가 부를 예정인데요. 네, 혹시라도 듣고 계신다면은 조금만 일찍 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문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UN난민기구, IS동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롯데렌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오뚜기 카레,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와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새삼 77년에 이 정도 스케일 녹음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였습니다. 결국 전기불 악단. 지금이야 뭐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 안 하지만 이때만 해도 보코더 중간에 사람 목소리인데 악기처럼 나온다. 신기했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70년대 말에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라는 노래 거기 간주에 보코더 나와요.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떠나가는 그 사람. 네, 죄송합니다. 아, 손풍기를 깜빡하고 와갖고 출근 때 습식 사우나에 갇힌 기분이었는데 다행히 버스가 빨리 와서 감사했다는 7008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 정재윤님은 아우 지쳤다가 뭔가 기운을 끌어줄 수 있는 노래 같아서 좋다고 이렇게. I'm Groot. 맞아요, Groot. 예,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삽입돼서 또 큰 사랑을 받았었죠. 모든 대사가 I'm Groot로 끝나는 Groot. Groot 인형 집에 선물 받은 거 있었는데 얘가 어디 갔는지. 네. 아, 역시 덥다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9시인데 벌써 현장 온도계가 35도예요. 얼마나 더울지 긴 하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 해도 긴데. 5849님 힘내십시오. 저 틈틈이 물 잘 챙겨 드시고. 난 별로 안 더운 것 같은데 하다가 어제 병원 가다가 나가보고 알았어요. 제가 밖을 잘 안 나갔던 거였던 거죠. 9523님 아이들하고 워터파크 가는 중에 1773님 문자 주셨는데 춘천 지나면서 듣고 있습니다. 휴가 가는 차가 많네요. 아, 역시 시내에는 차가 조금 없어요. 근데 이제 휴가들 떠나시느라고 고속도로에는 차가 좀 밀리는군요. 그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Tears for Fears의 히트곡이죠.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였습니다. 소위 이게 이 집 Song from the Big Chair라는 정규 2집에서 대박이 난 곡인데요. 85년 1집 때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Change라는 노래를 중학교 때 듣다가 너무 좋은데 그냥 뭐 나만 아는 뭐 그런 거죠. 아무도 모르다가 대박이 나길래 나 좀 듣나? 마치 그런 정말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죠. 체인지도 좋아요. 네. 자, 얼마 전에 본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마티 슈프림, 아 탁구 영화죠 그거. 거기 엔딩에 나왔어요 라고 김선양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말은 많아도 아무튼 매력적인 배우죠. 네. 이번에는 유중열님의 신청곡인데요. 야, 이 곡도 정말 끊임없이 70년대에 발표됐는데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 시카고라는 밴드 전설이죠. 벌써 76년도에 10집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 앨범에 네. 원래는 앨범에 수록 예정도 없었는데 네, 팀의 프론트맨 피터 세트라가 만들어서 이 노래가 빌보드 시카고에게 첫 1위를 네,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샛별이와 산책 갑니다 하면서 예, 60대 초반 남성이라고 소개해 주신 우리 유중열님의 신청곡으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함께 들어요.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시사 M&M's 치과 생각하면은 일단 무섭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치료비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내년부터 치과 건강보험 보장이 좀 강화된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복합 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노인분들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원래는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근데 앞으로는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년부터라고 하니까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 임플란트 치료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해외에서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 같은 위조 상품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호 시스템이 운영이 된대요. 이름하여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인데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는 해외나 온라인, SNS 등에서 이런 가짜 한국 브랜드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사진과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고 검토 후에 피해 입은 기업에 이 자료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브랜드 지킴이는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를 빼앗기는 일을 위한 막기 위한 상표 도용을 막기 위한 서비스인데 미리 등록을 해두면 상표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나오는지 확인한대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이메일로 빨리 알려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할 시스템 같으니까 공들여 쌓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가치 지키는 방법도 점점 촘촘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공항이요. 남북권 관광의 새로운 관문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60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00만 명이나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장을 이끌게 된 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인데요. 특히 일본과 베트남, 대만, 중국 이런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부산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재방문하는 발길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넘어서 부산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긴 요즘 보면 사투리 쓰는 외국인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부산 그러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새가 있죠. 예, 바닷가에서 볼 수 있고 끼룩끼룩이라고 우리가 우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부산 야구팀 자이언츠의 마스코트 누리도 바로 이 새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네, 부산의 시조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뭐 이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 참여해주세요. 이 노래 들을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이브예요. 가을 타나봐.

바이브였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의 힌트송 가을 타나봐 부산의 시조 가을매기 갈매기 뭐 힌트를 드리면서도 쑥스러울 정도로 갈매기한테 새우과자 주다가 손가락까지 먹히는 줄 알고 엄청 소리쳤던 생각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던 흑역사입니다. 김혜정님. 아, 그 개가 생각보다 꽤 크잖아요. 처음이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가만 보면 눈이 애들이 매섭다고요. 네. 자, 유산균 세트 주인공 되셨습니다. 김혜정님. 비슷한데 제 친구가 갈매기한테 새우과자 주다가 겁나서 자꾸 손을 움츠려서 피했더니 갈매기가 다른 손에 있던 봉지를 통째로 물어갔어요. 2083님. 줄 거야 말 거야 하다 채갔구나. 네, 스킨케어 세트 주인공 되셨고요. 저는 바닷가 갈 때마다 갈매기의 응가를 맞아요. 그럴 확률이. 아니, 저도 뭐 새 응가 맞은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갈 때마다라고 하니까 좀 짠한 마음이 드는 3521님. 김정일님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28년째 횟집하고 계시다고. 와, 토박이시군요. 회 드시러 놀러있어 라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그리고 9677 김진혜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0781님이 신청하신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방백.

0: 어제부터 어머니 팔순이셔서 가족들하고 거제 여행 와 있어요 하면서 이석중 님이 신청하신 윤상 Back to the Real Life였습니다. 흥겨워요라고 권혜경 님도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홈페이지 들어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형편 되시면 한번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냥 검색 오늘 아침 윤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 연결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 A라는 게시판이 생겼을 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여러분의 뭐 옛날 얘기도 좋고 지금 얘기도 좋고 사랑 사연 좀 적어보시죠. 예, 그리고 그 A와 함께 들었던 노래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생길 어떤 사람 A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번에 합격!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사실 어제 좀 깜짝 놀란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원스라는 영화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글렌 한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1320님, 또 전세욱, 2159님 많은 분들이 명복을 빌면서 그 히트곡이죠. 마르케타 이글로바와 함께 노래한 원스의 주제곡 Falling Slowly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이 노래 2부 마지막 곡으로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30일 오늘 생각난 노래.

확실히 방학이 되고 휴가철이 되고 그러면 네 출근길이 적어도 시내에는 좀 덜 막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한 것 같은데요. 15분 정도. 사실 얼마 전에 벨린다 칼라일이라는 네, 뮤지션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맞았었죠. 여성들로만 결성된 최초의,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직접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하고 라이브를 전원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여성 밴드다 뭐 해놓고 뒤에서 누가 연주하고 이런 거짓말 없이.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결성이 되면서 결국에 We Got The Beat라는 노래로 엄청 인기를 얻었고요. 고고스라는 밴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팀의 히트곡 중에 82년도에 빌보드 6위까지인가? 8위군요. 네, 8위도 엄청난 거죠. 빌보드 8위에 올랐던 고고스의 베케이션이라는 노래 생각난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편곡이 무슨 밴드들 이렇게 싱스트리트 같은 데서 사용할 것 같은 네. 간철하면서도 있을 것 다 있는 재밌네요. 진짜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자 고고스의 베케이션 오늘 생각난 노래로 들었고요. 베케이션 중인 1인 잘 듣겠습니다. 신난다 애청자 신용화님 까딱까딱 진짜 오래전 노래지만 기억이 납니다. 라고 김정민님 당시에 뭐 MBC FM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고고스도 인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생방 중에 문자 참여하신 분들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받고 아빠 초반부부터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9523님이 찾았다! 라고 2418님도 딱 걸렸어 알아불었어요 라고 오늘 좀 쉬운 것 같은데요? 예 퀴즈도 그렇고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이 노래를 알고 있는 노래면 쉽고

0: 있고 뭐 알아도 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노래가 평소 때 많이 듣던 노래 아니면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에 이거 무슨 노래 초성 같으니? 라고 한번 올려보시면 그리고 시간도 많아요.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올리브 오일 드리고요. 한 분께는 이번 주는 미음 선물 3종 세트입니다. 모이스처 크림, 폼 클렌징 세트, 마스크팩 세트 이렇게 어머 부럽다. 저도 맞추고 싶네요. 252159님 당연히 참가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목요일의 남자 이원석 씨를 스튜디오에 오시겠습니다.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경기도청, 주식회사 그레인온,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이자, 가마치 통닭, 주식회사 헤리자보해, 에어비앤비와 꾸며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학 되면 콤파스를 사용해서 생활 계획표를 동그랗게 만드는데 꼭 잠자는 시간 꿈나라 표시를 Z자 세 개를 썼었다.
1: 저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0: 그럼 뭘로?
1: 취침.
0: 아, 취침.
1: 취침.
0: 오, 좋아요.
1: 네.
0: 야, 진짜 말만 요새도 두 번째입니다. 만들기 숙제로 수수깡과 시침핀, 옷핀으로 안경이나 풍차를 만들어 봤고,
1: 네.
0: 신문지를 찢어갖고 그 풀도 아니고 종이 죽 써가지고
1: 그쵸.
0: 바가지를 엎어놓고 탈을 만든 적이 있다.
1: 아, 완전 있습니다. 역시 너무 오랜만에 이 광경을.
0: 그러게. 아니야, 진짜 난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1: 네.
0: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일기는 한 달치를 몰아서 쓰는데 그래서 날씨는 거짓말로 기재했다.
1: 거짓으로 기재하지 못했어요.
0: 오.
1: 그래서 그냥 친구나 누나 전 누나가 둘이

0: 있으니까. 아. 날씨 좀 보여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 혼자 큰 저로서는 참 부러운 순간이군요. 자, 이원석 씨. 아유, 주말에 네 어떠셨습니까? 서머 매드니스
0: 공연 되게 재밌게 잘 끝났어요. 아유, 다행히.
1: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는 응원을 못 가서 정말 아쉽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가 상디 노래도 했었는데.
1: 그러게요.
0: 한 걸음 더 해서 거의 관객분들하고 올대창을 하는 광경을 또 상대가 보였으면 참 흡족해하실 텐데 말이죠.
1: 그러게. 아, 참 난 내공원에서도 떼창 한 번을 못 시켜본.
0: 그 상디가 노래를 안 놓으시니까.
1: 간이 작아서. 아니 난 괜히 마이크를 했다가 네. 안 따라하고.
0: 아, 그러 진짜 그런 마음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1: 어, 아니 그리고 뭐 아, 모르겠어. 나는 진짜 못 즐기겠어.
0: 공연 자체를요?
1: 네. 한때 좀 즐겨보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네. 아. 힘들더라고요.
0: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인
1: 타고 나야 되나 봐. 원석 씨처럼 정말
0: 뭔가 수줍어하고
1: 아니야.
0: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자체가 그... 상대의 매력이 또 아니야. 있어요.
1: 아니, 그런 매력 저기 멀리 던져버려. 차라리 원석 씨처럼 진짜 무대 딱 올라가는데 완전 눈빛부터 변해버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0: 뭐 그런 가수도 있죠. 네.
1: 자, 아무튼 우리 아침 가족들도 초대해 주셨잖아요.
0: 맞아요.
1: 혹시 확인하셨어요?
0: 아니 나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 안 하시던데요?
1: 아 진짜
0: 몰래 조용히 상디 닮아가지고 조용히 보고 가셨나?
1: 아니 뭐 그냥 아침 가족들 뭐 하기만 그런 거 가서 물어보면 아니 진짜 옛날에 콤파스를 왜 사용을 많이 했지? 우리가 뭐 원을 그렇게 그릴 일이 많았나?
0: 일단은 뭐 그때는 뭐 도구가 없잖아요. 뭐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그 표를 만들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그리고 원형 자 이런 것도 너무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컴파스가 없을 때는 두꺼운 종이를 잘라가지고 한쪽은 고정시키고, 종이 이렇게 구멍 뚫어서
1: 맞아요.
0: 연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컴파스 대용으로 쓰기도 했었죠.
1: 주전자 뚜껑도 있고,
0: 주전자 뚜껑도 있죠. 네.
1: 하긴 컴파스는 웬만하면은 필통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왜 그 수학 시간에도
1: 맞아.
0: 그런 표 만들 일이 많잖아요.
1: 네.
0: 그럼 뭐라 하지? 아무튼 그런 도형 만들고 이런 거.
1: 산포자라.
0: 산포자. 포기를 하더라도 안 가져면 혼나니까.
1: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수수깡을 요새 본 적이 있어요?
0: 수수깡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1: 그죠. 옛날에는 수수깡이 거의 모든 그 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필수품.
0: 그렇죠. 주재료였죠. 주재료.
1: 그죠. 뭐 만들라 그러면 무조건 수수깡.
0: 네.
1: 본드 붙으면 녹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옷핀이나 그 시침핀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0: 그 정 중앙으로 다 안 꼽으면 또 망가지고.
1: 그렇죠. 끄트머리에 잘못하면은 꽤 찢어지고.
0: 상디는 정말 그런 거 잘 만드셨어요? 어렸을 때?
1: 제가 좀 손재주가 있습니다.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술을 하셨겠죠. 저는 진짜 못했거든요.
1: 아 진짜.
0: 그래가지고 수강하면은 이 중앙을 못 꼽는 거예요. 삐뚤빼뚤해가지고 안경을 만들든 뭐 코끼리를 만들든 다 뭔가 어설프고 그래가지고 맨날 누나가 에휴 하면서 다시 해주고.
1: 누나들은 잘 만들었나 봐.
0: 누나들은 그래도 잘 해줬어요.
1: 야.
0: 그래가지고 맨날
1: 피가 같아도 다르다.
0: 맞아요.
1: 아니 근데 결국 뭐 신문지 죽 차륙까지는 제가 이제 겪었던 거고.
0: 네.
1: 고무 차륙은 원석 씨 때는 고무 차륙 있었어요?
0: 고무 차륙 있었죠.
1: 역시 7살 차이.
0: 상징이 없었어요.
1: 고무 차륙이 뭐지? 그냥 차륙 맨날 만져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또 마르면
0: 네.
1: 먼지가 되거든요.
0: 그래서 이 고무 차륙을 고무 차륙으로 기가 막히게 그 막 만화 캐릭터들을 잘 만드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 그런 친구들이 있죠.
0: 네. 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 친구 나 이거 나 주면 안 돼. 내가 만들 생각은 못하고 나 이거 주면 안 돼.
1: 야 맞다. 고무 차력이 진짜 컬러도 있고 이러니까
0: 네.
1: 이게 또 제 제네레이션 아닌 원석 시대만 해도 혹시 우유각을 갖고
0: 네.
1: 재활용 작품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0: 우유값 재활용은 안 해본 것 같은데요.
1: 저도 그거는
0: 네.
1: 저 때는 다 병

0: 병이었어요. 레토르트 팩이 없었어.
1: 에? 진짜요?
0: 어, 병으로 줬어.
1: 그 약간 플란다스 얘기예요.
0: 그렇지. 그래서 뭐 마시고 항상 반납해야 돼. 우유 마시고.
1: 우와 진짜요?
0: 네, 그것도 못 마시는 친구들은 네.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그 돈 내야 되는 거라서.
1: 그건 맞죠.
0: 그 우유 병뚜껑이 종이로 돼 있어요.
1: 네?
0: 꼭 눌러서.
1: 심지어 종이였다고요?
0: 마분지 같은 걸로.
1: 우유병인데, 아니 유리병인데요. 그럼 상하지 않아요?
0: 그러니까 뭐 유통 기간이 빨랐겠죠. 네, 믿고 마셨어요.
1: 근데 되게 예뻤겠다. 유리 우유병 되게 예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 낭만이 있죠. 네. 네.
1: 저는 약간 그 방학 숙제나 이런 뭐 공작 숙제 이런 거 보면은 네. 딱 떠오르는 게 글라이드라나?
0: 맞아요.
1: 고무 동력기 비행기 있잖아요. 고무 동력 비행기.
0: 그거 난이도 최상이에요.
1: 저는 그거를 제대로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0: 그렇죠.
1: 그래갖고 맨날 만들어서 자 이게 날까? 딱 날면 바로 그냥 바닥으로.
0: 김명곤님은 행글라이더를 만들었다고요?
1: 행글라이더가 그거. 행글라이더랑 고무 동력기랑 또 비슷한 건 그러니까 고무 동력으로 날아가는 게 있고 그냥 날리면 그게 바람으로 핸들라이더야? 날아가는 게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0: 아 그거 날개에 물을 뿌려줘야 팽팽해진대요.
1: 맞아요. 다 완성하고 나서 그 날개에 물을 쫙 뿌려주면 약간 창호지 막 이런 것
0: 맞아. 약간 그런 한지 같은 그런 걸로 하긴 연도 만들었다 집에서
1: 연.
0: 네.
1: 연.
0: 연 만들 때 그거 풀 말고 그 죽 써가지고 그걸로 연살에다가 발라가지고
1: 죽이요? 쌀죽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밀가루 죽이었나? 모르겠어. 아무튼
1: 풀이 없었나요? 상태
0: 아니 몰라. 근데 그때 아무튼 밥 공기 같은 거에다가 뭐 많이 드니까 아니면 내가 그 탈 만들 때랑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1: 탈은
0: 무조건 그건 풀 갖고 안 돼.
1: 탈은 솔직히 접착제가 필요가 없지 않나요?
0: 왜? 종이에 그냥 물 묻혀 갖고 신문지?
1: 네, 그래서 막 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만들고 거기에 막 색칠하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0: 아니야, 그것도 베이스가 죽이어야 돼요.
1: 그래.
0: 신문지를 죽에 반복을 해가지고.
1: 아, 그건 맞죠, 맞는데. 네,
0: 그러니까.
1: 아무튼 그 탈도 참 여러 가지 모양이. 솔직히 정답이 없잖아요, 탈은.
0: 그렇죠. 꾸미기 나름이지.
1: 잘 만드는 친구들은 정말 야 이거는 어디서 사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만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0: 그 정도였어요.
1: 네.
0: 고무 동력기 대회 생각난다는 4245님. 교단 위에서 날렸는데요. 거의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전교생 앞에서 상처받은 나의 동심.
1: 제가 그렇습니다.
0: 그랬구나. 네. 우린 대회는 안 했어요.
1: 유난히 날지 못하는 비행기.
0: 그거 제대로 날아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는데.
1: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친구들은 운동장을 그냥 횡단시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0: 우와, 그 정도로?
1: 네.
0: 와.
1: 짱짱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0: 그렇구나. 고무동력기는 습자지로 날개를 만들어야 잘 난다고. 습자지 오랜만이다.
1: 그렇죠. 우리 가끔 뭐 창호지 말겠지만.
0: 가면서 습자지가 붓글 씻을 때 쓰는 건가?
1: 그거는 한지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거랑 좀 달라요.
0: 더 얇은가?
1: 더
0: 속 비치는 거.
1: 네. 네. 좀 달라요.
0: 5868님의 기억입니다.
1: 네. 4864님은 콤파스는 태극기 그릴 때 꼭 필요해요.
0: 아 태극. 그렇죠.
1: 태극 문양 만들 때 콤파스 없다고 생각해봐요. 큰일 나요. 뭐 큰일까지는 모르겠는데.
0: 난 대충 손으로 한 것 같은데.
1: 아 역시 상대는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0: 아니 뭐 아니 컴파스로 뭐는 해도
1: 네.
0: 그 가운데 이렇게 태극을 이렇게 하긴 그것도 컴파스 잘 쓰면 또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1: 반으로 하면, 반으로.
0: 네. 되겠다. 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은 식물 채집, 곤충 채집 이런 거 없겠죠? 지역에 따라 다를까?
1: 없지 않을까요? 곤충을 잡으러 다니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0: 맞아,
1: 곤충이 저도. 없어.
0: 아니 곤충은 나 얼마 전에 파주 쪽 갔더니 네. 뭐 꽤 있더라고요.
1: 아 그쪽은 있죠.
0: 있어요. 네. 네. 갑자기 생각났다. 그래서
1: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 뒤 동산 같은데 가면은 뭐 잠자리도 잡고 네. 개구리도 잡고. 네. 그 동산 차 그런 공터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0: 아 공터 있으면 그 땅값이 얼마겠어.
1: 그지 거기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0: 야 진짜 요즘에는 서울에는 거의 이거 내주면 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를 지금 안 돼요. 막 또 네. 이렇게 나오나 그러나.
1: 그쵸. 그래서 옛날에 막 양파도 키우고 맞네. 고구마도 키우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0: 아 진짜 방학 때 그렇게 보면 빡센 방학 때 빡셌어. 보면.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 아무튼 곤충 채집 나이 들면 원석 씨도 어릴 때는 네. 뭐 방학개비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손으로 탁 잡았죠.
1: 못 잡았어요.
0: 아 진짜?
1: 네. 메뚜기만 그죠. 메뚜기만 겨우 잡았었어요. 무서워가지고.
0: 그랬구나.
1: 겁쟁이.
0: 난 그때 사마귀도 만지고 그랬는데. 와. 어느 날부터 네. 갑자기 걔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1: 나이 먹고. 먹고 나서요? 네. 성인 되고 나서요?
0: 네.
1: 오.
0: 그거 진짜 신기해요.
1: 신기하네.
0: 네.
1: 어떡하죠?
0: 어떻게 곤충이 갑자기 그렇게 혐오까지는 아닌데 무서워요.
1: 무섭죠.
0: 네.
1: 아까 멋모를 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 보통.
1: 그리고 나이 들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바이러스
0: 아니 그런 걸 떠나서
1: 이렇게 걱정이 되고
0: 아 그 옛날에는 막 진짜 사슴벌레 이런 건 못 잡아가지고 막 하늘소 네. 이런 거 있으면은 네. 눈이 뒤집어지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이랬거든요. 네. 이제 앞에 있어도
1: 못 잡아
0: 못 잡아요. 그냥 보면 신기하고 멋있긴 한데
1: 멋있다고요?
0: 아 원래 사슴벌레는 멋있죠.
1: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저는 참 네이클로바 찾으러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과장 뭐 거들떠도 안 보게 됐네요.
0: 가끔 네이클로바 다섯잎 클로바 찾으신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신 적은 있는데
1: 네.
0: 마지막으로 방학 숙제 중에 제일 싫었던 것 중에 독후감
1: 정말 어렵죠.
0: 쓸 게 없어요.
1: 네.
0: 참 재미있었다.
1: 진짜 너무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솔직히 그 왜 당일치기라고 하나요?
0: 그러니까
1: 초치기라고 하나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0: 읽어야 해서 주인공 이름은 써놔야 되니까.
1: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고난이도의 숙제였다.
0: 야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1: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요약해 주는 것도 없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막 그것도 참 친구 거 이렇게
0: 해가지고. 친구 거 선생님 보면 너네 둘이 똑같은 왜 다 똑같아 내용이.
1: 그러니까 야 빨리 얘기해 줘봐. 이 책이 무슨 내용이야?
0: 암굴왕.
1: 그래서 대충 어떻게 떼웠던 기억도 나고.
0: 그러게요.
1: 네.
0: 5285님이 오늘도 1위 소개는 못할 것 같다고. 아니요, 지금 이제 가요. 이제 우리 네, 8페이지로 갑시다.
1: 할 수 있습니다.
0: 네. 자, 오늘 어디로 가는지는 일단 말씀을 주셔야죠.
1: 오늘은요. 2001년 7월 넷째 주로 갑니다.
0: 아, 2001년 딱 이맘때입니다. 정확하게 25년 전.
1: 네.
0: 이때도 차트보다 네. 이때 있었던 큰 사고 사건들 볼 때
1: 네.
0: 그 유명한 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사태가 있었대요.
1: 저 이걸 진짜 생소한데요.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0: 나는 이때 이미 성인이었는데
1: 네.
0: 한참 어른인데 생각이 안 나.
1: 어.
0: 근데 무려
1: 네.
0: 이게 MBC 시사 매거진 2580에 연예계 최초로 지상파 최초로 연예계 문화 부조리를 파헤친 방송이 된 후 박진영, 신승훈, 김건모, 탁재훈, 유승준, 조성모, 구본승 등등이
1: 네.
0: 그리고 배우 김정은, 방송인 이휘재 등이 앉아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라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1: 네.
0: 결국 이게 고소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다 패소했대요.
1: 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연재협이 패소를 했다.
0: 네.
1: 아 그래가지고 이때 그 연재협 제작자들의 소속사 연예인들이 MBC 출연을 거부했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0: 이게, 아니 지금 사진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대요. 이 사진이.
1: 지금 아, 이게 저희가 교과서에 실릴 일입니까?
0: 그러니까 왜 이게 실려 있지?
1: 어, 내 제 생일이었네요.
0: 아 진짜?
1: 2001년 7월 10일. 어. 아, 내 생일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0: 그러게.
1: 저는 이때 딱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세상 도랑을 잘 몰랐었어요.
0: 그랬군요.
1: 제가 6월 말 군번이어가지고 딱 이때
0: 생일 전에 딱 전역을 하셨네요.
1: 아 생일 제대하기 전이었구나.
0: 아 그래?
1: 예, 한 두 달 남았네요.
0: 아 7월 넷째 주 25년 전.
1: 네.
0: 이때 해태 타이거즈가 광주 무등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해태라는 이름의 마지막 경기를 가졌대요.
1: 아,
0: 와, 이게 벌써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이후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됐죠.
1: 그랬네요. 아, 그때가 이 해에 일어난 일이었군요.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88 서울 올림픽 개최지를 확정짓는
1: 네.
0: 81년 독일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세울 이거 했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1: 네.
0: 이 해에 퇴임하셨다고.
1: 21년을 해두셨네요. 대단하신 분이네.
0: 대단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차트 소개 네? 바로 들어갈게요.
1: 아, 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드디어 네. 2001년 7월 넷째 주 국내 종합 차트를 기준으로 10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 드디어 갑니다. 네. 자, 10위 곡입니다. 윤종신의 해변 무드송.
5: 제목으로는 좀 낯선데.
6: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이게 윤종신 9집 이래요.
5: 야, 2001년에 벌써 9집.
6: 9집.
5: 진짜 참 부지런해요.
6: 근데 이게 앨범 제목이 그늘일 거예요, 아마.
5: 아, 그래요.
6: 그래서 노래 이 앨범 전곡이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로 다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5: 아, 그 이게 이 팥빙수 들어 있는 그때가.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고속도로 로망스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아. 그래 가지고 그 시즌 캐럴 앨범만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 여름을 겨냥한 아예 그 시즌 앨범 그걸 정규로 냈다.
5: 앞서갔어.
6: 네, 굉장히 앞서간 행보라고 봐야죠.
5: 이때는 월간 윤종신 시작 전이죠.
6: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정규 앨범을 낼 때니까.
5: 고속도로 로망스도 여기 있고.
6: 네.
5: 야, 거기서 이런 해변 무드송이 10위.

0: 1위까지 차지한 걸 보면 이 앨범은 엄청나게 성공을 한 곡 앨범이죠.
1: 그때는 이제 윤종신 씨가 뭐 지금도 워낙 인기가 많으시지만 그 당시에 앨범 제 냈다 하면은 다 잘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야,
0: 나는 2001년 그러면 상당히 좀 무기력해 있었던 때 같아요.
1: 아 왜요?
0: 앨범들이 다 잘 안 돼가지고.
1: 아유 또 엄살쟁이 또.
0: 아니 뭘 엄살? 사실이야. 100만 가수가 예 네. 8만 가수가 됐어.
1: 아 그때는 또 앨범 판매량이 많이 줄었을 때고.
0: 이런 앨범을 잘 나가잖아.
1: 안 돼. 이게 뭐 몇 장 팔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팝핑수라는 또 뭐 고속도로 망스 지금도 많이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가 그러니까. 있었죠.
0: 네. 아니, 이때부터 후배들이 네. 내가 장사를 많이 잘 못하니까 네. 눈빛이 좀 바뀌더라고.
1: 아, 윤종신 씨가 아니, 그렇게 봤나요?
0: 아, 종신뿐만 아니라 윤상 그래 뭐, 음악 잘해도 내가 많이 팔지.
1: 아니 왜 차트를 소개한다가 자기 푸념을 늘어놓으십니까?
0: 아니 그냥 저 진실의 입이다 내가 진짜로.
1: 아 그래도 형. 아니, 형님 상디. 갑자기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나올 뻔했어.
0: 왜 근데 이때 이 대중음악도 결국에 네. 상업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었어요. 정말 바보였어.
1: 근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기에 상디가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1: 네.

0: 해변 무드송이라 해변 바닷가 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네. 요 타이밍에 도현 씨가 와주면 참 좋은데.
1: 네? 오늘 도현 형님이 오시나요?
0: 아 원래 도현 씨가 그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를 지금 대신 진행해주고 계시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지금 9위 보니까 YB가 있길래.
1: 아 네. 9위 곡입니다. 진짜 근데 YB의 내게 와줘라는 곡이 9위 네. 곡이에요. 이 노래가 그 5집 앨범 타이틀곡이고.
0: 아
1: 이때 이제 이름 내기 직전 4집 앨범까지 내고 2000년 초에 YB가 해체를 했었대요.
0: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멤버 간의 뭐 견해 차이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네. 그 전에 앨범까지 딱 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0: 아니 심지어 도현 씨가 음악을 안 할 생각으로
1: 네.
0: 귀향을 했다는
1: 네.
0: 가서
1: 파주로
0: 뭐 하려고 하나 봤더니
1: 네.
0: 평소에 개를 너무 좋아해서
1: 네.
0: 강아지 댕댕이 분양 사업을 하려고 했 진짜 엉뚱하다 이 친구.
1: 저는 파주에 살았었잖아요.
0: 네.
1: 파주를 대표하는 뮤지션입니다.
0: 어, 그렇죠.
1: 그 대형 그 화면 그 뭐라 그러죠? 광고판에 어. 파주는 락이다.
0: 진짜.
1: 라고 우리 와이 윤도현 선배가 딱 사진 있어요.
0: 어, 아직도 있어요?
1: 지금은 제가 파주에서 나온 지 3년 돼가지고 못 봤지만 나오기 전까지 있었어요.
0: 야, 그래서 아무튼 그때 골든 리트리버 한 강아지 10마리 정도를 키웠는데
1: 네.
0: 리트리버 한 마리가 탈출해서 근처 모내기 해놓은 논을 다 얘가 헤집어 놔가지고
1: 네.
0: 가뜩이나 이제 팀 해산해서 돈도 없는데
1: 네.
0: 무려 200만 원을 물어주는 사태가 생겼대요.
1: 아,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0: 근데 어느 날 개사료를 옮기고 있는데 가요 프로그램에서 너를 보내고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건 무슨 일일까 하셨다는데 지금 밖에 오신 것 같아요? 노래 좀 듣고 있으면서 상황을 좀 볼게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도현 씨가 스튜디오를 너무 감사하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YB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2: 와, 진짜 오셨어.
0: 아, 진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좀 충격적인 이 사연까지는 네. 제가 몰랐는데 네. 진짜 음악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던 거예요?
1: 예, 그때 해체하고 음악을 관뒀었어요. 그 해체 공연까지 했었습니다.
2: 아 진짜요? 해체 공연도 하셨어요?
1: 네. 그 당시에 그 신문 시절이니까 네.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나긴 했었어요. 네. 정동에 있는 극장에서 스탠딩으로 2회 공연으로 해서 해체 공연하고 끝났습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업을 시작한 게 댕댕이 분양 사업을.
1: 예, 밖에서 들으니까 골든 리트리버만 기른 게 아니고 네. 제일 좋은 품종은 에어델테리어라고.
0: 모르네.
1: 잘 모르실 게 슈나우저 같이 생겼는데 그레이트 된 크기만한.
0: 와. 예,
1: 굉장히 그 귀한 영국 근데, 품종.
0: 근데 진짜 댕댕이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1: 예, 오늘도 원래 댕댕이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0: 그러니까.
1: 댕댕이가 안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니 난 제가 봉봉이라는 길르는데 네. 안 일어나가지고 되게 피곤해하면서 그래서 아, 데려가기 좀 미안한데
2: 상전이네요.
1: 상전이에요.
0: 아니 개들이 보통 아침잠이 좀 없지 않나요?
1: 주인이 일어나면 보통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이상하게 안 일어나가지고
0: 우리 나영 PD가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봉봉이 봐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저 봉봉이 오랜만에 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안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0: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아무튼 200만 원이나 물어주는
1: 예, 거기 이제 골든 리트리버 그 이제 목줄이 풀려가지고 걔가 이제 모내기한 돈에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2: 맞아요.
1: 진흙 같은 데서 막 뒹굴고
2: 몸을 다 비벼버리잖아요.
1: 네. 제가 봤거든요 그 모습을.
0: 네.
1: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도 해맑게 웃으면서 눈에서 안 나오고 내가 일로 와 나와 아 진짜 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
0: 와, 뭘 얼마나 헤쳐놨길래 아이고 진짜.
1: 그래서 뭐
2: 덩치도 엄청 크니까.
0: 그러니까
1: 그때 좀 아 이게 쉬운 게 없다 세상에.
0: 저도 그때 좀 우울했었던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분명히 나는 해체까지 선언했는데
1: 네.
0: 가요 프로그램에서 너를 보내고가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뭔 일인지 하셨다고.
1: 예,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악 관두기로 하고 멤버들 다 해체하고 뭐 다 고향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0: 예.
1: 그래서 그냥 이럴 리가 없는데
0: 왜, 이게 어떤 계기로 너를 보내고가
1: 그러니까 4집 한국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조금 활동하다가 해체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한국락 다시 부르기 앨범에 너를 보내고라는 곡이 이제 1집 곡인데 그걸 리메이크해서 넣었어요. 그게 어차피 리메이크 앨범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 조금 성과가 뒤늦게 나온 건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예.
2: 그때 그 앨범이 저는 스쿨 밴드 출신이니까 그 앨범에 있는 곡들을 학생들이 진짜 많이 연주했어요. 돌고 돌고 돌고라든가
1: 담배가게 아저씨
2: 그것만이
1: 있어서
0: 맞아 그
1: 빅토르체 혈액형 그런 거.
2: 네. 그래가지고 엄청 다들 막 그거 듣고 카피하고 연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근데 제가 보니까 개장사 시절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1: 예, 저희 해체하고
0: 성탄이
1: 3개월 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0: 3개월이면 보통 애들 컴백도 6개월은 걸리는데
2: 약간 멋쩍기는 하셨겠어요.
0: 진짜 멋쩍었겠다.
1: 그러니까 좀 예, 그랬습니다.
0: 소속사 사장님이 갑자기 너를 보내고가 상위권에 있으니까
2: 네.
0: 도현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 진원 씨랑 태희 씨 근데 여기에 더 웃긴 게 지금 기타리스트 허준 씨도 이때 합류를 한 거죠?
1: 이때 합류했어요.
0: 그러니까 어디서 또 구했어 허준 씨는?
1: 허준은 그 라이브 카페에서 거기서 연주하고 있었는데
0: 네.
1: 소식을 듣고 저희가 몰래 갔어요.
0: 네.
1: 그래서 제 얼마나 하나 보자고 진원 형하고 태희 형하고 셋이
0: 네.
1: 뭐 좀 맥주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호텔 캘리포니아를 치더라고요. 솔로 긴데
2: 디라르 디라르 디라르 이거요.
1: 한 번쯤 뭐 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야, 좀 잘한다 야. 그리고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오디션 보고

0: 않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1: 그거 거의 팀을 위한 재정비 시간인데.
0: 원래 호준이 여기 이제 4시에 하고 있는 상순이랑 네. 같이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1: 아, 그랬어요?
0: 네, 지하에서 둘이 같이 먹고 자고 살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두 기타리스트가
1: 야, 네.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0: 네.
2: 야,
1: 그랬구나.
0: 친구예요, 둘이 동갑이고.
1: 아무튼 그 후에 아무튼 그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네 개가 아주 뿐만 아니라 바카사탕이 인기를 더 네, 얻었다.
2: 같은 앨범이에요.
1: 그러니까
0: 같은 앨범이.
1: 네. 한국락 다시 부르기.
2: 아니요, 그 이후에 나온 5집.
0: 5집. 그러니까 한국락 다시 부르기 4집이고 네. 허준이 합류해서 이제 다시
1: 한 게 바카사탕.
0: 예, 새로운 그렇죠. 시작을 한 게 이제 5집.
2: 네.
0: 근데 네 개와 조를 이제 좀 사장님이 야 이 다시 시작하는데 좀 산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2: 네.
0: 산뜻한 곡을 좀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이제 네 개와 조를 했는데 사실 맞지 않는 옷이었죠. 안무도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1: 사장님이
2: 그러니까 약간 기회가 왔으니까 이걸 잡으려고 힘을 쫙 주신 거죠. 그러니까
1: 그러면
0: 솔직히 정말 돌이켜 보면
2: 네.
0: 이걸 왜 했지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도화지의 그림을 다 망쳐놓으면서 막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면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 먹었었어요. 지금은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있지만
1: 아니 씨가 전성기는 이 이후부터인데
2: 근데 그런 마음을 네. 어쨌든 소속 사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돌아보면 봤을 때는 이게 좀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0: 엄청 싸웠어. 사장님이랑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정말.
2: 전 싸우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1: 그러니까
0: 싸우고 갈라서. 바로 웃으면서 춤추고.
1: 아,
0: 그런데 박하사탕이 훨씬 유명해졌죠.
2: 그러니까요.
1: 그쵸. 아니 그때부터 YB는 뭐 지금까지도 국민 네. 밴드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이때부터 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이후에 월드컵이 있었으니까.
2: 아, 1년 후에. 네.
1: 맞네.
0: 그러니까 저희 최초의 이제 히트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너를 보내고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투가 바로 이어서
1: 그러니까.
0: 다시 사랑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라이브 앨범에 실려 있었는데 그게 사랑받고 바로 이어서 월드컵이 있었고 월드컵 끝나고 사랑했나 발표했는데 뭐 또 이렇게 사랑받고 이러면서 좀, 예, 좀 바쁘게 살았죠.
1: 그러니까 결국엔 전화위복의 시간인 거죠. 뭐
0: 예,
1: 해산까지 생각했을
0: 짧았지만 사실 그러니까,
2: 아니 근데 전 해체했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1: 오히려
2: 있었어요.
1: 뭔가 재정비해가지고 허준 씨 나오고 이럴 때 네. 작정을 다시 했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사이에 그래도 이 스토리는 굉장히 무거운 스토리예요.
2: 네, 그럼요.
1: 맞아요. 다 해산하고 다 귀향하고 그랬다가
0: 그 음악하는 게 좀 즐겁지가 않았고 그 해체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 다 골물대로 곪고 뭐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수입도 계속 적자가 나고 뭐 그랬었으니까 멤버들끼리 불화도 있었고
1: 저도 그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가
2: 네.
1: 말이 100만 가수인데 제일 못 팔고
2: 갑자기 앨범 판매량이 뚝 떨어졌을 때
1: 앨범 판매량이 1900년대 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걸 못 팔면 일단 무시당하더라고요. 앨범을 그래도 음악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아 형님 그때 또 상처가 있으셨구나.
1: 네. 그래서 나도 그냥 이럴 거면 유학이나 가자 이렇게 된 거였죠.
0: 아 그때 가신 거예요?
1: 네. 2002년에. 월드컵 한참일 때 갔어요 저는.
0: 형님 그 공부를 하셨죠? 하셔가지고.
1: 그쵸. 원래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그때 버클리에 한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았대요.
0: 아.
1: 모두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 내가 빠질 수가 없잖아.
0: 예.
1: 네, 막 거기 그때 김동률 씨 있고.
0: 궁금한 게 그럼 가서 이제 공부하신 게 네. 도움이 음악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나요?
1: 훨씬 큰 도움이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0: 아, 예, 여기까지 그럼.
1: 네.
0: 버클리 입장이 있으니까.
1: 아니. 큰 도움 받은 사람도 있고.
0: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상을 새로 배웠어요 거기서.
0: 더 큰 걸 배우셨네.
1: 네, 21 때부터 매니저 있는 삶을 살다가

0: 가서 그냥 가장으로 예,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숙제도 뭐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본 적이 없었으니까.
1: 근데 난 형님의 그 스토리가 더 저보다 그 더 궁금한데요.
0: 아 별거 없어요.
1: 왜냐면 우린 다 팬이잖아 윤상.
2: 그럼요.
1: 윤상하면 그 지적인 뮤지션의 대명사.
2: 네.
0: 네. 그게 덧칩니다.
1: 미남.
0: 미남은 냉장. 미남이 얼어 죽었지.
1: 무슨 소리예요?
0: 아이고 진짜. 자 아니, 잠시 개장수 시절에 윤대현 씨를
1: 미남에서 개장수로.
0: 아니라.
1: 연결이 아주 훌륭합니다.
2: 근데 두 분 나중에 좀 시간을 가지고 방송이든 사석이든 대화를 네. 나눠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왜냐면 상디는 9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0: 네.
2: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내리막을 탔다.
0: 아니 90년대 탔다. 후반에.
2: 90년대 후반에.
0: 나는 정점은 90년대 초반이고.
2: 그런 상황이었고 네. 우리 윤도현 선배는 90년대 중후반에 이렇게 계속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체를 하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갑자기 상승세를 쭉 타면서 지금까지 또 이 네. 뭔가 이 엇갈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0: 네.
2: 두 뮤지션의 이야기
1: 비슷해 다
0: 그러니까
1: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그런 거지
2: 그런가요?
0: 그러니까 뭔가
2: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0: 이 정도면 뭐
1: 넌 꽃길만 걸어
2: 저도 지금 요즘에 조금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지금 도현 씨 방송 준비하러 가셔야 되는데
2: 아 맞네요 아,
0: 안녕하세요 준비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광고 듣는 사이에 도현 씨 보내드립니다 오늘 느닷없지만 이렇게 초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아닙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1: 아, 저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하십시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닌데.
4: 네.
3: 문세 형은 휴가 갔는데. 도현이가 할 건데. 자, 아무튼 오늘 네. 뭐 하다 보니까 넋두리가 됐는데.
4: 네.
3: 나는 진짜 좀 미안했어요.
4: 왜요?
3: 선배로서
4: 네.
3: 이렇게 팀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4: 네.
3: 개장수까지 마음 먹은 도현 씨를
4: 네.
3: 오히려 나는 어우 쟤네는 탄탄대로구나.
4: 아.
3: 막 그때 2000년대 초반 그러면 윤든 뭐 완전 여기 틀어도 오필슨 코리아부터 막 사랑투 박하사탕 뭐 근데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던 걸 오늘 처음 알았네.
4: 그러니까요. 저는 대학로에서
3: 네.
4: 윤도현 선배 YB 그때는 YB라고 부르지도 않았구나. 윤도현
3: 밴드
4: 이라는 뮤지션을 95

0: 95년? 96년? 이때쯤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1: 정글 스토리 때?
0: 네, 그 전부터.
1: 아.
0: 그렇으니까, 왜냐면 그쪽에서 계속 공연을 하셨었으니까.
1: 사실 미남은 저 친구야. 네. 영화 배우 주연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미남 드립을 치고 나를.
0: 근데 이분이 그 지친 거지. 솔직히 아. 그렇게 5년 6년을 가까이 시간을 아무리 해도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고
1: 또 순수하고
0: 또 밴드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멤버들끼리 안 되면 안 될 수도 여러 가지 트러블도 생기고
1: 그거에 산 증인이 지금 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고 네. 월드컵 이후에 쭉 좋은 행보를 하고 계신다.
1: 그러니까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0: 네,
1: 저희
0: 맞아요.
1: 깔끔하게 다음 네. 주 이 시간에 8위부터 이어드릴 거고요.
0: 그냥 10위부터 다시 할까요?
1: 뭐 그래도 상관없어.
0: 네, 예.
1: 저 그래도 5집에서 네. YB의 운명이 갈립니다. 박하사탕.
0: 네.
1: 네, 이 노래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원석 씨, 네. 아무튼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0: 맞습니다.
1: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0: 네.
1: 저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올라서 당장 멈추고 싶은 마의 구간이 찾아오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걸어준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8월에 하는 제 토크 콘서트는 마의 구간을 지났거나 지나는 분들과 함께 뛰고 함께 쉬는 자리입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쉬면서 같이 뜁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0: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은 누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혼잣말이 아닌 혼잣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0: 자, 오늘 첫 곡 링킹 팍의 Talking to Myself로 시작했습니다. 예, 이 곡이 그래도 링킹 팍 노래 중에는 굉장히 팝적이고 좀 소프트하고 심지어 어쿠스틱 기타가 등장하는 그런 곡으로 좀 유명하죠. 보통은 디스토션 기타가 막 나와야 되고 이제 스크리밍이 막 꽉 나와야 되는데 이거 팝적이죠. 비트도 그렇고 기타 리프도 하여튼 뭐 굉장히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가사가 굉장히 쓸쓸합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하고 손을 내밀고 해도 뭔가 닿지 않는 기분, 결국 나는 또 혼잣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가사거든요. 곡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가사가 좀 인상적인 노래였는데 혼잣말을 보통은 잘 안 하죠. 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뭐 실수했을 때 아, 좀 잘하자 뭐 이런 저한테 하는 얘기 그런 거. 김다혜 씨, 예전 직장에 혼잣말을 많이 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분은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순정 씨, 윤디 오아윤에 짠하고 나타나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연달아 만나니 좋아요. 오아윤이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너무 반가운 만남이었고 윤상 씨 그리고 그 원석 씨 데이브레이크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약간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재밌게 들으셨으면 참 다행입니다. 목요일이고요. 한 주의 중반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지금 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 예, 그 앱으로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휴가를 가신 이문세 형님을 대신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네, 자이로의 조키라는 기타 연주곡을 들으셨습니다. 자이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안중재의 곡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랑 인연이 또 있고 요즘에 저와 허준 씨, 저 YB 기타리스트 허준 씨, 그다음 안중재 씨 세 명이서 You Know 안이라는 새로운 좀 팀을 안을 알아? 예. 네. 그런 팀입니다. 안은 안중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캐릭터를 저희가 부여해서 안이란 어떤 인물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아주 철학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쿠스틱 일렉트로 트리오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지금 저희 오리지널 곡은 없지만 지금 곡을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또 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핑거 스타일의 곡이었는데 이렇게 치는 게 참 너무 신기했었죠. 예전에. 지금 뭐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자이로는 핑거 스타일뿐만이 아니고 뭐 블루스, 재즈, 뭐 락 뭐 정말 뭐 못하는 게 없는 그런 기타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은 씨가 윤디 덕분에 오전부터 기타 소리로 상큼한 하루 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하고요. 좋게 들어주셔서 5337번님 오늘은 휴무인 직장 동료랑 LP 바이닐이랑 카세트 테이프 보물찾기 하러 홍대 갑니다. 너무 신나요. 지금은 절판된 YB 예전 앨범 발견하면 쏙쏙 가져오려고요. 아 지금 벌써 신남이 그래서도 막 느껴지는데 홍대에 이렇게 날 잡고 카세트 테이프, 뭐 바이닐 이런 거 보러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여유가 참 부럽기도 하고요. 저희 앨범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6510번님, 윤디 다음 달에 군입대하는 21살 찐팬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 스페셜 DJ로 윤디를 보게 되다니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작년에 30주년 콘서트 갔었는데 제대 후에 꼭 콘서트 갈게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작년에 왔었을 때 군인 신분으로 휴가 나왔다가 공연을 본 거나 마찬가지.
1: 다음 달에 입대.
0: 아, 다음 달에 입대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깼나 봐요. 역시 아침은. 아하, 그렇군요. 다음 달에 입대. 군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요즘 군대는 그래도 많이 짧아져서 그리고 뭐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바나나 우유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인 뭐 어린이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도 좋고요. 오늘처럼 더운 날 여러분은 뭐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는지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시원시원한 보컬로 폭발적인 고음을 들려주는 우주의 드라우닝 듣겠습니다.

퀸의 Everybody's Changing 들으셨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우즈의 드라우닝이었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노래를 이렇게 자세히,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뭐 늘 듣긴 했지만 자세히 들은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웰메이드 곡이네요. 특히 그 중간에 이제 후렴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 딱 한 다음에 Oh, I'm dry 거기 할 때가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저기 질러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유발하는 그런 노래여서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었고, 퀸의 Everybody's Changing은 사실 이 노래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디를 뭐 질주하고 싶다, 달리고 싶다, 또 내가 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9783번님이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좋아하는 7살 아이입니다. 어? 엄마가 신비아파트 부르는 아저씨라고 하네요. 끝. 그렇구나. 아저씨가 신비아파트, 그 제목이 뭐였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노래 부른 아저씨야. 그거 어떻게 불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Everybody's Changing이랑 Drowning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운명의 시간. 맞아, 운명의 시간. 예. 그렇구나. 너무 반가워. 3138번님,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려서 한의원에서 침 맞고 도수치료 받았는데 어른이지만 울어도 될까요? 진짜 아파요. 입 맞고 소리 지르다 나왔더니 머리가 띵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 허리 다리가 아프고 하면은 이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치료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낫지 않으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고요.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바나나 우유를 또 보내드리고요. 비욘세 헤일로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시간이란 단위로 측정할 수는 있어도 되돌리지도 붙잡지도 못하고 앞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것. 휴대폰 속 마지막 통화 기록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다시 걸 수 없는 번호.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 함께 들었던 노래는 지금도 흘러나오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

여름 가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다시 여름. 시간은 흘러도 그리움은 계속됩니다. 지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지만 아름다웠던 기억까지 지울 필요가 없기를. 그리운 그날들마저 삶의 소중한 일부로 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저의 추천곡 김광석의 그날들 들으셨습니다. 지금 미니 게시판 문자에서 많이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 특히 이제 슬픈 감정들을 사실 슬픈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그 감정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솔직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또 슬퍼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러는 게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의 그날들 들으셨고요. 윤명선 씨가 김광석 씨의 음성은 맑고 청아합니다. 근데 슬프네요. 네, 그렇죠. 맑고 청아해서 더 슬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1861번님, 아빠가 저 중1 때 돌아가시고 지금 16년, 17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빠 전화번호랑 통화 연결음이 뚜렷하게 생각나요. 아유, 너무, 예, 너무 슬프네요. 마음이 아프고, 아빠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5757번님, 5년 전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인사를 귀에 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날이 떠오르는 음악이라 실컷 눈물 흘리고 들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듣는 그날들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얼마나 슬플지. 하지만 우리가 뭐 너무 마냥 슬퍼할 수는 없죠. 예, 우리는 또 우리 오늘을 또 살아내야죠. 자, 덴마크의 락 그룹 마이클 런스 투 락의 25 minutes 듣겠습니다.

플라워의 Endless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뭔가 그 다른 듯 닮아 있는 두 곡을 들려드렸는데 확실히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네요. 이 청취자분들이 노래만 듣고도 사연을 참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플라워 노래는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기 DJ 하면 좋은 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쓱쓱 흘려 지나가듯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듣게 되네. 그 요 음악을 자세히 들었는데 와 이게 진짜 그 뭐라 해야 돼? 90년대 말에 그 락 발라드의 정석,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곡이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스트링, 뭐 드럼 톤, 가사, 고유진 씨의 그 호소력이라고 하죠. 하는 그 노래 바이브레이션, 기타 솔로도 심지어 이 당시 유행하던 기타 솔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되게 많이 주는 뿡 하는 뭐 이런 거까지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좀 추억에 잠겨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지은 씨가 플라워 고등학교 때 애창곡이 흘러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에 안 가본 지 10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노래방 땡기네요. 가세요! 이런 날 땡길 때 가는 겁니다. 예. 김연우 씨, 중1 방학 숙제로 좋아하는 팝송을 해석하고 외워 부르게 했을 때 제가 25 minutes를 했었는데 가사를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당시에 외웠던 가사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디오라는 그룹의 홀리다이버 그걸 한글로 적었거든요. 그 영어를 몰라서 그 아직도 생각나. 홀리다이버 even got you not in a minasi others become in a me. 예,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5922번님 윤디 저 첫 번째 임신했을 때 윤디 노래로 태교하고 윤디 라디오 들으며 육아했는데 이번에 둘째 낳고 산후조리 중인데 윤디 목소리 듣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너무 반갑네요. 첫째 임신했을 때 들었고 지금은 벌써 둘째를 낳고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는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아델의 Easy on Me.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주신 꽃다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려야겠네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윤도현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곡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의가족 1657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어느 초등학생이 지은 시라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일까요? 제목 도깨비. 치! 우리 엄마가 더 무섭다! 이 친구 제주꾼이네요. 예, 요거는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일 거예요. 이 날씨에 삼시세끼 밥이면 정말 엔젤 어머니도 도깨비로 변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히 맛있게 먹자라는 제안 드리면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정원이 만곡 출발할게요. 히릿!

0: 정화의 만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였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아무도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화가 난다. 자,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불나방 NAVI 나비입니다. 1504님, 팔랑팔랑 나비 씨, 방금 나비 자세 하고 온 요가 강사인데요. 나비 씨 목소리 들으니까 나마스테 말고 컴온을 외치고 싶네요. 크크. 아유, 우리 또 요가 선생님. 저도 요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나비 자세. 요거는 사실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매트 위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끼리 모아요. 모아가지고 무릎을 바닥에 눌러주는 요 자세인데 요렇게 하면은 이 골반 라인, 치골 라인 요쪽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개운해요. 예, 그리고 일단은 힘을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예, 힘들지가 않다. 자, 4512님, 나비님, 아이들도 방학이라 아침 겸 점심 챙겨주고 출근했어요. 오늘 시원한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또 엄마들 맞춤형으로 좋은 노래들, 시원한 노래들 많이 많이 틀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3, 4부에는요. 도깨비 방망이 맨키로 아주 신통방통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히는 코너죠. 네 맘 내 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만에 정모 씨와 티키타카 뜨거운 수다 앤 대결 펼쳐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디어실 원스야.

0: 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서럽지만 못 맞추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코너 제목을 듣고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최근에 정말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게 언제였지? 돌이켜봤더니 그나마 뭐 우리 첫째 이준이 등원시키고 잠깐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필라테스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도 뭐 일주일에 많이도 못해요. 한두 번. 그때 잠깐 진짜 혼자 있고 그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또 우리 아이니 케어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다 바빠 엄마는 바빠 혼자 있고 싶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봐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나 혼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퀴즈 정답은 한 개고요. 단계별 힌트가 나갈 예정이에요. 또 힌트마다 걸려있는 선물이 달라요. 난이도가 높은 힌트일수록 선물이 커진다는 거 강조해보면서 자 그럼 녹용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1년 중 7월에 이것을 구매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습한 날씨와 무더위로 인해서 땀 분비량이 늘어나며 이것 교체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인데요.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허, 야 요거 시사상식 분야까지 알아야 하는 겁니까? 여기 우리 문제가 수준이 너무 높은데 참고로 최근에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요. 한국의 이것 판매량이 작년 대비 10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세요? 잠깐만 7월 달에 판매량이 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뭔가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아닐까? 조금 몇 개 예상되는 정답들이 있긴 하거든요. 생각나는 정답들이. 일본에서 한국에 요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잠깐만 한국에 이거 아 뭐지? 한국에서 잘 만드는 거?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속으로만 조금 생각해보고 있을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참고로 나 혼자 푼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미니 게시판에 힌트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이 코너만큼은 문자로만 예 우리끼리만 봐요. 문자로만 받을 거고요. 자 그럼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싸이의 나팔바지 듣고 올게요.

네, 싸이의 나팔바지 듣고 오셨고요. 제일 먼저, 잠시만요.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는요, 녹용 홍삼 세트 나가고요. 그럼 나 혼자 푼다. 이번에는 난이도 중 힌트 나갑니다. 요건 아까보다 조금 이제 쉬우실 수 있어요. 2015년 12월 10일자 기사에 요런 게 났네요. 정호의 만곡 소란. 이것 같은 음악 하고 싶다. 어허, 소란이 이것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뭔가 그 시원한, 청량한, 시원한 뭔가 그런 느낌 아닐까? 자,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정희, 몬스타엑스 민혁, 엘렌쇼 출연을 해서 컵과 이것 굿즈를 받았다고요? 잠깐만, 굿즈? 굿즈를?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26년 7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아는 형님, 보넥도 명재현, 멤버들과 장미, 이것 맞춰. 여섯 명 하나 된 기분. 어머, 힌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려요. 미안하지만, 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지 않아요? 근데 잠깐 이미 정답자가 나오셨고 정답은 하나예요. 예, 하나입니다. 힌트는 여러 개지만 정답은 하나인데 원래 제가 생각했었던 정답이 있는데 힌트를 들으니까 또 긴가민가 아리까리 아리송하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열려 있고요. 이번에는요. 떡볶이 세트 걸려 있습니다. 맛있겠죠?

네,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듣고 오셨고요. 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요. 저희가 딱 세 분 뽑아서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혹시 아직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난이도 하 힌트 나갑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힌트 듣고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신 차려볼게요. 이것의 사전적 정의. 겉옷에 살갗이 쓸리는 것을 막아주고 땀을 흡수해주는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잠깐만요. 자, 보세요. 땀을 흡수해주고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 잠깐만. 잠시만. 감이 오세요? 어떤 뭐 통기성? 신축성? 요런 쪽인가? 잠깐만. 난 더 헷갈려. 잠깐만. 근데 왜냐면 소란이 이것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 진짜요? 영배 씨가? 이것 같은 음악? 영배 씨, 특이하시네. 잠깐만요. 자, 이번에 정답 맞히시는 분들 중에 다섯 분 뽑아서요. 퀴즈 정답인 이것 세트를 보내드린다고요? 예, 요거 세트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정답 받는 동안 저희는 노래 BTS의 핏땀 눈물 듣고 올게요. 내 핏땀 눈물

자, BTS의 피땀 눈물 듣고 오셨고요. 그럼 나 혼자 푼다 정답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속옷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은 우리 고영배 씨 어떻게 된 거죠? 속옷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속옷처럼 뭔가 편안하고 없으면 안 될. 맞죠? 맞지? 사람 몸에 딱 달라붙고 부드러운 속옷처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고 부드러운 음악을 하고 싶다. 아, 그래서 속옷 같은 음악을 하고 싶었고 우리 몬스타엑스 민혁 씨가 엘렌쇼에 출연해서 컵과 속옷, 아 속옷 굿즈를 받았구나. 요거는 엘렌쇼에서 출연진들한테만 주는 굿즈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영 씨가 야 요거 한정판 아니냐, 진짜 멋있고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 그리고 어머머머 보넷도의 명재현님께서 멤버들과 장미 속옷을 맞췄대요. 여섯 명이 하나 된 기분이라고 하는데 데뷔할 때 단체로 장미 속옷을 맞췄고 요거를 입으면 여섯 명이 하나가 된 기분이 들어서 중요한 무대나 룰라팔루자 같은 세계적 페스티벌 갈 때 꼭 세 장씩 챙겨간다고. 아, 요거 좋네요. 단체로 뭔가 우리는 하나, 팀워크이 굉장히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K속옷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속옷 만드는 기술이 많이 다른가? 일본도 충분히 좋은 속옷들이 많을 텐데 왜 K속옷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오, 저는 처음에 아까 우리 첫 힌트가 뭐였죠? 첫 힌트가 습한 날씨와 무더위로 인해서 땀 분비량이 늘어나고 7월에 요것을 구매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손풍기 생각했어요. 손풍기. 예.

0: 속옷까지는 내가 못 갖고 선풍기 뭐 부채 요즘 잘 안 쓰나요? 어떻게 되죠? 자, 하지만 정답은 속옷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저는요 잠시 뒤에 미움으로 돌아올게요. Come on!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5: Oh my god, get cutting my limb. 못 가지 마. 난 다 get put get 또 놓치지 않아.
4: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5: 탕타랑 탕탕탕타랑.
6: 지금 잡으러 갑니다.
5: 탕타랑 탕타랑.
6: 탈라.
7: 아, 미안해요.
6: 탈라.
0: 더 터지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움 템포들의 작은 날갯짓이 시작된다. 미운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움미움. 아, 원원추. 어, 리듬 좋아요. 컴온. 이 코너 익히 제가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비츠 까찰레나 신디가 신용라이트에서 떨어뜨린 노래들을 모아서 재감별해보는 시간이라는 거. 제가 요 며칠 나비나이트 나나를 했잖아요. 안 그래도 요런 사연이 왔습니다. 0922님, 빅뱅의 뱅뱅뱅. 생각보다 느린데 신디였으면 바로 땡칠 듯. 어, 뱅뱅뱅도 신디 기준엔 안 맞나요? 난 너무 신나는데. 자, 4113님, BTS의 마이크 드롭. 신디는 랩 많으면 잡돌이 하는데 그래도 BTS니까 참으려나? 그치, 신디도 월드스타 앞에서는 예, 혹시 또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BTS 이 마이크 드롭 노래 자체 굉장히 신나고 이 랩이 따라하면 얼마나 찰지고 재미진데요. 자, 아니 근데 대체 어떤 박자면 우리 신디가 만족을 하는 건가요? 네, 몇 비트까지 가야 됩니까? 몇 BPM까지 가야 돼요? 도대체 누가 쫓아옵니까? 얼마나 그렇게 다급한 박자를 원하는 건지 오늘은 제가 한번 재감별을 해보겠습니다. 미움미움. 네, 첫 번째 재수강 노래 가볼게요. 박상우님, 날도 더운데 이 노래 어때요? 치킨 치킨 야야가 들리는 물랑루즈 OST 레이디 마멀레이드 비트 감별 신청합니다. 키치키치 치킨 아니에요 선생님.

많이 처진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 예, 좀 처지는데. 요거를 이제 신디가 탈락시켰잖아요. 이건 우리한텐 발라드지. 미안해요. 아무리 물랑루즈고 아무리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여도 너무 느리잖아. 원래 우리 정도면 아 끼치끼치 야야 아 척까척클났다 요 정도 가야지. 끼치끼치랄라 너무 지금 늘어지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날이 덥고 습기가 가득 찼는데 노래가 이미 너무 습해. 너무 촉촉하단 말이에요. 미안해요. 탈락! 자, 다음 노래 주세요. 장의지님께서 주변 온도를 확 낮춰주는 시원한 노래입니다. 시스타의 So Cool 부탁해요. 네가 뭐 그리 잘났는데 내 마음 아프게 하니 헛소린 지 요것도 신디가 탈락시켰어요.

잠깐만요. 아, 요거 제가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은근히 저도 이 노래가 굉장히 빠르고 신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들으니까 조금 애매하네. 미안해요. 시스타 미안하고 사실 제가 어제 우리 효린 씨를 보고 우리 핫걸 핫바디걸 우리 효린 씨랑 친해졌는데 아우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비트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효린 씨는 사랑하지만 이 소쿨 비트는 내가 지키질 못합니다. 미안해요. 탈락. 자 그러면 비트 재신청 노래 두 곡 들어볼게요. 물랑로즈 OST 레이디 마멀레이드 그리고 시스타의 소쿨. Where's all my soul sisters? Let me hear you.

네, 미운 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움미움. 제목 귀엽네요. 미움미움. 신디가 떨어뜨렸던 두 곡이죠. 물랑루즈 OST 레이디 마멀레이드 그리고 시스타의 소쿨 듣고 왔고요. 아직 재심사를 기다리는 노래들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김정수님, 비트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클럽 H.O.T 이긴데요. 보증 설게요. 우리 오빠들의 We are the future 한번 가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리 샌디가 클럽 H.O.T 출신인데 우리 H.O.T 오빠 우혁 오빠를 떨어뜨려요. 우리 샌디도 역시 프로야. 공과 사가 굉장히 철저하고 내가 비록 우혁 마눌일지언정 비트 앞에선 냉정하다. 예. 요거 봐. 여기가 처지잖아.

더 들어가야지. 여기서 더 쪼개줘야 되거든요. 난 춤을 여기서 어떤 걸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혁 오빠, 안 믿겠어. 헤이 헤이. 미안해, 흥이 안 난다. 잠깐만. 예, 제가 뭐 설마 뭐 잭스키스 팬이어서 지금 H.O.T.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냉정해요. 정말 냉정하게 헤이 헤이 여기서 많이 쳐줘요. 그럼 헤이 헤이 컴온 컴온 헤이 헤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헤이 헤이 너무 잠깐 울먹이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H.O.T. 오빠들. 예, 탈락입니다. 미안하고. 잠깐만요. 유혜리님. 제키 노래 좋아하는 신디. 제키의 무모한 사랑 비트 검사 한번 해주세요. 자, 가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6개의 수정 잭스키스 팬클럽 옐키였습니다.

이게 저도 냉정해요. 이게 Here comes Big Big, Here comes Shakib, Come back, Come back 요 정도는 돼야지. 요게 잠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나 지금. 제키 오빠들 무모해. 너무 무모해. 무모한 사랑이잖아. 이렇게 무모할 리가 있어요? 예, 컴백 정도는 땡겨줘야 돼요. 미안해요. H.O.T. 받고 제키까지 탈락입니다. 예, 자 0219님 클릭비 팬클럽 니지. 아 니지인가요? 진이 아니고 니지예요. 니지. 니지가 무슨 뜻인지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불현듯. 자 오빠들 노래 한번 준비해볼게요. 3112님도 베이비복스 팬클럽 베이비 엔젤스입니다. 우리 언니들 노래도 격해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열려있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팬클럽들의 도전 기다리면서 노래 드릴게요. H.O.T. We are the future. 잭스키스의 무모한 사랑.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해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정화의 만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4: 네, 광고까지 듣고 왔고요. 여기는 정화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2부 끝곡으로 2AM의 너도 나처럼 듣고 저는 잠시 후에 3부에 정모 씨와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은 화려했던 시절 뒤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요. 약물 중독으로 심신이 쇠약했던 시간을 보내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모든 게 암울했던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나요? 순간 머뭇거리던 휘트니는 다시 그 두려움이 생생히 떠오르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간절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겁났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에 심드렁한 상태, 이게 최악이니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공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망국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NAVI 가수 나비고요. 잠시 후에는요, 정희 선생님들과 마음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정모 씨와 함께 니 맘, 내 맘 달려볼게요. 그 전에 저희는 프로미스 나인의 신곡 비타민 미 듣고 돌아올게요.
2: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이쉼 전쉼 이쉼 전쉼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2: 정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1: 네 마음
2: 내 마음
1: 예, 이분과 다시 한번 라이브로 만납니다. 이혁 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우. 자, 정모 씨. 네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오랜만에 입을 맞추네요.
2: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얼마 만에 만났나 우리가?
2: 약 한 10개월?
1: 10개월
2: 예,
1: 만에.
2: 10개월 만에 지금 예, 저희가
1: 맞아요. 예, 요 코너로
2: 네, 그렇습니다.
1: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요즘 정모 씨 승률이 어떤가요? 좀 괜찮으세요?
2: 저 나쁘지 않아요.
1: 네, 네.
2: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오케이를,
2: 예, 지난주에도 예. 제가 예, 맞췄었고.
1: 네네.
2: 네네.
1: 전화 연결 청취자분의 정답을 한 방에 맞추셨다고.
2: 네네.
1: 요즘 좀 이렇게 촉이 좋은가 봐요.
2: 이거 좀 흐름이 왔어요.
1: 네네.
2: 네네.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예. 아무튼 맞추고 있습니다.
1: 촉이 왔고.
2: 예, 근데 또 원래 또 나비 씨도 이런 촉 좋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뭐 예예. 빠지지 않거든요.
2: 네네.
1: 예, 다시 한번 촉과 촉의 대결. 두 촉의 대결.
2: 저 옛날 삼국지 볼 때도 네. 촉나라 제일 좋아했어요.
1: 이런 예, 식으로 들어와요?
2: 그럼요,
1: 그럼요. 예, 아니 지난주에는 절친 이국주 씨와
2: 네네.
1: 찰떡 호흡을 보여줬다고 들었는데요. 이국주 씨랑은 좀 편하게 잘 지내나 봐요?
2: 그렇죠.
1: 네, 예, 85년생 저랑, 동갑.
2: 네, 나이도 네. 동갑이고
1: 네네.
2: 아무래도 또 라디오로 처음 친해져서
1: 네.
2: 이제 지금까지도 정말 절친으로
1: 맞아요.
2: 예, 잘 지내고 있고요.
1: 네네. 네. 반대로 정모 씨가 어려운 사람 두 명을 꼽았다고 하는데 김신영과 나비.
2: 네. 제가 예. 두 명을 꼽았다고요?
1: 예, 어떻게 된 거죠?
2: 제가 안 꼽았어요.
1: 꼽진 않았고 예. 항상 눈을 못 마주쳐요.
2: 작가가 썼어요.
1: 작가가 썼나요?
2: 예, 작가가 둘 중에
1: 예, 예. 예,
2: 누가 더 어렵냐.
1: 아, 누가 더 어려워요. 신영과 예, 예.

0: 나비, 나비 대신요.
1: 네, 고르라고 하는데 네. 저 굳이 고르자면 네. 어려운 사람은 신디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0: 왜
1: 같아요.
0: 왜?
1: 왜요?
0: 네,
1: 저 맞으면 내가 질 것 같. 신디는 알죠.
0: 주먹이 매워.
1: 주먹이 매워요.
0: 네. 네, 고사리 손인데 매워요.
1: 예예. 예. 예, 예. 왜냐면 나비 씨도 사실 이렇게 보면 네. 뭐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0: 보통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1: 하지만 나비 씨는 예. 또 제가 동생이고
0: 그렇죠,
1: 나비 씨가
0: 그렇죠.
1: 저보다 동생이고 하니까 조금은 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예. 결론은 신디는 주먹이 맵다.
1: 매워요.
0: 자, 좋습니다.
1: 예.
0: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코너를 시작해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네 맘.
1: 내 맘.
0: 첫 번째 주제는요.
1: 네.
0: 어린 시절 제일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는? 자, 저희가 미리 정의 SNS에 올려둔 후보가 있죠.
1: 네네.
0: 자, 읽어주세요.
1: 네. 1번 한 달치를 몰았었던 일기쓰기.
0: 네.
1: 2번 횟수를 조작했던 줄넘기 하기. 3번 상상으로 써낸 곤충 앤 식물 관찰일지.
0: 아하.
1: 4번 부모님이 대신해준 폐품 만들기.
0: 아.
1: 근데 지금도 요 숙제들을 하나요? 어때요?
0: 일단 일기는 무조건 쓰는
1: 그렇죠,
0: 것
1: 일기는.
0: 같아요. 일기 들어가고.
1: 네. 일단 줄넘기. 요즘 하나? 하나? 할 것 같기도 하고.
0: 요즘 사실 줄넘기 학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1: 아
0: 초등학생들 한다고 하네요.
1: 그렇구나.
0: 네.
1: 곤충의 식물 관찰일지는 요즘은 일단 곤충은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곤충 채집은 없어졌잖아요.
0: 맞아. 예전에는 예.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었는데
1: 저희 때는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곤충을 잡아서
0: 네.
1: 거기에 아시죠? 주사기로 알코올을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안 썼거든요.
0: 맞아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그 스티로폼에
0: 네. 핀으로.
1: 핀으로 다 꽂고 마지막에 알코올까지 이렇게 싹 넣어줘야 숙제 완성인데 와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네요.
0: 조금
1: 그거를 초딩들이 예. 했어.
0: 야야 이거 과학실도 아니고
1: 예.
0: 예.
1: 그리고 폐품
0: 네.
1: 저희 때 어릴 때 그 폐품이라 그래서 뭐 신문지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서 주면은 그 폐품 종이 줬잖아요.
0: 종이를 주지.
1: 네, 그 친구들끼리도 그게 자랑이야.
0: 맞아. 요거 많이 모으면
1: 몇 장 내가 받았다.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 왜 자랑했을까? 그걸로 뭐 했지 우리가?
0: 요거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뭐 네. 선물을 받았나요?
1: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땡이야.
0: 아, 그런 거야?
1: 네.
0: 야, 우리 진짜 막 양손에 무겁게 폐품 바리바리 싸서
1: 예,
0: 들고 갔었던
1: 진짜 순수했습니다.
0: 예, 그 시절이 있었네요.
1: 예, 예.
0: 자, 이 중에서 정희 선생님들이 제일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
1: 네.
0: 요거를 좀 맞춰야 되는데
1: 어때요, 나비 씨는? 이 중에서 가장 싫은 거?
0: 저는 이게 네. 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일기가 우리가 방학이 보통 두 달 정도 있지 않나요, 초등학생들?
1: 그렇죠. 약 한 달 정도 있죠. 네, 약 한 달 정도.
0: 한 달
1: 여름방학은 한 달
0: 그래요?
1: 정도.
0: 그래요? 요즘 우리 예. 때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됐던 것 같아. 그렇지 않나?
1: 겨울방학이 조금 길고요. 여름방학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0: 네, 예.
1: 왜냐하면
0: 방학이.
1: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냐면
0: 네네.
1: 보통 제헌절
0: 네.
1: 다음 날 방학을 합니다.
0: 아하.
1: 그리고 광복절 전날 계약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왜냐면 초등학교 때 나름 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얘를 그렇죠?
0: 이틀을 버니까.
1: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광복절 전날
0: 네.
1: 계약을 했어요. 이제 학교 오랜만에 가. 아, 근데 다음 날에 광복절이래. 아싸,
0: 또 쉰다.
1: 이렇게 되는 거야.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0: 어허.
1: 그러니까 약 한 달, 여름방학은 약 한 달 정도.
0: 맞아요.
1: 저희
0: 근데
1: 때는 그랬어요.
0: 우리가 일기가
1: 네.
0: 이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1: 난리 나죠.
0: 끝도 없어.
1: 맞아요.
0: 근데 어머, 계약이야. 내가 네. 한 달치를 못 썼네. 이거 어떻게 하루 안 했습니까?
1: 그치.
0: 이건 진짜 난감하거든요.
1: 근데,
0: 저는 일기 갈게요.
1: 네, 근데 일기를 진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일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일기장이 또 길잖아요.
0: 길어.
1: 이걸 자유롭게 막 두 줄 써도 상관없어.
0: 네.
1: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꼭 그 칸을 다 채우라고 하니까.
0: 채워야 되고
1: 네.
0: 그림 일기로 가면 더 힘들어요.
1: 그렇지.
0: 그림까지 그려야 되거든.
1: 어릴 때가 나무에다가 해 이거 정말
0: 맞아.
1: 많이 그렸어.
0: 일단은 예, 비가 와도 해를 그려요 저는.
1: 꼭 그럼 해놓고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0: 해가 웃고 있어.
1: 예, 왜 그렇게 했을까?
0: 예, 해도 울 때가
1: 예.
0: 있는데 말이에요.
1: 예, 그리고 바다도 안 가놓고 갈매기는 꼭 그려서 삼으로
0: 예,
1: 이렇게
0: 예.
1: 해가지고.
0: 죄송한데 본인 얘기는
1: 예, 예.
0: 뒤에서 하래. 본격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고.
1: 그래요? 미안합니다.
0: 정모 씨는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1: 아, 저는 여기서는 일기가 사실 너무 강력하긴 한데.
0: 일기가 강하지.
1: 예, 그러면은 저는 3번 할게요. 예, 왜냐면 요즘도 뭐 곤충은 모르겠지만 식물은 할 것 같은데
0: 네.
1: 이걸 어쨌든 무언가를 계속 보고 뭘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기랑 비슷하게 귀찮거든.
0: 옛날에 우리
1: 예,
0: 뭐
1: 예.
0: 콩나물 기르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저는 과감히 안 했어요.
0: 과감히 안 했어?
1: 예, 그런 거는 건너뛰었어요.
0: 대범한데?
1: 그렇죠.
0: 자, 그렇다면 정모 씨는?
1: 예, 저는 3번.
0: 3번.
1: 상상으로 써낸 곤충의 식물 관찰일지.
0: 네.
1: 네.
0: 그다음에 저는 한 달치를 몰았었던 일기 쓰기를 골랐습니다.
1: 좋습니다. 네.
0: 노래를 듣고 오는 동안 우리
1: 네.
0: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볼 건데요. 지코 그리고 피처링 비 함께 했네요. 썸머 헤이트.

0: Summer Hate, 지코, featuring B 함께 했죠. 듣고 오셨고요. 정희 선생님들이 어린 시절 제일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공부 싫어님께서요. 1번 일기 쓰기. 저는 친척 언니가 대신 그림 그려주고 둘이 머리 맞대고 일기가 아닌 시나리오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몰아 쓰느라 날씨 알아내는 게 제일 고난이도 작업이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보관 중입니다.
0: 오. 어린 시절 일기장을 네.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건 정말
1: 그렇죠.
0: 좋은데요?
1: 네. 어때요? 나비 씨는 좀 네. 가지고 있어요? 일기장?
0: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버렸던 것 같아요. 일기장, 그다음에 성적표, 네. 상장 이런 게 한동안 네. 제가 다 이렇게 엄마가 모아놨다가 네. 이사하면서 언젠가 한 번쯤 싹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좀 없어졌어요.
1: 그랬구나.
0: 네, 정모 씨는요?
1: 저는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장이 없어요.
0: 일기장. 예, 예. 그게 추억인데.
1: 아마 제 스스로 일부러 없애지 않았을까.
0: 그 안에 또 예, 많은
1: 예.
0: 또
1: 아, 그럼요.
0: 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1: 네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번 제 일기장을 한번 훔쳐오신 적이 있어서
0: 엄마들의 그 국룰이에요.
1: 네, 네. 어렸을 때 어느 순간 네. 내가 일기를 가짜로 쓴 적이 엄마가 볼까봐.
0: 엄마 보여주기 식으로.
1: 예.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일기를 이제 과감히 다 예, 없앴던 기억이 납니다.
0: 일찍 깨우쳤네.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라일락님께서.
0: 네네. 2번 횟수 조작했던 줄넘기 아기. 매일 100개씩 하고 동그라미를 쳐야 했는데요. 방학 내내 안 하다가 개학 전날 횟수부터 연필 색깔까지 바꿔가면서 조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한테 걸릴까 봐 두근거렸는데 다 아셨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1: 그러게요. 예,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뭐 색깔을 바꿔가면서 칠하는데 이거

0: 를 조작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1: 그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네. 학교에서 진짜 했니? 물어봤을 때 표정 연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0: 그렇지.
1: 정말 열심히 했다고.
0: 네. 근데 진짜 아까 뭐 줄넘기 학원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와, 진짜 놀랍네요. 예. 예전에는 줄넘기를 왜 학원을 가서 배우지?
1: 그렇지. 그냥 우리가 운동장에서 매일 뛰고 앞마당에서 네네. 뛰고 했는데
0: 그쵸.
1: 요즘은 학원을 다니면서 네. 한 발 뛰기, 뭐 쌩쌩이, 두 발 뛰기, 뒤로 뛰기 다 배우더라고 그 기술을.
0: 와, 대박이다.
1: 줄넘기 대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SNS에서 네. 그 어떤 꼬마인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계속 이제 네네. 그 레벨을 업하면서 줄넘기를 계속 뛰면서 버티는 사람이 그 1등이 되는 건데 6살인가? 네네. 완전 애기거든요. 그 친구가 그걸 다 뛰어넘더라고.
0: 야,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줄넘기 그냥 못하면 못하나 보다 뭐 그냥 걸리면 뭐 걸리나 보다 했는데
1: 네.
0: 요즘은 그러니까 줄넘기 학원이 있다는 건
1: 네.
0: 세상에 그 뭐라 그럴까 저희 어릴 때 TV 보면 왜 복싱 선수들 몸 풀 때
1: 네.
0: 막 엄청 막
1: 그치
0: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휘날라다니지
0: 그러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지금
1: 있어요.
0: 영상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네요
1: 그렇게 하고 있어
0: 아니 뭐 선수네 다들 와,
1: 어머,
0: 대박이다
1: 다리를 여기까지 들어올려 X자로 X자로
0: 이거 가위 넘기
1: 네. 예,
0: 가위 넘기는 저도 어릴 때 좀 했어요
1: 그래요 네네. 가위 좀 쳐요
0: 가위 좀 추죠.
1: 예. 이게 엄마들이 왜 보내냐면 네. 줄넘기를 하면 일단 체력을 뺄 수 있잖아.
0: 그치, 그건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밤에 잠을 일찍 잘 수가 있고 또 키도 커지고 네, 체력도 기르고.
0: 네네.
1: 네.
0: 아유, 뭐 운동이니까.
1: 좋아요.
0: 예, 좋죠.
1: 네.
0: 예. 그리고 귀찮은 숙제님께서 3번 곤충의 식물 관찰일지 쓰기. 처음엔 식물 크기도 재고 곤충 그림도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귀찮아서 과장하고 상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때요? 어릴 때 좀 이런 뭐 곤충이라든지 식물 관심이 좀 있었어요?
1: 아, 어릴 때 저는 사실
0: 네.
1: 곤충 식물보다도
0: 네.
1: 그냥 뭐 만화 영화 보고
0: 네네.
1: 미디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1: 예예. 이런 아니, 숙제 물론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네. 네.
0: 근데 활동명은 왜 나비예요?
1: 아, 이거는 또 예전에 회사 대표님께서
0: 네.
1: 지어주셨던 이름인데 처음에 나는 곤충 이름이라서 싫었어.
0: 예.
1: 제가 왜 나비예요? 거미 언니도 있고 좀 그렇다
0: 네.
1: 했는데 이 이름 덕분에 한평나비 곤충 엑스포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0: 아, 잘 지었네.
1: 잘 지었어요.
0: 아니 근데 왜냐면 남자 아이들은 어릴 때 한 번씩 곤충에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1: 남학생들은 참 좋아해요.
0: 예예. 네. 그래서 저도 별의별 걸 집에 다 잡아가지고 막 왔었어요.
1: 장수 풍뎅이도 잡고.
0: 네, 풍뎅이도 잡고.
1: 네.
0: 그리고 왜 애벌레 같은 거
1: 네.
0: 그 필통에다가 상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깔아놓고
1: 네.
0: 거기 애벌레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필통 닫고
1: 키우는 거지.
0: 오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1: 상추 먹은
0: 그러면 또 기분 괜히 좋고. 예예예. 예, 예.
1: 아, 요즘에도 아파트 네. 단지에 보면은 친구들이 그 곤충 그 곤충 채라 그러나요?
0: 예, 그
1: 예.
0: 방충망.
1: 예, 그거 들고.
0: 예.
1: 많이 또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다시 또 이런 것들이 유행이 오면 예, 너무 저희 때는 잠자리 잡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1: 맞아,
0: 그래서
1: 잠자리.
0: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손 그 가위 가위 모양 집게 모양으로 해서 날개를 잡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그걸로 조약돌 같은 거 있죠.
1: 네네네.
0: 돌멩이 같은 걸 이렇게 잡게 해요. 잠자리가 기가 막히게 그거 인어 뽑기처럼 진짜 돌멩이 잡고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1: 그렇게 힘이 세?
0: 네, 그거
1: 잠자리가?
0: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리고 개미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1: 예.
0: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1: 네.
0: 개미 싸움 이렇게 붙이고
1: 맞아.
0: 예.
1: 왜냐면 그때는
0: 예, 예.
1: 놀 게 없잖아.
0: 그렇지. 그렇게 잘 재밌게 놀았어요.
1: 그렇게 그게 다 우리 친구였어.
0: 그러니까요.
1: 예. 자, 컵라면으로 장구 만들어 본 사람. 페푼 만들기. 저는 부모님 대신 손재주 좋았던 사촌 누나에게 간식을 주면서 숙제를 부탁했는데요. 다 먹은 컵라면 두 개를 이어붙여서 장구를 만들어줬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서 만들기 붐은 으뜸상도 탔어요.
0: 야.
1: 요거 장구는 요거는 이제 기본.
0: 이거, 예, 저희 어릴 때도 많이 만들었죠.
1: 요거 많이 만들었지.
0: 맞아요. 야.
1: 예, 귀엽다.
0: 어릴 때 생각나네요.
1: 네, 이렇게 예, 해서 예. 그 장구 여기 치는 그 판때기 부분에
0: 네.
1: 이제 뭐 꾸미고 자기가
0: 그치.
1: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0: 맞아요.
1: 스티커 붙이고.
0: 네.
1: 우리 정모 씨는
0: 네네.
1: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또 야무진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0: 뭐 그런가요?
1: 상장 같은 것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0: 저는 많이 받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가장 어렸을 때 받았던 것 중에는 이제 뭐 경필쓰기 대회.
1: 오.
0: 저 경필쓰기 대회.
1: 예, 글씨체가 예뻐서?
0: 그 어릴 땐 그랬나 봐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글씨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경필쓰기 대회 받은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커서는 밴드 했었으니까 중학교 때 밴드부 대회 뭐 이런 걸로 받은 적이 있었고. 예. 어때요? 나비 씨는 상 뭐 좀 받은 거 있어요?
1: 저도 뭐 글쓰기 대회.
0: 예.
1: 뭐 저기 뭐 글짓기
0: 대회. 아, 그러네. 예. 아, 저 하나 까먹은 거 있어요. 네. 저 글짓기 대회로 네네. 신문에 난 적 있어요.
1: 신문에?
0: 예, 어릴 때요.
1: 정말 대단한 때. 업적이네요.
0: 산문 부분에.
1: 예, 산문 부분에
0: 그 해가지고 예, 신문에 어린이 신문. 그때 저희 때 초등학교 때 어린이 신문 있었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난 적 있었어요.
1: 혹시 그때 글짓기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0: 그때 제가 어린 아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망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분식집을 열었는데 그 분식집이 대박이 나는 내용이.
1: 잠깐만, 어렸을 때부터
0: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저도 왜 그랬는지 컸네. 모르겠는데 뭐 그런 내용으로 그 어떻게 보면 어린이 소설인 거죠.
1: 소설
0: 예, 그런 느낌으로 썼던 거예요. 예.
1: 자, 분식집이 대박이 났고요. 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 챙겨드리면서 그럼 100% 청취자분들 투표로 결정된 제일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 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정모 씨 결과 발표해 주시죠.
0: 정 선생님들이 뽑은 제일 하기 싫었던 방학 숙제는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76% 지지를 받은 한 달치를 몰았었던 일기 쓰기가 선정됐습니다.
1: 와우.
0: 네, 이거는
1: 그쵸?
0: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예, 진짜 76%면 지금까지 니맘 내맘 코너 하면서 가장 압도적인 기록입니다.
1: 그 숫자예요.
0: 예, 한 달치를 몰았었던 일기 쓰기가 76%.
1: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기 네. 밀려서 마지막에 몰려서 쓰고 다 했잖아요.
0: 다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이 이 방학 숙제를 통해서 나옵니다.
1: 맞아요. 요즘은 사실 뭐 AI 시대여서 우리 뭐 검색만 하면은 우리 일기 좀 써줘 하면 다 써주잖아요.
0: 그래요?
1: 써주지 않을까?
0: 아기 그렇게 했네.
1: 그렇지. 요일별로
0: 대박이다.
1: 다 써주겠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나요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0: 그러게요. 그런 의미로 일기를 앞으로 AI로 쓰도록
1: 하겠습니다. AI로.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찐으로 쓰시고. 포미닛의 오늘 뭐해 요 노래 듣고요. 4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5: 종알망고 김신영입니다.
6: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5: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8: 자꾸 들어주세요.
9: 공이로 전화가 오면
8: 핑미
5: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10: 자,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니 맘 내 맘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저희들에게는 방학 숙제 같은 코너입니다. 어떻게든 정답을 완성하고 싶다 어필해보면서 정모 씨 도착한 사연 읽어주시죠.
11: 네, 사랑맘 님께서요.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잘된 일인데 너무 남친만 챙기니 엄마 입장에선 살짝 서운합니다.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제가 우리 딸에게 제일 서운했던 건 뭘까요?
10: 아하. 어허. 아, 벌써 서운한데 나는? 벌써 서운해.
11: 예. 또 같은 엄마 입장으로.
10: 맞아요. 예. 우리 따님께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엄마는 뒷전이고 남자친구만 너무 챙겨서 살짝 서운하다는 우리 사랑맘님의 사연이었고요. 어때요? 우리 정모 씨는 연애를 하면 네. 가족이나 뭐 친구보다 애인을 1순위로 두는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11: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가 1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친구보다는.
10: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왜냐면 또 사랑에 올인을 해야 되고.
11: 그럼요.
10: 정말 열심히 해야 되니까.
11: 나비 씨는요?
10: 저도 이제 친구보다는 애인한테 먼저 더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네.
11: 근데 뭐 때문에 서운했을까? 일단은 남자친구가 생긴 것부터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남자친구가 생기면 서운할 것 같은데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10: 일단 근데 여기 엄마께서는 일단은 생긴 것 자체는 축하하고 잘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11: 그쵸.
10: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아닐까? 엄마 연락은 다 씹어. 엄마 연락은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읽고서는 답장도 안 하고 근데 남친하고는 하루 종일 폰 붙들고 연락하고 계속 뭐 답장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뒷전인 거지. 엄마 전화도 안 받고 저기 톡도 안 보고 그런 게 좀 서운했지 않았을까.
11: 근데 지금 사랑맘님께서 그 가장 서운했던 이제 탑4를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11: 저희가 이제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일단 맛집의 배신이라고 하면서
10: 아이고, 이게 뭐야?
11: 제가 새로 생긴 맛집 같이 가자고 할 땐 귀찮다고 하더니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맛집은 세상 부지런하게 다녀왔대요.
10: 요것도 서운할 수
11: 서운할
10: 있어요.
11: 서운할 수 있죠. 그리고
10: 야, 이거 너무 서운하다. 자, 살림살이의 행방, 화장품, 생필품, 딸내미 기력 차리라고 챙겨온 보양식까지 다 털어가서 남자친구 챙겨준 딸내미.
11: 아이고, 야 이거, 아이고. 이게 일이 아니에요?
10: 이거 너무 서운한데? 어,
11: 보양식까지
10: 그래,
11: 심지어.
10: 그래, 어머.
11: 아 근데 지금 딸이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해요.
10: 그래.
11: 어, 몇 살이길래 보양식까지.
10: 잠깐만 성인인가?
11: 어, 그러니까.

0: 뭐 일단 나이가 좀 궁금해집니다. 예. 패션의 기준. 제가 추천한 옷은 취향이 아니라면 안 입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친이 골라준 옷만 입는 딸내미. 어허.
1: 4번은 전화의 온도인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그러네요. 좀 비슷해요.
0: 네.
1: 제 말은 하나도 안 듣다가 남친이랑 통화할 땐 세상 둘도 없는 효녀. 엔다 남친 엄마랑 더 친해진 딸내미. 어머.
0: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서운할 만한 일들인데 이것보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1: 이 중에서 제일 서운했던 점을 고르는 거야.
0: 아, 그렇지. 왜냐면
1: 그래.
0: 여기보다 하나가 더 있다면 나는 이거 헤어져야 된다는 거.
1: 그거는
0: 이 정도면
1: 갈라서야 돼요.
0: 아, 대박이다. 예. 이 중에 가장 서운한 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1: 자, 다시 한번.
0: 예, 후보 한번 볼게요. 일단 맛집을 남친이 좋아하는 맛집을 먼저 부지런히 다녀온 거. 그리고 그 화장품 생필품 딸내미 기력 차리라고 생긴 보양식까지 전부 털어서 남자친구 준 거.
1: 이거 서운해.
0: 옷을 남친이 골라준 옷만 입는 거. 그리고 남친 엄마랑 더 친해진 거. 와.
1: 아, 이거 진짜 서운하다.
0: 예, 저는 4번 하겠습니다.
1: 진짜?
0: 예, 남친 엄마한테 친해진 게 엄마 입장에선 서운했을 것 같아.
1: 그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키운 딸내미인데.
0: 왜냐면 제가 유치에 봤을 땐 이 따님이 아직 미성년자인 것 같거든요. 예, 아직 뭐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같은데 네. 여기서 남친 엄마랑 더 친해져.
1: 이건 배신이야.
0: 그렇지, 그렇지.
1: 배신이야.
0: 네네. 어때요, 나비 씨는?
1: 아하, 저는 아까 그 집에 있는 생필품, 뭐 화장품. 보양식까지 챙겨서 그걸 다 남자친구한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갖다 준다?
0: 좋아요.
1: 야, 이거는 열받죠.
0: 그치.
1: 이거는 배신입니다.
0: 네, 그러면 네. 이제 나비 씨는 2번 살림살이의 행방. 저는 4번 전화의 온도.
1: 그리고 이게 살림살이 누구 돈으로 산 거야? 다
0: 그치,
1: 엄마 아빠가
0: 맞아.
1: 뼈 빠지게 일해서 다 이렇게 샀는데 사다가 선물 주고 했는데 이거를 자기 부모님은 뭐 안 챙기고 남자친구 입만 입입니까?
0: 그러니까.
1: 이건 배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 추리가 맞았을지 사랑맘님과 전화 연결을 하는 동안 리쌍과 정인이 함께했죠. 피처링 정인입니다. 변해간에 듣고 올게요.

0: 네, 리쌍 피처링 정인 함께한 변해간에 듣고 오셨고요. 자, 어떻게 우리 사랑맘님 전화 연결이 됐나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딸을 사랑하는 엄마 사랑맘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사랑맘님.
0: 네네. 우리 따님 자랑 살짝 한번 해주신다면?
1: 사랑이요?
0: 네. 네.
1: 일단 좀 싹싹하고요. 네. 얼굴이 예쁩니다.
0: 오, 예쁘다. 얼굴이 예쁘다.
2: 이게 진짜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예쁜 거죠?
1: 아, 네, 그럼요.
0: 왜냐면 엄마 눈엔 다 예뻐
2: 그럼,
0: 보이거든.
2: 다 예쁘니까 사실.
0: 일단 우리 따님이 지금 이제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아, 우리가 처음에 궁금했던 따님 나이가 궁금했어.
2: 그치, 맞아요.
1: 22살입니다.
0: 22살 성인이야. 그러니까 보양식 가져 나가잖아.
2: 그러네요.
0: 지금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한 1년쯤 됐습니다.
2: 1년. 아, 1년. 그래도 좀 됐네요.
0: 예, 예. 예, 예.
2: 보통 그 따님분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면 아버님들이 좀 섭섭해 하잖아요.
1: 아, 네.
2: 네, 어때요? 사랑맘님의 남편분, 우리 아버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1: 저희 남편은 네. 냅둬라. 그맘때는 다 그런다.
2: 아, 오히려 냅둬라.
1: 네. 네.
2: 그러면은 우리 사랑맘님이 더 서운하신 상황인 거예요?
1: 아, 네.
0: 아, 이게
2: 예, 예.
0: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딸은 더 내가 막 더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연애하면 막 아깝고 괜히 막 그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아. 그쵸?
1: 네, 맞아요.
0: 네네. 네. 우리 사랑맘님이 따님에게 제일 섭섭했던 점을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1: 네.
0: 일단 후보로 보내주신 것들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맛집의 배신.
2: 네.
0: 엄마랑은 맛집을 안 가고 남친이랑만 맛집을 갔다라고 하셨는데 몇 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예요?
1: 한 3번 그랬죠?
0: 3번 정도.
1: 네.
2: 메뉴가 혹시 뭐였나요?
1: 샤브샤브였어요.
2: 샤브샤브.
0: 엄마들은 또 샤브샤브 좋아하거든.
2: 가면은 다 채울 수 있거든. 예, 예, 모든
0: 예.
2: 거를.
0: 버섯도 얼마나 좋은데.
2: 그러니까요.
0: 예, 예. 예.
2: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랑맘님이랑은 안 가고 남친이랑은 간 거예요, 샤브샤브를?
1: 네. 제가 그 상품권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 네네.
1: 근데 딸이 자기한테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0: 아이고야. 그래서
1: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었는데
2: 네.
1: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길을 지나다가
2: 네.
1: 남자친구랑 나 저기 갔었다 하면서 네, 제가 준 그 외식 상품권을 예. 같이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이거 서운할 만하네.
0: 진짜 서운하다.
2: 서운하지, 서운하지.
0: 심지어 예. 상품권을 받아서 간 거가 서운해.
2: 그렇지.
0: 이거를 남자친구로 썼잖아.
2: 네네.
0: 네네.
2: 그리고 살림살이의 행방. 예, 우리 그 따님이 남친에게 갖다 준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혹시 뭐였을까요?
1: 일단 제가 그 게장이랑
0: 게장.
1: 그 장어구이.
2: 장어요.
0: 장어까지. 잠깐만요.
1: 네.
0: 게장에 장어까지. 그 다음에.
2: 예.
1: 또 이제 수분크림.
2: 수분크림.
0: 잠깐만.
2: 야,
0: 자, 우리
2: 피부 관리까지.
0: 예, 예, 수분크림 받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선크림.
2: 선크림. 네.
1: 그 다음에 이제 안마기도 있는데.
2: 안마요?
0: 안마기.
1: 그냥 이제 건 이게 총처럼 되게
2: 그렇죠.
1: 안마건.
2: 네.
1: 네. 뭐 일단은 게장이랑 장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한테 제가 맛집을
2: 네.
1: 이렇게 서치해가지고 보냈는데.
2: 네네.
1: 먹었다는 얘기도 없고 뭐 잘 먹었다 맛있었다 이런 얘기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를 남친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집에를 가서 그 뭐 수분크림이나 뭐 건 그 안마기나 이런 거를 이거 어딨니라고 했더니 툭 튀어나온 말이 그거 오빠 줬지라고 딱 하는 거예요.
2: 오빠 줬지 세상에. 아이고야.
0: 아이고 서운할 만하다.
2: 서운하죠.
0: 예.
2: 네. 그리고 그 사랑맘님이 그 옷을 그 이런 곳으로 입어봐 했는데 그건 안 입고 남친이 골라준 것만 입었다는 거잖아요.
1: 아 네.
2: 네 혹시

0: 어떤 옷을 추천하셨어요?
1: 저는 저희 딸이 좀
0: 네.
1: 예쁘게 여성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좀 핑크색이나 분홍색
0: 네.
1: 이런 걸 중심으로 예쁜
0: 네.
1: 치마, 그다음에 뭐 레이스 달린 샤랄랄라 이런
0: 아,
1: 거를 좀 많이
0: 샤랄랄라.
1: 꺼내셨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걸크러쉬 같은
0: 네네.
2: 약간
1: 좀
2: 힙한 거.
1: 네. 그좀 히피족 같기도 하면서 아니면 가죽 같은 것도 좀
2: 가죽을
1: 좋아하고
2: 좋아하시나 해.
1: 그런 거 보면서
0: 네.
1: 좀어 아니 내가 말할 때는 한마디 귀뚱으로도 안 쳐도 남자친구가 한마디 했다고
0: 많이
1: 저렇게
0: 쌓이셨어,
1: 옷을
0: 지금.
1: 사대면서 네 저렇게 다 바꾸구나 싶으니까 너무
0: 그러니까
1: 황당했죠.
0: 남친을 만나기 전에는 원래는 샤랄라 옷을 주로 입었었어요.
1: 전부는 아닌데도
0: 네.
1: 그래도 한몇 번은 입었죠. 제 의견을 또
0: 그러니까 아직
1: 수용을 하는 했죠 조금은.
0: 그러니까 남친을 만나면서 더 뭔가 걸크러쉬 패션으로 지금 굳혀졌구나.
1: 네.
2: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핑크색의 레이스 요게 엄마 요게 쉽지가 않아요.
0: 그쵸, 이제 22살 되면
2: 이제 요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0: 그치,
2: 괜찮은데
0: 샤랄라는 조금 끊을 때가 되기는
2: 끊어야
0: 했어요.
2: 돼 엄마.
0: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전화의 온도 제가 고른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보다 맞아, 아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남친 엄마랑 더 친해졌다고.
2: 맞아. 이거 어떻게 된
0: 그거
2: 건가요?
0: 어떻게 하셨어요?
1: 그거는 너무 기가 막혔던
2: 아,
1: 게,
2: 기가 막혀.
0: 기가 막히다 나왔어.
1: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 그 엄마랑 통화를 하게 됐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았다.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0: 네.
1: 자기랑 너무 이렇게 잘
0: 잘
1: 통하는 것
0: 통한다.
1: 같다. 그래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기로 했죠.
0: 근데 거기에 샤브샤브를
2: 상품권을 들고 안마기를
0: 어머니,
2: 들고
0: 어머니 제가 샤브샤브 하는데 잘 알아요 하면서 야. 자,
2: 아하.
0: 좋습니다.
2: 자, 이렇게 단서를 모아본 결과,
0: 어때요?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2: 아니, 근데 다
0: 네.
2: 너무 서운해.
0: 다
2: 미치겠다.
0: 서운하지,
2: 다
0: 사실.
2: 너무 서운한데, 저는 조금,
0: 4번은 건들지 마요. 내가 할
2: 4번은 안
0: 거니까.
2: 건들게.
0: 난
2: 이건,
0: 굳히기야. 4번.
2: 잠깐만. 맛집도 서운하고, 아까 그 샤브샤브 상품권 때문에 내가

0: 나 배달을 했다는 거 많이 서운합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나비 씨는 살림살이의 행방.
0: 네.
1: 그리고 저는 전화의 온도.
0: 네.
1: 예, 이렇게 최종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네. 자, 그럼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자, 사랑맘님이 따님에게 제일 섭섭했던 점은요. 최종 정답 발표해 주세요.
1: 과연 정답은요?
2: 정답은 맛집의 배신.
0: 와! 집으로 갈 뻔했는데
1: 그러니까.
0: 와, 흔들렸거든.
1: 와 진짜요?
0: 상품권에서 내가 흔들렸어. 샤브샤브에서.
1: 아니 이게 왜 제일 서운하셨어요?
2: 일단 네.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냥 제가 그렇게 가자고 했던 맛집이 또 있었거든요.
1: 아, 또 다른 곳이 있었구나.
2: 네. 예, 근데 예. 이제 제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엄마는 아빠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랑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서 못 갔어요.
1: 네. 그러네. 이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왜냐면 봐봐. 엄마한테는 아빠가 있잖아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나에겐 오빠가 있잖아가 되거든. 사실 바꿔 얘기하면
0: 엄마를 벗어나겠다 이거죠.
1: 아 그럼 서운할 수 있지.
0: 아 어머니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우리 따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2: 일단 이제 원래는 저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엄마가 좀 많이 너한테 먹여주고 싶었는데 너가 그런 음식들은 오빠한테 다 줘버리고 또 오빠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만 다니니까 너무 소원했다. 다음에는 엄마 의견도 좀 수렴해 주렴.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사실 이제 막 연애하고 한참 사랑할 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이해합니다만 예, 나중에 되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더 못 보낸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따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좀 서운하시겠지만 우리 사랑맘님께서 조금만 견뎌주시면 따님 돌아옵니다.
0: 네네.
1: 예, 돌아와요. 예.
0: 자, 우리 사랑맘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김청한 밴드의 사랑해입니다.
0: 오늘 또 따님한테 예,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엄마는 그래도 딸을
1: 그럼,
0: 사랑합니다.
1: 이렇게 서운해하지만
0: 맞아.
1: 마지막은 사랑해로 마무리해주셨네요.
0: 이게 예. 엄마의 마음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사랑맘님의 신청곡 김청한 밴드의 사랑해 듣고 돌아올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한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함께하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물맥이 한 쌍이 어덩 밑에서 38년을 살아.
2: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고창의 김순남 어르신이 부른 물맥이 타령입니다.
1: 능금 한 쌍이 배불려 공중으로 오리더니 지화로 내리더니.
2: 물메기가 낚시에 잡혀서 사람에게 먹히는 과정이 짧은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둘러지디 통상으로 오리는구나.
3: 부모님 마음도 잘 살펴보자. 교훈을 주는 코너, 네 마음.
4: 내 마음.
3: 자, 오늘은 네. 정모 씨와 저 모두 다 실패를 했는데요. 오늘 예, 예. 전화 통화 난이도 어땠나요?
4: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 그 네 가지 이유가 네. 정말 너무나도 다 서운한 이유였어.
3: 맞아.
4: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만 딱 고르기가 너무 쉽지 않았다.
3: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예. 아유, 아무쪼록 우리 사랑맘님.
4: 네네.
3: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요.
4: 아, 그럼요. 제가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가 한참 사랑할 때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립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랑마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럼. 결혼하신 거잖아요.
3: 그럼요. 예, 예. 자, 오늘 끝곡은요. 이혁정모의 네. 처음 만난 날처럼.
4: 어우, 감사합니다.
3: 네, 이 노래 틀어드립니다. 예, 예.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모의 희망곡 스페셜 DJ 나비.
4: 이혁정모에서 기타 치는 정모였습니다.
3: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오늘로 나흘째, 내일 낮 2시에 맞춰서 상암동 스튜디오로 출근하고 있어요. 도착해서 하는 일은 문자와 미니 게시판에 로그인하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2시를 기다린 분들 계실까요? 계신다면 이름이라도 꼭 알려주세요. 라디오 너머에 누가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이름이라도 꼭 기억하고 싶어요. 7월 30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Fly Me to the Moon 레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신 두댕이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름도 막 보내주시고 계세요. 정연우님, 저요. 2시가 이렇게 기다려진 적은 처음이에요. 불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고 너무 귀엽게 보내주셨어요. 박채린님, 박채린이요. 언니, 저 오늘 임태기 두 줄 떠서 퇴근 후 산부인과 예약해놨어요. 와, 너무 설레시겠어요. 어떡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와. 2212님, 저도 2시를 엄청 기다려요. 이정애예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이야 문자 보냅니다. 남은 시간도 내내 출첵하겠습니다. 하고 예쁜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정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팬들과 팬 플랫폼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하는데요. 그때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름 불러주기 시간 이런 게 생겨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제가 잘 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하고 싶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잘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는 게 조금이나마 좀 재밌는 이벤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이름 불러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8510님, 저희 아기는 이제 100일 된 루비입니다. 이 루비 불러주세요. 아이 루비야, 얼마나 천사 같고 예쁠까. 아마도 최연소 두댕이일까요? 아니면 더 아기가 있을까요? 유아용품 상품권 드릴게요. 우리 두댕이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한번 이름 불러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마녀님, 장유희님, 박지연님, 유선영님, 김정원님, 성민호님, 홍건우님, 김봉준님, 이규빈님, 신지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친구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문자 답장을 좀 적어봤어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요, 제가 적어둔 답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비밀이에요.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광고 드릴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네,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피철인 세븐틴 디노의 부캐죠. 네, 나레이션 이문세님의 노래였고요. 이혜림님의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임명선님, 꺄 세븐틴 디노다. 부캐 피철인 노래 들려줘서 감사해요 투데이. 와, 이거 시작할 때 이문세 선배님의 그 나레이션이 정말 라디오를 듣는 그 기분이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귀를 확 사로잡는 시작이어서 정말 좋은 신곡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DJ 안영미 씨는 출산휴가 중이에요. 그 사이에 저도 일주일 동안 두댕이들 만나러 왔습니다. 6522님, 보호자 최선미가 강아지 권 루디랑 같이 듣고 있어요. 쿄쿄 하고 귀여운 강아지랑 듣고 계시는 두댕이 분이 문자를 주셨네요. 우리 최선미님 얼마나 힐링 중이실까요? 강아지랑 같이 보내는 이 오후가요? 오사공사님, 제 이름은 전봉주입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죠? 아니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전봉주님 감사해요. 0740님, 불디 제 이름은 이혜원입니다. 오늘 저의 15번째 생일이에요. 사실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생일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늘 엄마에게 선물만 받곤 해서 올해는 엄마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글 보내봅니다. 엄마, 나 혜원이야.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보내자. 늘 고마워.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엄마와 정말 친구처럼 보내는 딸인가 봐요. 우리 혜원님이.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죠? 엄마 생일 축하해 하는 딸이 얼마나 또 친구 같고 친근할까요? 두 분 다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할게요. 어머니와 우리 혜원님에게 생일 축하. 그러면 혜원님은 커피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쏘는 거로 할게요. 그럼 혜원님에겐 아이스크림, 어머니께는 커피를 쏘도록 할게요. 권영호님, 제 이름도 불러주시나요? 땡볕에서 지게차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만 두대 덕분에 짜증 안 내고 웃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와, 권영호님 너무너무 더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짜증 안 내고 웃으시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받아서 저희도 아메리카노 쏘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드시고 힘내세요. 25345님, 이선민입니다. 저 오늘 복권 샀어요. 당첨되라. 행운을 주세요. 당첨되라. 얼마든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당첨되라. 우와, 이런 효과도 있네요. 너무 좋다. 이거를 왜 제가 목요일이 돼서 알았죠?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우와! 와, 제가 두 번 써드렸으니까 무조건 행운이 두 배로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김혜성님, 성경님, 벌써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제 아들 이름 홍준우인데요.

한번 불러주세요 하고 우리 김혜성님 아드님 홍준우 안녕하세요. 네, 평일이 이제 월화수목금이 있는데 보통 금토일부터 또 일정이 많이 바뀌시거나 변동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들으실 수가 없는 분들도 많으셔서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이 되게 마지막이 된 것처럼 괜히 벌써부터 울컥하고 뭉클하고 그래요. 아, 그럼 오늘이 뭔가 두대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겠네요, 이번 주는. 너무 아쉽고 너무 서운하고 그런데 그래도 금토일이 있는데 찾아주실 거죠? 네, 못 들으시면 다시 보기가 있고 다시 듣기가 있고 하니까요. 꼭 들어주시고요. 아직 3일이 남아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 꼭 와주세요. 3609님, 단문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는 1인입니다. 근데 이름은 안 적어주셨어요. 다음엔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미니로 올려주시면 다 보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523님, 아, 답장 문자 너무 슬퍼요. 힝, 뭔가 울컥해져요. 제가 답장 문자를 손글씨로 써서 보내드리는데 과연 뭐라고 써서 보내드렸을지는 비밀입니다. 오늘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낸 답장 받을 수 있답니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샤이니의 아름다워.

이용님, 오늘 울 마늘 서영숙 여사 회갑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고생한다고 이름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귀 볼륨 살짝 줄이세요. 서영숙 여사님 생신 축하드릴게요. 재래시장에서 힘내시고 오늘 기분 좋은 일 많이 일어나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강미애님, 성경님 배우 되시기 전에 스튜디오 촬영장에서 뵀었어요. 화장실에 성경님과 저 단둘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셔서 저도 모르게 한참 쳐다본 기억이 나네요. 방송 나오셨을 때 혼자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늘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강미애님 감사합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모델할 때 아마 만났나 봐요. 아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또 어렸을 적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좀 더 멋진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833님, 천정식입니다. 장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방학이라서 집에 있는 두 아들, 재민이, 재현이, 개구쟁이들, 천재 형제. 화이팅! 천재민이, 천재현. 아, 천정식님의 아드님이신데 이름을 이렇게 성과 붙이면 천재민, 천재현이라서 천재형제인가 봐요. 너무 귀엽다. 너무 센스 있는 분이시네요. 1797님, 저는 상추랑 듣고 있어요. 라디오 끝나고 경매장에 출하하는데 가격 잘 나오게 힘써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실한 상추와 함께 셀카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더운데 하우스 안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네요. 이래서 저희가 맛있는 상추와 이런 거를 밥상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나 봐요. 아주 좋은 퀄리티의 상추이기 때문에 최고가로 가격이 잘 나올 겁니다. 힘써드립니다. 구류고사님, 성경언니, 나 유빈이에요. 돈 내고 문자 보내는 거 살면서 처음 보내봐요. 월화수는 라디오 시작할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그보다 일찍 깼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답장 주세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언니, 안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차분한 감성 DJ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유빈이, 네, 저의 사랑하는 또 반짝이에요. 제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또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반짝인데 이렇게 돈을 내고 문자를 보내는 걸 처음 해본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처음만 해보는 기억이 또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불러줄 수 있게 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특별하게 또 찬스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받아볼까요? 네, 우리 이재현님. 야외에서 비행시험하고 왔어요. 정말 덥지만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인데 불디 덕분에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밖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 요즘 진짜 날씨 때문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고생하시네요가 아니라 걱정이 될 정도예요. 항상 이렇게 이온음료도 잘 챙겨 드시고 최대한 근을 많이 하시고 시원한 거 목에 두르시고 하셔야 돼요. 고생 많으세요. 0237님, 이성경님, 청취자 이름을 기억하려는 고운 멘트에 더위마저 있게 되네요. 저는 현이에요. 여기는 부산인데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고 있어요.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인가요? 작년, 재작년,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아 하는데 진짜 올해는 정말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와, 122년 만이구나. 그럼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행복하게 마음 지키고 기분 지키고 몸 지키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시원한 노래를 한 곡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기분 전환을 시켜드려야겠죠? 오늘 더위는 뭐다? 넥스트 레벨이다.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모의 시험 중에 이어폰 끼고 몰래 듣는 수민 씨, 외근 가는 중에 듣고 계시는 유성민 씨, 자동차 부품 견적 내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권수연 씨, 남편과 사촌으로 나들이 가는 박정혜님, 고지은 아빠 고형곤님도 듣고 계신 방송 2시의 데이트예요. 안영미 씨는 지금 출산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그 사이에 일주일 2시의 데이트와 함께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름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 이름 불러주는 게 참 뭐라고, 이게 삶에서 소소하게 큰 이벤트가 되죠. 소소하다고 하지만 큰 이벤트인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제 이름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제대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제 이름은요, 선경이 아니고요. 니은 받침이 아니고 그 성경책 할 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성경책 할 때 성경이 영어로 바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블에서 불디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네, 오늘 꼭 제 이름을 잘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선경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니은이 아니고 이응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제 이름도 제대로

어필하고 너무 좋네요. 0414님 반가워요 성경님. 휴가자를 대신하여서 현장 지원을 나왔는데 너무 덥네요. 잘 들으면서 무더위를 이길게요.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김형민입니다. 아유 너무 더운데 또 지원까지.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네, 2178님 대구 최태전동에서 소품샵을 하는 김현지예요. 아침에 매장 오픈해서 땀 흠뻑 흘리면서 청소까지 싹 맞춰뒀는데 여지껏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성경님이 찐이은이네 대박나라 한 번만 외쳐주세요. 제발요. 찐이은이네 자 한번 외쳐볼게요. 찐이은이네 대박나라. 대박나세요 진짜로.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없고 또 차도 되게 막히는 것 같아요. 도로가 아무래도 운전을 더 많이 하고 나오시겠죠. 대중교통도 아마 더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가득가득하겠죠. 아 날씨가 빨리 좀 걷어져서 시원함을 빨리 안겨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바깥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좀 시원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땡땡. 뭔가 안에 들어갈 땡땡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생각하면 시원하고 서늘해질까요? 뭔가 서걱서걱 얼음 갈아서 만든 빙수? 아니면 세수하고 나서 마주하는 그런 휘잉 하는 선풍기 바람? 바깥에서 땀 뻘뻘 흘리고 건물로 들어설 때 그 파워 냉방의 냉기? 아니면 한여름에도 얼음장 같은 계곡?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확행이 엄청 뭔가 큰 것들이 아니라 뭐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강가나 공원을 꼭 찾아가지 않아도 갓 데운 뜨끈한 빵을 손으로 딱 찢었을 때 느낌이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수하고 마주하는 그 시원한 바람 정도? 너무 더웠는데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아 시원해 하는 그 에어컨의 냉기 이런 게 바로 소확행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울 때 오히려 더 소확행을 더 많이 체감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연에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땡땡. 시원해지는 노래도 환영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진짜로 시원해지는 여름템, 얼음 듬뿍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들어요. 오마이걸의 돌핀 들을게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오마이걸의 돌핀,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시원한 두 곡 들었습니다. 신정은님, 아 좋아하는 노래 퍼레이드네요. 짱짱 감사합니다. 고맙게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땡땡 사연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윤귀정님, 라디오를 매일 듣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미니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면서 시원한 주스 마시는 그림을 생각하면 약간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 생각이 나는 풍경이네요. 아, 제일 좋죠. 뭔가 이렇게 좀 시골에 예전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도 그때도 그냥 수박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딱 마루에 있으면 어떤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소소할 때가 제일 시원하죠? 1981님, 우리 집 6살 꼬맹이는 찜질방에 있는 냉장고방, 아이스방이 생각난대요.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이니 강인이입니다. 우리 아이니 강인이 너무 귀엽다. 냉장고방이야? 아이스방이야?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와, 찜질방도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왔다 갔다 하면은 땀도 쭉 빠지고 시원하긴 하죠.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요. 가고 싶네요, 되게. 4822님. 저희 아들은 여름이면 오이 마사지를 좋아해요. 동그랗게 썰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할 때 두 눈에 붙이고 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피부가 이미 좋을 텐데 오이 마사지까지 이렇게 쿨링까지 되는 그 오이 마사지를 좋아할 정도면 피부 미남이 되겠네요. 너무 귀여워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봤던 것 같은데 오이 마사지. 6944님. 저는 대형마트 가는데 그중에서 신선식품 코너 지나가는 거 좋아해요. 냉기가 얼마나 센지 오돌오돌 소름 돋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때 잠깐 시원하죠. 그때 여러분들 이런 게 소확행이에요. 잠깐 지나갈 때 아 시원하다 하는 그 잠깐의 찰나가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 의미를 깊게 다시 알고 나서부터는 아 소확행하러 뭐 피크닉 가자 이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정말 작은 일상에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기지개 할 때 그 시원함도 소확행이잖아요. 아 그럼 정말 하루에 내가 아니 한 시간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소확행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투데이 여러분들도 정말 더운 날씨잖아요. 그렇지만 이 더운 날씨에서 더 많은 소확행 내가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많이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350님 이런 것도 되려나? 고지서요. 다음 달 카드 대금과 전기요금 고지서요. 찍힌 숫자 보면 어우 시원하다 못해 서늘해요. 서늘하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그렇게 고지서 받을 날이 벌써 오다니. 그렇지만 월급날도 같이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면 행복을 많이 땡겼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유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윤선영님 시원해지는 거 하면 괴담이죠. 어두운 밤에 불 꺼놓고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오싹해져서 순간 추워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심야 괴담에 봤던 거 보고 또 봐요. 아,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잘 보시는 분들 좀 부러워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이게 꿈에 나오고 즐겨지지가 않고 좀 긴장이 되면서 몸에 더 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잘 즐기시면은 새롭게 또 여름나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박정복님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건 아재 개그요. 오리가 얼면 답은? 답을 안 주셨어요. 답은? 오리가 얼면 답이 왔네요. 언덕.

아, 시원하다. 네, 맞아요. 저 아직 그 너무 좋아해요. 어우, 어우, 목이 막 갈라지네. 어우, 네, 언덕. 네, 이런 거 많이 보내주세요. 분명히 저 이렇게 반응해놓고 분명히 바로 씁니다. 오리가 울면 언덕. 정말 시원하네요. 옥수수가 오늘 최고 122년 만에 최고 온도인 부산에 갔다 왔는데 팝콘이 되어 있대요.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두댕이 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해주신 곡이 뭔지 아세요? 팥빙수입니다. 윤종신 씨 노래입니다. 노래가 좀 길어서 제가 팬 플랫폼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살짝 한번 틀어볼게요.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노래 팥빙수 윤종신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어떡하죠? 아재개그를 정말 폭풍처럼 보내주시네요.

제가 지금 너무 서늘해서 팔에 닭살이 돋았어요. 같이 서늘해지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소개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올줄 몰랐습니다. 2847님, 목이 메이네요. 하도 추워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원통. 정수경님, 원통하네요. 정수경님, 사자로 구글 끓이면 맞춰보세요. 사자로 구글 끓이면 동물의 왕국. 자, 김경태님, 그늘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게요? 이거는 두댕이 분들이 정답 맞춰주세요. 제가 힌트송 드릴게요. 그늘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게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

0: 평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8056님, 성경언니 목 메이는 거 어쩔 거냐고요. 너무 웃겨요. 정답은 해피하니까요. 회원드림. 아, 그늘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셨죠? 해피하니까. 놀랍습니다.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어요. 저는 광고 듣고 3부 준비할게요.
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4: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시의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들으신 노래는 After Like, 아이브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에요. 제가 신나게 춤을 추면서 뭔가를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많은 아재 개그를 통해 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만큼 저도 보답을 해야죠. 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땡땡.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땡땡은 지금 아재 개그로 정확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120년 만에 더비도 있게 할 아재 개그입니다. 제 반짝이들과 또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중에 엄선한 아재 개그 여러분 맞춰보세요.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인도는 지금 몇 시게요? 아, 그리고 눈사람이 녹으면 안 된대요. 그두 개의 답을 한번.

0: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그리고 눈사람은 왜 가수가 될 수 없을까요? 이번 건 컨닝 방지를 위해서 미니는 안 됩니다. 게시판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정답은 샵 8000번 문자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지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다들 이렇게 다급하게 문자를 주시다니. 아, 제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낼 때 모르고 정답을 말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네, 개그여가지고 네,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그리고 눈사람은 왜 가수가 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두 개 다 맞추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인도가 몇 시인지는 인도가 4시인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눈사람, 자, 6669님. 인도는 4시입니다. 눈사람은 입이 없어요. 땡. 뭘까요? 3332님. 인도네시아. 눈사람이 가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녹음 안 돼서. 딩동댕동. 제가 눈사람에 녹음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아무도 캐치를 못하셨어요. 네, 8819님. 인도네시아 눈사람은 녹음 안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정답을 다 맞추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두 개 다 맞추신 분들이 잘 없으세요. 계속해서 아재 개그 대회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0419님. 사면 후회하는 의자는? 팔걸이 의자. 팔걸이 의자. 김종국님, 가장 긴 해산물은? 김. 장은희님, 부산 앞바다의 반대는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부산 앞바다의 반대는 부산 엄마는 아니겠지. 아니겠죠? 제발. 4315님, 저 지금 부장님이랑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제 왼쪽에 김빛나 부장님과 둘이 안에 있습니다. 저희 김빛나 부장님께서는 아재 개그를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1일 2 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그만할까 하는데 그만하라고 작가님께서 써주시는데 저는 그만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보내주시고 대신 웬만한 센세이션한 개그가 아닌 이상은 제가 잘 소개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정말 센세이션하고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와우! 와우! 추우니까 그럼 시원하고 추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Into the Unknown, Panic at the Disco의 노래 들을게요.

이곳이 지금 겨울왕국이네요. 2시 데이트 듣고 계신데요. 생각만 해도 시원한 땡땡 다양한 사연을 보려고 하다가 아재 개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아재 개그 자판기들이에요. 우리 주댕이들. 툭 치면 계속 나와요. 다들 지금 연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외워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정말 지금 계속 팔에 서름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두 대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아재 개그 1177님. 아침에 이불이 야한 건 이불 개야 하니까요. 네. 이유주님. 저는 이거 좀 웃겼어요. 이유주님. 스님이 총을 대충 쏘면 봤냐. 저는 중이 유주예요. 네, 중이라서 봐드립니다. 봤냐. 빵이야. 네, 0058님. 좀비들은 왜 똑똑하지 못하고 늘 멍청할까요? 머리가 좀 비어서.

머리가 좀비여서. 예? 예스. 4000번님. 입이 S인자, S자로 된 사람은? 입이 S자인 사람은? EBS. 네, 이렇게 지금 이 부스 스튜디오 안에는 아주 아주 춥답니다. 에어컨님 파워 냉방으로 더 올랐나? 송지영님, 소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면? 소들이 단체로 노래를 부르면? 단체 소송! 하! 깨르르. 네. 8103님, 언니, 닭다리가 9개면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정답은 구닥다리입니다. 9117님. 통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 이건 좀 쉽네요. 개포동. 아, 이번에는 제 문제로 드려볼게요. 퀴즈로. 7726님. 엄마가 길을 잃으면? 네. 퀴즈로 드립니다. 선물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학구열로 보내주세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과연 뭘까요? 대신 힌트송 있습니다. 메릴 스트립의 노래죠. 제목은 비밀.

실물이 없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정답을 보내주시다니. 들으신 노래는 메릴 스트립 맘마미아입니다. 이어서 신승은의 엄마야 두 곡 들었습니다. 엄마가 길을 잃으면 정답은 1519님 맘마미아. 듣자마자 말하니까 옆에서 푸하하 난리네요. 김정우님, 아 나 왜 웃고 있지? 괜히 지는 기분이야. 그쵸? 이거에 웃으면 아까 자존심이 상해요. 웃는다 자신 웃지 마. 이런 느낌. 김희진님, 성경씨 감성 DJ 맞네요. 아재 감성 DJ. 오늘로 지금부터 아재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민경님, 맘마미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예빈이에요. 퀴즈 더 읽어주세요. 오, 역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런 걸 잘 맞추네요. 어, 맘마미야. 오래된 또 작품인데 이렇게 바로 맞추다니. 4536님, 아재 개그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저도 하나 내볼게요. 개가 한 마리뿐인 나라는? 독일. 독일.

0: 5206님, 오리는 안전벨트를 어떻게 맬까요? 정답은?
1: 꽉.
0: 9272님, 차에서 가장 차가운 곳은? 차 가운데. 차 가운데. 차 가운데. 네. 9007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 네, 19만. 네. 네, 361호님, 호기심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파이는? 정답은? Y 파이입니다. 네. 0743님, 베를린에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독일 수도 있으니까요. 독일. 여러분, 122년 만에 더위 별거 아니죠? 이제 노래로 더위 마저 날릴게요. 쿨의 해변의 연인. 해변의 여인.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0: 어떤 일이 생길까? 선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3: 2시 데이트 4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함께할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이진솔님, 드댕이들 덕분에 오늘 몰라도 좋았을 것들 많이 배워갑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아재 개그 파티로 게시판과 이 문자창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벌써 3시 3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두댕이 분들은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8989님, 부산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30대입니다. 오늘 손님이 너무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택시도 손님이 없구나. 그죠?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 저도 라디오를 한참 못 들어도 택시 안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많이 들으시죠. 또 무적의 부산 택시기사님들. 아, 부산 제일 더울 텐데 조금만 힘내세요. 장거리 손님 한 번 딱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4830님, 저는 학원 원장인데 학원 방학이라 쉬고 있어요. 남편과 휴가도 안 맞고 아들 학원 라이딩으로 딱히 방학 같진 않지만 그래도 쉰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아들이 뮤지컬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자스민 공주가 DJ라니 좋네요. 와, 알라딘 혹시 보러 오셨나요? 알라딘 많이 보러 와주셨다고 막 두 번 세 번 봐주셨다는 두댕이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하면서 지금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아, 학원 방학, 학원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죠. 충분한 휴식, 방학 누리시길 바랍니다. 9087님, 이번 주 토요일에 돌잔치를 하는 진우맘이에요. 남편이 돌잔치 위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참, 저희 아기 박진우도 이름 불러주시나요? 박진우, 진우야, 첫 번째 생일 축하해. 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진우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진짜로. 또 우리 두 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기용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축하해 진우야. 이재영님, 저는 안성 양계장에서 일하는 청년 농부입니다. 오늘 10개월 된 아기랑 아내랑 돌사진 촬영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평일 주말 없이 일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아, 여기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드릴 수 있나요? 아기용품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10개월이면 곧 생일이거든요. 돌사진 촬영 무사히 하는 것도 축하드릴 일이에요. 그냥 무사히 뭔가를 했을 땐 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축하드려요. 박지훈님, 내일 연년생 딸들과 KTX 타고 첫 부산 여행 떠나요. 중1 첫째가 좋아하는 보이넥스트도어 콘서트 때문에 간답니다. 부디 제발 안 싸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서울에서 첫 팬미팅을 했을 때 팬미팅을 오시는 팬분들은 다른 아티스트 팬들도 그러니까 팬미팅이나 콘서트도 많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께 뭔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팬미팅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했는데 대부분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어린 분들 했는데 정말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많이 오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래고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거든요. 아마 안 싸우시고 입덕하셔서 오시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요? 딸과 함께하는 입덕 생활기 얼마나 재밌나요? 네, 보이넥스도어의 아디오스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네, 보이 넥스트 도어 아디오스 들으셨는데요. 박지연님, 우리도 토요일에 보넥도 콘서트 가요. 딸내미가 팬이거든요. 우와! 보넥도 너무 좋겠다. 우리 두댕이분들이 콘서트 보러 가주신다니. 저도 이번 주말에 지나면 이제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또 만나고 또 팬미팅을 또 저번 주까지 계속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 보면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 에너지가 가득가득 사랑이 가득가득 느껴져서 제 삶이 막 풍성해져요. 진짜로. 근데 이런 두댕이 분들이 가주시니까 우리 보넥도 친구분들 너무 부럽네요. 네, 2221님. 33세 남자인데요. 일주일 전에 눈 수술 받았어요. 2주 동안 엎드려 지내야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휴대폰으로 라디오 틀어놓고 엎드려서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네요. 잘 아물게 응원해주세요. 아, 그래요. 눈도 못 쓰고 이러면 못 움직이고 이렇게 회복이 필요할 때는 라디오가 있어줘서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하필 오늘 아재 개그 파티였는데 아, 웃어주셨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3309님, 육아휴직 중인 아빠예요. 오늘 4일 만에 귀가했어요. 19개월 딸랑구 채원이가 폐렴에 걸려서 같이 입원해서 상주하다가 겨우 집으로 왔어요. 채원아, 이제 집에서 재미있게 놀자. 아이고, 고생했겠네. 너무 더운 날. 근데 저도 아기 때 폐렴에 걸렸었어요. 아가 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소아 병동에 입원해가지고 폐렴 치료 받았는데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계속 그 가래 떨어지라고 등 두드려 주시고 이온 음료 계속 먹이고 이거 맞죠 정말. 그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제 동생도 폐렴에 걸렸어요. 이렇게 아기들이 아플 때 부모님이 마음이 더 찢어지죠. 그렇게 엄청 고생하셨는데 퇴원해서 이제는 더 아플 일 없이 더 씩씩하고 건강하게 뛰어놀기야. 8318님, 여기는 제주 서귀포입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고 듣기 편안해서 좋아요. 성경 씨를 위해 제주 하늘 보내봅니다. 덥지만 웃는 일 많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어제 시험 본게 있는데 드디어 합격했네요. 축하해주세요. 우와, 축하드려요. 와, 제주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푸르러요. 하늘색을 넘어서 진짜 거의 파란색. 시원하고 청량한 파란색이네요. 와, 이게 비행운이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있는데. 제주도 가고 싶네요. 그리고 합격하신 것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5844님, 지금 배터리가 2% 남았는데 시원한 노래 한곡 신청해도 될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의 오아시스 부탁드려요. 과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2% 어서 들려드릴게요. 오아시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의 오아시스 들으셨습니다. 배터리가 2% 남기고 신청 주셨는데 과연 들으셨을까요? 8226님,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인데 점심 먹고 너무 꾸벅꾸벅 졸려서 미칠 것 같아요. 졸다가 갑자기 하고 제 소리에 놀라서 괜히 주변 주위 둘러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머쓱하네요. 점심 뭐 드셨을까요? 왠지 면 종류가 아닐까. 혈당 스파이크로. 제일 졸릴 시간이죠. 또 날씨가 지치면 몸도 지치잖아요. 아, 이럴 때 또 사연이 당첨되어서 소확행을 또 하나 딱 싸드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렸는데요. 2245님, 여기는 구미 택시기사입니다. 아까 부산 택시기사님 힘내세요. 장거리 손님 꼭 오시길 기원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하고 구미에서 부산으로 응원을 보내주셨네요. 와, 전국에 계신 택시기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와,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되게 재밌네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훈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0423님, 책 반납하러 도서관 왔어요. 강릉에 살아서 휴가 시즌에는 집콕, 바다는 물론이고 밖 자체를 안 나가요. 오늘도 책 빌려서 아이스크림 왕창 사서 에어컨 빵빵한 집에 있으려고요. 와, 강릉에 지금 사람 많죠. 저도 여름에 강릉으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으로 장기로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너무 좋아서 3박 4일을 계획했다가 일주일 정도 길게 있다 온 기억이 있어요. 유명한 커피숍도 가고 유명한 음식점도 가고. 고류길사님, 아까 소확행 말씀하셨죠?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직장 도착해서 문 열면 느껴지는 그 냉기, 햇빛 아래 있다가 마주한 냉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이 냉기를 느낄 때마다 시원해에다가 플러스로 와 그래서 너무 행복해 내 삶에 이런 소소한 행복이 하나가 또 생겼네 하고 인지를 시켜주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행복한 생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우리 의지로 할수 있답니다. 4758님, 호주에서 같이 지내던 파주에 사는 친구가 네가 좋아하는 이성경님이 지금 라디오 방송한다고 해서 급하게 켰는데 끝이에요? 참 저는 세종에 있어요. 호주에서 세종으로 소식이 갔군요. 우와, 세종에서 호주로 간게 아닌 호주에서 세종으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니고요. 오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와 또 금요일부터 주말에 일정들이 다 달라지셔서 오늘을 좀 마지막처럼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내일하고 주말까지 이번 주 내내 함께합니다. 아까 여름 노래 들었더니까요. 들었더니 이 노래가 생각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신청을 했어요. 나의

사랑해. 이거 다 아시죠? 안무도 아시죠? 들으시면서 안무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자리에서 한번 안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피의 바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 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림,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2: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시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안영미 씨는 둘째를 낳고 잠시 출산휴가 중이시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조세호님, 유피의 바다. 와, 추억 소환 제대로 되었습니다. 2929님, 아재개그 그 정답 들으려고 과속 안 하고 운전하고 휴게소 도착해서 문자 보내요. 퀴즈 기억해서 남편한테 써먹어야지. 고마워요. 네, 저도 유피의 바다 들으면서 이렇게 아재개그 보내주셨던 거 다 몰래 적어놓고 찍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뒤돌아서 하면 까먹잖아요. 근데 이걸 다 써먹을 예정입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시간 안 가는 목요일인데 오늘은 좀 아재개그 때문에 덕분에 시간이 좀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퇴근을 해야 돼서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님의 순디에게 네 두댕이들을 맡겨야겠어요. 너무 덥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면서 남은 일정 소화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끝곡으로 알라딘 브로드웨이 캐스팅 버전 곡이 있어요. Million Miles Away. 한국어 버전은 제가 무진 씨와 함께 너튜브에서 부른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찐 마지막 방송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먼저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내일 뵐게요.
3: Have you ever imagined what it'd be like to take off and never look back?
4: Only every hour of every day.
1: 지금도.
3: What's stopping us? We'll join a caravan tonight.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소롤미술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시립미술관입니다. 소롤은 소나무가 많은 고을을 뜻하는 강릉의 옛 지명인데요. 이름처럼 소나무 우거진 공원 안에 자리해 있어 전시도 보고 산책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소롤 미술관에 들어서면 커다란 유리창 사이로 자연광이 스며드는데요. 시간에 따라 하얀 벽에 드리우는 그림자도 하나의 작품 같다고 합니다. 전시를 둘러본 뒤 밖으로 나서면 이름부터 정겨운 안녕 나뭇길이 이어지는데요.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낮은 언덕 너머로 강릉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미술관을 나왔는데도 계속 전시를 보고 있는 기분이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르헨티나의 팝밴드죠. 이슬라 데 까라스의 딴 셀가라는 곡으로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오늘 나른한 오후에 듣기 좋은 편안한 곡이었어요. 날도 덥고 이제 곧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오늘 목요일

0: 참 힘든 하루, 힘든 요일이에요. 참 아직도 목요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래도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지나면 또 주말이고 또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만 잘 보내다 보면은 이제 또 좀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요. 박성훈 님이 다들 졸음이 오는 따분한 시간 사장님이 팥빙수를 쏘셔서 야무지게 숟가락으로 샤각샤각 얼음 깨부시며 듣고 있어요. 라고 아 정말 사장님이 아, 다 그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네요. 아주 이 시간이 맞아요. 조금 살짝 졸리고 좀 따분한 시간인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팥빙수를 시원하게 약간 머리가 좀 아프도록 시원하게 촥 먹으면 또 기분이 또 상큼해져서 퇴근할 때까지 또 상큼한 기분으로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문주님, 순디 안녕하세요. 다들 휴가 갔나? 한가하네요. 그래요. 우리 문자창도 한가하네요. 다들 휴가 가셨나? 내가 뭐 목요일 다들 일하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좀 졸고 계신 건지 다들 뭐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얘기 나누는 날인데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들 잘 살고 있습니다. 생존신고 잘 생존신고 좀 보내주시고요. 뭐 안 보내주시면은 그냥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오늘 목요일 좋은 노래를 계속 틀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안 돼 일하시면은 이렇게 졸면 안 돼요.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 힘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유성물산교육, 브람산머이자,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그레이논, RBK 기업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 에어비앤비,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지친 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이찬혁 비디오의 공항 가는 길 들으셨습니다. 보컬에는 배우 이세영 씨가 노래를 불렀고요. 이 공항 가는 길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토마스 쿡이 속해 있는 마이 앤트 메리의 곡이죠. 토마스 쿡의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너무 좋습니다. 공항 가는 길 왠지 뭐 이렇게 휴가를 떠나거나 어딘가를 간 그 여행을 가는 그런 어떤 가슴 벅참이 이 노래에 묻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들으면 참 좋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노래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볼게요. 이미님, 시원한 사무실에서 순디 목소리 듣는 게 힐링이에요. 아 그래요. 사무실은 시원하죠. 좋습니다. 저의 목소리도 그렇지만 완벽한 아래서 나오는 이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래요. 4582 쓰시는 분, 무소식이 희소식 여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소식. 무소식, 희소식, 유소식도 희소식입니다. 유소식으로 희소식을 전해주세요. 이게 너무 무소식이다 보면 좀 답답해요 제가. 난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기준님은 가게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휴가 없이 일해요. 완화 듣는 게 휴가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런 말도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박기준님 이렇게 빈말이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신데 또 휴가도 없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아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박기준님. 어쩌면 휴가 없이 일할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휴가 없이 일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실 겁니다. 홍승아님, 청취자 1 잘 있습니다. 관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라도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373 쓰시는 분이, 순디, 저 발톱 빠졌어요. 아이고. 이거는 소소하지 않은데. 약간 이 발톱 빠졌어요. 이 소리만 들어도 막 약간 소름이 살짝 끼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게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소름이 살짝 끼칠 것 같은데 너무 아파요. 발톱 빠지면은. 2949 쓰시는 분은 소소한 문자 보냅니다. 저는 평택 동탄 퇴근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20년 지기 친구 소개로 듣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한 번만 언급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허혜실 나 생일 축하했었다. 생선도 보냈다. 아, 이 말을 하고 싶었군요. 나도 너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허혜실 씨 정말 생일. 지난주에 생일이었지만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2949 쓰시는 분 저는 뭐 이름을 모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생선도 보냈다고 꼭 이거 들으시면 아마 이분이 소개해 주셨으니까 들으실 거예요. 자 노래 듣죠. 최희원님이 신청해 주신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들으셨습니다. 이 곡도 아주 시원한 곡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아까 공항 가는 길 어떤 어디를 떠나면서 공항 가는 길을 들었다면 지금은 떠나 있을 때 거기서 휴양지에서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79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오늘 아내가 진지하게 우리 권태기 같아 하더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아 이유를 물으니 홈쇼핑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저걸 사야 몸도 마음도 릴렉스 돼서 싸움이 줄어든다랍니다. 아내의 신박한 기적의 논리 앞에 조용히 카드 지갑을 바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아내분도 이런 남편에게 이거를 사고 싶어서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의 진 거예요. 권태기, 아, 그래요. 그렇게 귀엽네요. 귀엽게 봐야 돼요, 이런 거를. 맞아요. 아, 근데 2797 쓰시는 분이 보내준 이 문자는 이렇게 쓰셨지만 아, 너무 귀여워서 카드 지갑을 이렇게 쓱 그래 사자 이렇게 기분 좋게 사신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아내분 잘하셨어요. 권혁재님, 순디 오늘 요리학원 가서 유린기 중화볶음밥 배웠습니다. 이야, 유린기는 이제 튀기는 그런 요리잖아요. 오,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 맛있겠는데요. 어디다 자랑하실 거예요? 네, 정아름님, 중딩 고딩은 방에서 공부하고 저는 빨래기며 조용한 시간에 듣기 너무 좋아요. 아, 중딩 고딩도 이렇게 조금 공부하다가 쉬면서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공부해야죠. 맞아요. 빨래 개면서는 저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뭔가 이렇게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빨래를 개면 이런 단순 작업에는 음악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TV를 틀어놓기도 하지만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착 빨래 개면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빨래가 잘 차곡차곡 잘 개져 있으니까 정아림님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빨래 계시고 김명선님, 순디 사무실에 비둘기 들어왔다 나갔어요. 아, 창문을 열어놓고 사무실에 그래요. 안 더우세요? 창문 열어놓으면 환기가 그래도 잘 돼서 이렇게 착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비둘기도 같이 왔다가 뭐 새를 그렇게 비둘기를 무서워하지 않으신 분은 뭐 괜찮겠지만 새를 비둘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명선님. 그래도 무사히 나갔다니 다행이에요. 제가 좀 시원하고 강렬한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뮤즈의 크라이오젠 틀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손성재의 굿바이입니다. 색소포니스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여러 음반을 제작한 프로듀서. 손성재라는 음악가를 설명할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요. 아이유의 마침표, 정미조의 7번 곡도, 탕웨이가 다시 부른 만추의 작곡가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 뮤지션을 도와서 작업을 하는 틈틈이 본인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1년에 발표한 비의 비가 앨범을 그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고요. 오늘 들려드릴 굿바이가 타이틀곡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사랑을 잔잔하게 그린 곡인데요. 싱어송라이터 손성재의 색다른 모습이 노랫말과 멜로디에 잘 스며 있습니다. 손성재의 굿바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손성재의 굿바이였습니다. 뭔가 되게 솔직하게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막 되게 미사오구도 없는 그냥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손성재 씨의 그 비에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앨범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고 저도 이 앨범에서 노래로 한번 한 곡 참여를 했어서 여러분들 이 노래 이런 스타일 노래 좋아하신다면은 이 앨범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성재 씨는 뭐 이렇게 앨범 말고도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색소포니스트로도 많이 그 활동을 하고 요즘에는 백현진 씨의 공연에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리고 학생도 지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손성재 씨의 활동을 잘 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연주도 볼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님이 뭐지 이 남자 울어 설레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약간 정말 되게 소박하게 노래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더 마음을 더 후벼 파는 느낌이에요. 김민경 님 손성재라니 저 비에비가 앨범 정말 사랑해요. 그 앨범의 음악 들을 때는 첫 트랙부터 끝까지 셔플 없이 들어요. 아 앨범 정말 사랑하는 앨범은 정말 그렇게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앨범의 순서대로 그 뮤지션들이 앨범을 낼 때 그런 그 순서까지도 쫙 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면 참 좋죠. 아 김민경님 감사합니다. 자 취향의 공유로 손희규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훌쩍 떠나고 싶은데 이번 달 일이 많아서 계속 야근이네요. 친구들은 휴가 간다고 하는데 으라차차 기운 차리고 싶을 때 듣는 노래 공유합니다 하시면서 파카스피안의 Let's Go Outside 신청해 주셨어요. 이 파카스피안은 아일랜드 뮤지션 조엘 조스턴의 프로젝트 밴드고요. 이 Let's Go Outside는 밖으로 나가서 뭐든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조엘 존스턴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손희규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이었죠. 파 카스피아나 Let's Go Outside 들으셨고요. 그 뒤로 3168 쓰신 분이 신청해주신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이 곡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손희규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바나나 우유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887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2 잘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완화 문자는 언제 풍성한가요? 풍성했을 때가 있었나요?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저한테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문자. 청취자 2 이분 경고 경고 드리겠습니다. 풍성했을 때가 있죠. 제가 2024년 11월에 완벽한 하루를 시작해서 이틀 정도 우리 완벽한 하루는 항상 그 천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께 항상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천 번의 문자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 이틀 있었으니까 그 정도면 뭐 풍성했죠. 네. 887 쓰시는 분 내일부터 10개 이상 보내지 않으면은 아웃 아시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7770 쓰시는 분이 아니 문자가 천 개도 안 오는데 제 문자가 한 번도 소개 안 됐다고요? 소개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 왔으면 7770 쓰시는 분 문자가 소개됐겠어요. 아시죠? 얼마나 안 왔는지 지금 감이 좀 잡히시죠? 7770 쓰시는 분. 오늘 소개됐다는 거. 정말 오늘 다들 휴가 떠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7039 쓰시는 분. 오늘 저 요즘 빨래 안 개요. 귀찮아서 던져놨다. 그냥 입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래 널잖아요. 그 빨래 건조대에다가 거기 그냥 거기서 꺼내 입는 거예요. 건조시키면 말랐구나 하면서 꺼내 입는 거. 뭐 굳이 뭐. 집에 누구가 오는 거 아니면 뭐 안 개면 어때요? 4828 쓰시는 분. 남편이 애들 데리고 키카 갔어요. 키즈 카페 갔군요. 너무 신나요. 아 신나게 노시라고 제가 신나는 시원한 곡 하나. 이혜연님이 신청해 주신 곡. 이 곡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힘든 일을 했더니 굳은 살이 배겼다는 말에서 배겼다는 바르지 않은데요. 이때는 박이다를 써야 맞습니다. 박이다는 버릇, 생각,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라는 뜻으로 주말마다 등산하는 버릇이 몸에 박였다처럼 쓰거나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 살이 생기다의 뜻으로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백이다는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처럼 쓰여야 맞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전형적인 80-90년대 팝 사운드가 너무 멋지네요. 오, 그 드럼이나 이런 그 전자음악을 쓴 전자악기를 쓴 것도 있지만 기타 소리가 저는 이때의 기타 소리가 참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팝 듀오죠. 보이 미츠 걸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 들으셨습니다. 아주 요즘에 제가 요즘에 오히려 이런 사운드 이런 뭐 사운드를 재현하는 이런 사운드를 추구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생기고 예전에 이런 빈티지 사운드 저도 요즘에 이런 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악기를

0: 기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악기들을 조금 구입을 하려고. 일단 구입을 먼저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좀 재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선우 엄마님이 보내셨어요. 순디 반가워요. 아웃 안 당하려고 미니 회원 가입했어요. 아이고. 혹시 아까 그 저를 도발한 그분 아니시죠? 네. 선우 엄마님은 그분은 아니신 것 같고 미니의 회원 가입 잘하셨습니다. 미니 회원 가입해서 무료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미니에서는 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니 안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끼리 막 재밌는 얘기를 계속 나눠요. 참 재밌는 또 공간입니다. 거기도 그쪽 오셔서 미니 회원 가입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깨끗한 음질로 또 MBC FM을 들을 수 있습니다. 2668 쓰시는 분, 저번 주에 받은 소소데이 선물 딸에게 줬더니 딸아이 반응이 자,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은 이런 걸 라디오에 사연으로 보내도 되나 싶은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걸 방송국에서 선물이라고 보냈나 싶은 소소한 선물, 아까 들으셨죠?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소소한 선물 받으시면 선물이니까 이게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도 사연도 그런 그 정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더 바라지도 않고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빙그레, 베스트슬립,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노무법인 폐,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꼭지,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가마치통닭, KB국민은행,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장필순 4집, 1995년에 나온 장필순 4집 중에 고찬용 씨가 작곡한 나누니니나 들으셨고요. 그 뒤로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노래죠. 김범수의 나타나까지 두 곡 잘 들었습니다. 1545 쓰시는 분이 제 문자도 읽히는 날이 올까요? 첫 방송부터 거의 매일 듣는데 문자 한 번도 읽혀본 적이 없어 포기하다가 오늘 보내봅니다. 상순짱 이렇게 보내셨어요. 오늘 읽혔습니다. 그래 이렇게 첫 방송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제가 감사하다는 말 항상 하고 있죠. 문자를 보내도 좀 안 읽힐 때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뭐 모든 문자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틈날 때마다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미니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문자 이제 밖에서 이제 제작진들이 이렇게 탁탁탁 띄워주는 그런 문자 읽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루에 문자가 막 1,000개, 2,000개씩 오는 그런 다른 타 방송들과는 그게 경쟁력이 그래도 있어요. 문자가 1,000개 안 옵니다. 문자가 굉장히 적게 오니까 꾸준히 보내보시면은 문자와 신청곡 꾸준히 보내보시면 언젠가 읽히고 신청곡도 또 들어드립니다. 9782 쓰시는 분, 아들이 이 더위에 학교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공부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더위에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거는 정말 드론 날리는 거에 푹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드론 관련으로 뭔가 일을 한번 드론 관련으로 뭐 드론 대회도 있고 이런 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라든지 정말 그쪽으로 소질을 잘 길을 잘 소질을 키워주셔가지고 또 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그거를 권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렇게 막 찾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럴 때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정말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920 쓰시는 분. 소유, 소미, 소소 엄마예요. 소소들이랑 영화 보고 소유, 소미, 소소 엄마. 소소들이랑 영화 보고 라디오 켰는데 소소데이 듣더니 우리라고 하네요. 소유, 소미. 그래서 소소군요. 그래요. 너무 딱인데요. 소소데이와. 소소데이. 1920 쓰시는 분의 두 아이들. 소유, 소미에게 딱인 오늘 소소데이. 이분들께 1920 쓰시는 분께는 제가 따로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건 뭐 소소데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소소 엄마니까 보내드리는 겁니다. 1629 쓰시는 분, 어제 연애하고 싶다고 했던 중학생 오셨군요. 어제. 근데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잘생긴 전학생이 오면 좋겠네요. 이제는 지금 학생에든 없나요? 지금 반에는 전학생이 와야지 이제 뉴 페이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요. 어제 신청곡을 안 틀어주셨어요. 조지의 좋아해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벌써 거기 꽉 차 있는데 어떡하지? 조지의 좋아해. 우리 조지의 노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우리 중학생 우리 1629 쓰시는 분 우리 중학생 잘생긴 전학생을 기다리는 우리 중학생 이 신청한 조지의 좋아해 제가 잘 담아놨다가 언젠가는 꼭 틀어드릴 테니까 계속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하루를. 일단은 제가 선곡되어 있는 곡 들어드릴게요. 이 곡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 디안젤로 그리고 더 뱅가드의 슈가 데디 이 곡 틀어드리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47년 오늘 7월 30일은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로봇 터미네이터가 인류의 희망인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터미네이터 2에서 마지막에 엄지

의지를 치켜 세운 채 용광로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며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I'll be back 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어? 유명한 대사인데 이거 I'll be back? 어? 이거 마지막에 한 말이 아닌가? 이거 뭐죠? 이거 보너스 문제인가요? 어, 이거. 그러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굿바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I'll be back을 이때 했냐 아니면은 다른 때. 이 I'll be back이라는 대사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때 했냐 다른 장면에서 했나. 정말 헷갈리는 아주 그래요. 심리 게임이네요 오늘. 이야 이거 게임은 오늘 그 상승 퀴즈는 저는 기세로 한번 나갑니다. 오! 저는 기세로 내려가면서 촥 이렇게 내려가면서 I'll be back 하면서 엄지를 탁 치켜들고 용광로 속으로 착 사라지는 에? 그거 아닌가요? 그게 그 딱 그 마지막 응? 엔딩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이 상승 퀴즈가 이렇게 헷갈려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도움 받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며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I'll be back 이었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프라이멀 스크림의 Rocks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아주 지금 아주 문자창 뜨거워요. 오늘 상승 퀴즈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며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I will be back 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죠. 저는 이거는 헷갈리지만 기세로 풀어야 된다. O로 저는 오늘 문제는 기세 문제죠. 자, 3828 쓰시는 분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과제한 게 있어서 기억합니다. 100% O라고 하셨어요. 학교 언제 몇 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과제인가요? 모두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아, 불안한데 이거. 5844 쓰시는 분은 뭐지? 너무 쉬운데 뭐지? 정답은 오. 뭐지? 오늘 순디 생일인가요? 아니요. 제 생일 아닙니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었어요. 기세로 풀었지만 도대체 뭘까요? 장은현님은 정답 X. 입이 용광로로 들어가서 말을 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말할 수 있잖아요. I'll be back 하면서 쫙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쫙 쥐켜 세우면서. 최영중님은 전 X요. 중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중간 어디 다녀올 때 그랬던 것 같은데 화장실은 아니고. 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말고 중간에 다른 때 한번 I'll be back이라는 대사를 한 것이다. 오늘 정말 너무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문자창에 이게 뭐지? 정말 헷갈리는 헷갈린다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아니에요. I'll be back 안 했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터미네이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I'll be back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터미네이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I'll be back은 시리즈를 대표하는 명대사지만 워낙 유명하다 보니 용광로 엔딩의 마지막 대사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I'll be back은 경찰에 포위된 건물을 나설 때 Stay here, I'll be back 이라고 말한 뒤 다시 돌아와 일행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단체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I'll be back이 마지막 용광로 장면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 대사를 쓴 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게 거기서 탁 이 감독도 대단한 각본을 쓰고 각본과 감독 이야 대단합니다. I'll be back이 정말 아니면 저는 정말 확인해 봐야겠어요.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가면서 집에 가서 이게 정말 그 사실인지 여러분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확인 좀 해보시고 정말 탁 내려가기 전에 I'll be back 이러면서 딱 내려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쫙 치켜주고 쫙 밑으로 이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까 과제하신 분 뭐예요? 도대체 정말 자, 야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잘 맞추고 있었거든요. 오늘 꺾이네요. 야, 자 정답자 X. 오늘 정답은 X고요. X 맞추신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764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같이 듣죠. 이것도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뭔가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 곡 정미조의 양양 같이 듣겠습니다.

0: 정미조의 양양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명희 님이 신청해 주신 아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은 노래죠.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들으셨습니다. 아 참 좋네요. 015B의 노래. 2326 쓰시는 분이 등에 있던 동그란 갈색 뭔가가 점점 커지길래 피부과에 갔는데 그냥 0.5cm 왕점이었어요. 그래요. 와, 0.5cm면 진짜 큰 건데 5mm잖아. 5mm. 지름 5mm 왕점. 어떻게 빼셨나요? 점은 근데 복점이 있으니까 함부로 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등이면 뭐 어디 뭐 보일 일은 없으니까. 9103 쓰시는 분, 주로 밖에서 일하시는 대리님이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 컴퓨터에 앉아 라디오를 듣더니 어? 이상수님이에요? 아직 하시네? 하시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EBS에서 세계음악여행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들으시고 지금 약간 오후 시간이니까 아직 하시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MBC FM4U 완벽한 하루 이상수님이대로 온 지는 한 2년 좀 안 됐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1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안 해. 아이고 이렇게 졸린 방송이 아직도 안 해. 뭐 이런 느낌인가요? 자, 9103 쓰시는 분 대리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대리님 지금 듣고 계시죠? 대리님 경고. 경고 아마 받으셨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4: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5: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468 쓰시는 분이 오랜만에 홈카페 즐기며 순디 라디오 듣습니다. 항상 여전하신 순디라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9627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아기 신생아 때부터 15개월 아기 육아하면서 지금까지 제 4시부터 6시는 완화로 채워가고 있어요. 제 기준 라디오 넘버원은 완화입니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매일매일 4시부터 6시까지 완벽한 하루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금요일, 내일은 정통 라디오로 돌아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아까 그 우리 연애하고 싶다던 우리 중3 친구가 조지의 노래 신청했는데 오늘 마지막 곡은 세이트의 노래가 나가네요.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꼭 조지의 노래 언젠가는 틀어드릴 테니까 계속 들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세이트의 샤도우, 이 곡도 좋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랜 기간 한 가지 직업에 몰두하다 보면 직업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 저는 손의 크기가 달라졌어요. 왼손이 오른손보다 2cm가량 더 길어요. 예술의 전당 전속 피아노 조율사 이종열 명장은 70년간 공연장에서 4만 2천 번 넘게 작업해온 결과 짝짝이 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율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저와 손의 감각에만 몰두합니다. 아, 선생님이 조율하면 음에서 빛이 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그러면서 그를 신임하고 임윤찬은 아이, 소리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주문한 뒤 고마움을 표합니다.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그리고 임윤찬이 함께 연주할 때 무대 위 피아노 4대의 음 높이가 다 똑같이 되도록 명장은 실력 발휘를 합니다. 아, 명장이 그렇습니다. 피아노 줄에 먼지가 달라붙어 있으면 땅 하던 소리가 먼지 청소를 해주면 땅 이렇게 소리가 달라진다고요. 자, 요즘은 대기온도 1, 2도 차이에 사람들 표정이 확 달라지곤 합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빌리 조엘 피아노맨 들었습니다. 전현미 씨가요. 와, 37년 전 친구들이랑 밤 기차 타고 강릉 갔다가 주문진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 들었던 곡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곡이에요. 옛날 생각나네요. 37년 전이면은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들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아직 37년 안 됐습니다. 이제 뭐 겨우 36년 지났는데. 고맙습니다. 전현미 씨. 빌리 조엘, 피아노맨 들었고요. 자, 1부, 2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 제약.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분노 깜짝 이박

네, 마이클 잭슨 The Way You Make Me Feel 들었습니다. 62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청주에 계시고요. 와, 백캠 들으면서 청소하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져요. 오, 하루에 샤워를 3번 하신다고. 와우. 아, 3번이 기본이니까 더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와우. 그렇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아마 이번 여름 더위에 아주 절정일 겁니다. 예,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 최영경 씨는 지금 여행 중이시네. 와, 도쿄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더운데 사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와, 도쿄 치오다 선 안에서 문자 드려요. 6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다음 여행을 또 기약하며. 여행의 마지막 밤 맥주 한잔하고 숙소에 들어가려고요. 오, 아, 도쿄도 진짜 덥거든요. 예, 제가 뭐 잘 알죠.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최영경 씨.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아,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옵니다. 언제나 환영해 주실 것 같네요. 아, 그럼요. 예. 언제나 환영합니다. 2912번으로. 예. 자, 청해 주신 곡 포리너 블루 모닝 블루 데이.

네, 슈거웨이 썸데이 들었습니다. 2845번으로 경남 양산에서 보내셨네요. 와, 양산도 진짜 덥죠? 오호. 아, 덥다고 하셨어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포리노의 블루 모닝, 블루 데이. 막 여기저기서 덥다고들 진짜 많이 보내시는데, 자, 그럼 뜨거운 여름 저녁에 이 노래 어떻습니까? 하고 최성희 씨가 청해 주신 See ya, Snowman.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경남 양산은 오늘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틀 연속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일 폭염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문제는 딱히 이 더위를 식힐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 데다 오히려 열기와 습도는 더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 주는 중부지방도 지금보다 더한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다음 주 초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될 가능성 높으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은 되도록 안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가운데 영남지방은 35도 이상 올라가겠고 대부분 3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열대야도 계속 되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그에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그의 나라에선 국민에게 임의로 직업을 배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발치사, 병원에서 이를 뽑는 일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입속을 들여다보며 20살을 보냈다. 그는 자기 직업이 정말로 싫었다. 나는 직업을 바꿔야만 했다. 게다가 내 생각에 구강은 볼만한 풍경이 제일 없는 곳이었다. 모든 사람의 구강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입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허삼관 매혈기로 유명한 중국 작가 위화의 단편집 무더운 여름에는 뒷부분에 이를 뽑던 청년이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부록처럼 달려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발치사가 되었지만 사람의 입속 풍경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별반 달라지지 않는 법. 그래서 위화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글쓰기는 인생보다 더 기나긴 과정이다. 문학은 모든 사람보다 오래간다. 그러면서 위화는 자기 인생이 글쓰기를 통해 보다 온전해졌다고 말한다.

처치는 오늘 무더운 여름에 마지못해 일을 하면서 입속 대신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20살 청년을 그려본다. 청년의 눈에 어느 날 문화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들은 큰 길을 한가하게 오가면서 빈둥빈둥하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다. 당시 문화관에 들어갈 방법은 세 가지 뿐이었다. 그림을 그리거나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쓰는 것. 위화는 소설을 골랐고 그래서 문학은 위화의 인생길이 되었다. 위화의 초기 단편들을 모은 책에서 표제작인 무더운 여름에는 두 여자와 한 남자가 나온다. 두 여자는 각자 착각하며 자기만족을 하고 있다. 여자들은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서로 그 청년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청년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익을 누리는 건 청년뿐. 헛물을 켜는 헛똑똑이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청년은 마음껏 작업하지만 정작 여자들은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하는 셈이다. 무더운 여름에 무더운 여름을 읽다 보면 속이 더 무더워진다. 이런 건 이열치열이 되지 못한다.

Summertime. 제니스 조플린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이 음악은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가수들이 불렀고 또 연주곡으로도 예. 그 중에 그 많은 버전 중에 제니스 조플린 버전이 제일 더워요. 예. 제일 끈적끈적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니스 조플린 Summertime. 8025번으로 저는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콜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아 역시 해수욕장은 시원합니다. 그렇겠죠. 예. 부럽습니다. 예. 자 6시 40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이미 저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를 하셨고 또 저도 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아일랜드 뮤지션 배철수의 음악 캠페도 두 번이나 출연했던 글렌 한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예. 저보다 한참 동생이거든요. 예. 그 배철수의 음악 캠페 두 번 출연했는데 영화 원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스의 주인공이고요.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예. 마음이 짠해지고. 그 여자 멤버 있잖아요. 예. 여자 멤버 이름이 마가레트 이글로버인가 그래요. 체코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연인 관계 끝났나 봐요. 그냥 음악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배철수의 음악 캠페 출연해서 부른 제일 유명한 곡이죠. Falling Slowly. 자,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렌 한사드의 명복을 빕니다. 와우.

0: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 Just Tell M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301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예. 글렌 한사드를 추모하면서 백햄 출연했을 때 버전 예. Falling Slowly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름방학 중인 고3이에요. 고향 내려가는 길에 항상 백캠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노래들을 들으며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를 추억여행합니다. 덕분에 참 많은 추억이 생겼네요 하고 9566번으로 예. 반가워요. 예. 자, 청해주신 토토의 아프리카.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팝스타 휘트니 휴스턴은 화려했던 시절 뒤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요. 약물 중독으로 심신이 쇠약했던 시간을 보내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모든 게 암울했던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였나요? 순간 머뭇거리던 휘트니는 다시 그 두려움이 생생히 떠오르는 눈빛으로 말합니다. 간절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겁났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에 심드렁한 상태, 이게 최악이니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0: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들었습니다. 6397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네. 와, 엄마 폰으로 보냅니다. 아빠가 매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틀어줘서 매일 들어요. 제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찰리 푸스 콘서트도 갔다 왔습니다. 야,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오, 야, 야. 괜찮네. 예.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2944번으로 문자 보냈는데, 야,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제. 와. 안녕하세요. 부모님 20대 때부터, 이제 대대로 백힘 듣고 있는 부산 사나이 고1입니다. 더위를 너무 먹어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이번 주.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 아, 이게 부모님이 20대 때부터 듣기 시작했고, 와, 이제 대를 이어듣는 거예요? 지금 고1. 야, 고1이면 그냥 학생이지, 뭐 또 부산 사나이라고 했니? 그래요, 반가워요. 예. 자, 광고 뒤에는 진짜 사나이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스크로브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앤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임진모 씨에게.
2: 저한테요?
1: 네, 지금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2: 네네.
1: 아, 일단 저 4300번으로 질문하셨네.
2: 예. 네.
1: 진짜 사나이의 기준은 뭔가요? 뭡니까?
2: 아니,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묻나요? 제가 진짜 사나이.
1: 평론가가 다 알아야죠.
2: 그런 게 어디, 저는 음악 평론가. 이거 음악이에요, 이게? 진짜 사나이, 이게?
1: 진짜 사나이라고 노래 있잖아요. 사나이로.
2: 태어나서 할 일도. 아유, 진짜. 내가. 왜 이런 거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나 몰라.
1: 그게 참. 참. 군 생활을 3년이나 해가지고.
2: 그러니까죠.
1: 이게 참. 몸에, 야, 근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군에서 전역한 지가.
2: 네.
1: 저는 77년에 전역했거든요. 1977년.
2: 저는 83.
1: 그 진짜 오래됐잖아요.
2: 그럼요, 네.
1: 와, 근데도 이거 참. 네. 왜 이렇게 다 기억이 나나 몰라?
2: 진짜 군은 입대서요. 제대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다 기억나요.
1: 근데 왜냐하면 네. 사실 그 시절이
2: 네.
1: 그 가장 젊을 때고.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머리도 가장 잘 돌아갈 때고 기억력도 최고로 좋을 텐데.
2: 네, 네, 네.
1: 아, 그 긴 세월 동안 군에 있는 거죠.
2: 근데 저는 하나 군에서 정말 배운 게요. 정말 솔직히 우리 3년 동안 썩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끝, 처음에 진짜 입대할 때요.
1: 네.
2: 저 수용연대 들어갈 때는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끌려가는 듯한 느낌. 진짜 자발적으로 군 들어간다는 건 참 그런데 그 세월을 견디면서 제가 얻은 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1: 군 생활에서
2: 네.
1: 정말 큰 거를 얻고 나오셨네. 네.
2: 그러니까 저는 군 생활에서 나는 음악으로 가야 돼. 그걸 진짜 확실히 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1: 군에서?
2: 예. 네. 내가 진짜 가장 지루하지 않고 내가 가장 실증내지 않고 그랬던 게 음악인 것 같아요.
1: 일단 그러니까 논산으로 가신 거네. 수용연대니까.
2: 연무대지, 연무대. 예. 네.
1: 그 군번이 어떻게 됩니까?
2: 군번 얘기 안 합니다. 제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1: 아, 저는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2: 예.
1: 1254-8308. 제가 군번이 두 개잖아요.
2: 예, 왜?
1: 이게 병 군번이에요, 이게.
2: 병. 병으로, 아, 하사 군번이 다
1: 병으로 입대했으니까.
2: 네. 그러니까 입대해서 하사가 됐죠?
1: 입대해서 하사 간 학교로 네. 차출돼 간 거죠. 야, 하사 군번 생각난다.
2: 네.
1: 8404-1481.
2: 그때 논산 군번이 몇 번으로 나갔어요?
1: 1254.
2: 1254. 저희가 1297에서 1311이거든요.
1: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배철수 선배랑 비교하면 정말 영한. 방송, 전 진짜 신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방송 듣는 분들이
2: 네.
1: 야, 저 인간들 저 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럴 거예요. 자, 이건 끝내고.
2: 네네네.
1: 자,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제 저 혼자 얘기하려고 하다가
2: 네.
1: 임진모 씨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2: 네. BTS 얘기죠?
1: BTS가
2: 그렇습니다.
1: 네. 그래미에서 우린 좀 빼줘라.
2: 정확하게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올린 글을 처음부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0: 네.
1: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 예, 예.
1: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아미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딱 보는 순간 제 진짜 마음은요. 아 시원하다.
0: 시원하다.
1: 예, 왜냐하면 이거 사실 말이 이쁘게 이렇게 정돈이 돼서 그렇지 내용은 정말 거기 안에 분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겠죠. 예.
1: 그런데 이런 일종의 보이콧인데 그래미에 대한 보이콧인데 저는 미국을 향한 이런 보이콧 선언은 처음 봅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네, 처음 네네. 그래미가 네네. 아시아
1: 그러니까요.
0: 쪽 카테고리를 만든다고 그럴 때부터 이건 좀 이상한데?
1: 맞아요. 그때 6월 달에 그 공지했을 때부터
0: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1: 사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다. 근데 사실 그래요. 왜 아프리칸 분야를 왜 만들고 아시안 분 왜 만드냐고요. 상이면 그냥 거기서 정말 어떤 때 아시아 음악이 자기들 그 미국 음악보다 더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인기 있으면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유라면 야 너희들 아시아 음악은 말이야 여기서 경쟁하라고 니들끼리.
0: 되냐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예 브리드 월드처럼 브리티시 부문 그러니까 자기네 국내 부문과 인터내셔널로 나누든가 그럼 자기네들도 미국 저 시상식하고 인터내셔널로 구분을 하든가.
1: 그런데 구분하는 건 좋은데요. 그 인터내셔널 부분에 오른 게 뛰어나면 다시 브리티시 부분에도 올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쪽 오늘 그래서 저 빌보드 쪽에서 아니 저기 저 그래미 쪽에서 그 이 BTS의 이 글에 대해서 응답이 나왔잖아요.
0: 네네.
1: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시아 음악의 이 성장세에 더 포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뜻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아시아 뮤직에 올라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제네럴 필드로 넘어오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단서도 기분이 나쁜 게 유의미하게 언어가 그날 언어가 사용돼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번에 수임 못 받는 거예요. 아시아 뮤직에 못 올라요. 수임이 영어로 돼 있으니까.
0: 그러네.
1: 예. 네. 그래서 화가 나죠.
0: 아니 모르겠다. 아니 관여하고 싶지는 않네.
1: 네. 근데 사실 저는요 카테고리화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프리카 분야를 만들고 왜 아시안 그 분야를 만들어요. 그냥 제네럴 필드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그만큼 라틴 무시하고 그 사실 옛날에는 영국 음악도 무시했잖아요.
0: 네. 네?
1: 그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미는 저는 우리 같이 중계했지만 하여튼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락앤 노래에 대해서 힙합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빗장 걸어잠궜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배 선배는 이해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요. 아니 음악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로버트 헨나의 말이 그래요. 어떻게 심사원이 다 늙은이가 하냐 말이에요. 음악은 다 젊은이가 하는데. 맞는 얘기죠. 사실 이게 크레미가 오랫동안 사실 새로운 음악 진출을 막았어요.
0: 어허.
1: 제가 볼 때.
0: 네네.
1: 아, 뭐 상도 주고 뭐 좀 어른들이 볼 때 이게 좀 다르고 약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음악과 맞지 않고 음악성이라는 틀에 어울리지 않더라도 애들이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열광적으로 인기 있으면 그런 건 봐야죠. 응시해야죠. 여태까지 크레미는 이걸 잘못했단 말이에요.
0: 흥분하지 마시고 음악 한 곡 듣죠.
1: 저는 제일 인생에서 참 멋있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시네이드 오코너거든요.
0: 시네이드 오코너.
1: 아우 진짜 어우 대쪽 같았어요 진짜. 그리고 사실 머리를 갖다 이렇게 다 민 상태에서 그리고 정말 Nothing Compares You라는 불후의 명곡을 갖다가 물론 이거 프린스 원곡입니다만
0: 네.
1: 프린스 곡을 너무 해석을 잘했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근데 이 곡이 레코드 오브 더 이어에서 그때 90년이었을 거예요. 4기 부분에 올랐는데 그래미가 요즘 상 주는 게 완전히 상업적인 관행에 찌들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 상 안 받는다.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0: 네.
1: 이게 최초였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 앞으로 저 이전 가수들은 그냥 안 오르면 안 오른 거고

0: 사실 엘비스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났을까요? 전성기 그렇게 내달리는데 세상에 70몇 년에 종교음악상 부분에 올랐다니까요. 상 하나도 안 줬어요, 엘비스 프레스리한테.
1: 나 그래미 저 시상식 중에 제일 웃기는 게 그 제스로털
0: 맞아요.
1: 헤비메탈 부분에 상을 준 거는 난 그때는 보면서 이 친구들은 뭐야?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
0: 장르 부분도 그렇고 사실 때늦은 상을 주는 것도 많고요. 스틸리덴도 말이죠. 뭐 전성기 때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마지막에 투 어게인스 네이션 나왔을 때 그때 상 주고. 하여튼 참 이번 기회에 뭐 반성이나 이런 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미도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1: 그러면 시니드 오코너 음악 한 곡 들을까요?
0: 예, Nothing Compares to You.
1: Nothing Compares to You.

0: 시네이드 오커너 Nothing Compares to You 들었습니다.
1: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이 곡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가 또 뮤직비디오가 막 엄청날 때인데 뮤직비디오가 끝내줬습니다. 진짜 얼굴만 딱 비친 상태에서 노래만 부르는데 나중에 눈물 흘리잖아요.
0: 일단 저 예. 이런 얘기는 좀
1: 삭발.
0: 참 예. 아니 머리통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삭발했는데 그렇게 아름답기가.
1: 예. 아 진짜 전 오드리 헵번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0: 어허.
1: 네. 그런데 저는 단일곡으로서 감정 표현 있잖아요.
0: 네.
1: 가장 이모셔널하게 노래 부른 게 바로 음흠. 이 노래 아닌가 싶어요.
0: 시네이드 오커너.
1: 아 진짜 그리 점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0: 아 근데 또 예. 거침이 없잖아요. 톡쇼 나가가지고 또. 야,
1: 그저 교황 사진 예, 찢은 예. 거.
0: 그래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1: 그런데 그래미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공개적으로 사실 그래미를 비판하고 수상 거부했다는 거. 이건 네. 엄청난 용기입니다.
0: 그렇죠.
1: 네. 사실 그런 마음 많이 있고 그냥 하도 그래미가 그렇게 하니까 포기해 버리는 거지. 사실 내심. 그래미 받고 싶은 욕망과 그래미를 헐뜯고 싶은 욕망이 공존했을 거예요.
0: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네. 사실은 그 트로피, 그래미 트로피가
1: 얼마나 소중합니까?
0: 뭐 꿈이잖아요. 음악하는 그럼요. 사람들의. 그런데 네. 그렇게 비난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1: 예. 네. 사실 또 2019년에 이제 애프터 아워스 앨범을 이제 위켄드가 냈어요.
0: 네.
1: 대박 쳤습니다.
0: 그래, 그것도 좀 문제가 그래. 있었어.
1: 블라인딩 나이트. 근데 그거를 한 부분도 안 올렸다는 건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억에 그래미에 뭐 잘못했나? 뭐 어디 불렀는데 안 나갔나? 앙심 품지 않고서야 어떤 그 세상의 그 후보에 하나도 안 올려줍니까? 주요 부분에.
0: 그거 좀
1: 한 해를 휩쓸었는 곡입니다.
0: 이상했어요, 좀.
1: 예. 예. 하여튼 그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그 왜 R&B도 어반 붙여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것들 자꾸 붙이면 안 돼요.
0: 음흠.
1: 저는 하여튼 가장 나쁜 게 아니 배선배도 맨날 하자. 왜 이렇게 수사 시상이 많어. 뭘 이렇게 아 그냥 몇 개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0: 제네럴 필드만 남기고 없애버릴까요? 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 네, 네.
0: 어쨌든 그래미 시상식 중계를
1: 네.
0: 한 20여 년간 한국에서 했는데
1: 네.
0: 잘했으면 좋겠어요.
1: 전 이거예요. 심사원들의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이랬던 것 같아요. 백? 얘 좀 하는 것 같은데 얘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자고. 그러다가 꼭 전성기 때 못 주고 한참 지나서 주게 된다니까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음악이 그때 유행하던 그 현재 진행형 그 상태를 놓치면 그게 대중음악이에요?
0: 알겠습니다. 야, 그럼 음악 들으면 마치죠. 에이.
1: 예. 아, 위켄드 노래 좀 듣고 싶습니다.
0: The Weeknd.
1: 네네. 전 이 노래가 좋아요.
0: The Hills.
1: The Hills.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네네.
0: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루브 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극한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낼 지혜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지금이 가장 더운 거면 좋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열기가 계속 더해져서 폭염이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예보인데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고 습도는 더 올라가고 열기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특히 영남권 일부는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 발효 중이고 열대야 일수도 역대 가장 많아서 제주도는 무려 23일째, 서울도 8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무리한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에드션 드라이브 들었습니다. 영화 F&The Movie 사운드트랙에서 수록곡입니다. 4086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와 휴가 다녀오셨네. 여름 휴가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대전역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기다리면서 형님도 이 여름 끝자락에 휴가 다녀오실 거죠? 하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름 끝자락에 휴가 가는 거? 아직 뭐 대외비입니다. 주요한 일도 아닌데 대외비는 아무튼 8월 중순에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드슈원 드라이브. 자, 7시 35분 9초 막 지났습니다. 8606번으로 아저씨 오늘부터 롤라팔루자 시작한대요. 작년에 백캠팀이 다녀왔던 게 생생한데 더워서 고생 많으셨죠? 이제 OTT에서 저 롤라팔루자 라이브를 스트리밍 중계로 보여준다네요. 시카고에 못 가는 저를 어찌 알고 배려해 주는 건지. 와, 안방 1열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너 중에 한 팀 로드의 솔라 파워 오랜만에 신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오, 야 벌써 1년이 됐네. 롤라팔루자 현지에서 생방한 게. 야 근데 정말 그때도 얘기 드렸을 거요. 운이 좋게도 우리가 그 롤라팔루자에 있는 동안 시카고의 날씨가 정말 쾌청하고 좋았어요. 덥지가 않았어요. 거기 사람도 다 놀라더라고요. 야 원래 이때 시카고의 더위가 아주 무지막지한데 어쩜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때문이다. 제가 저 별명이 있거든요. 날씨 귀신이라고. 제가 아무튼 날씨 제가 가는 곳에는 날씨가 늘 좋아요. 날씨 귀신. 원래 날씨 요정이었는데 이거 저 요정하고 저하고 너무 저 외모 차이가 많이 나서 날귀로 바꿨으면 날귀. 날씨 귀신. 3882번 아저씨 날씨 요정 아니라니까 날귀. 날씨 귀신. 자 8606번으로 로드가 헤드라이너예요. 로드의 솔라 파워 듣겠습니다. I hate the winter. Can't stand the cold. I tend.

도자캣 세이소 들었습니다. 253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로드의 솔라 파워였고요. 자, 신익창 씨. 와, 대단하신데 이분. 야외에서 5km 달리기를 마치고 온몸이 와 땀이 와. 예. 오, 와, 대단하십니다. 예. 땀을 이렇게 흘렸으면 뭐 눈물은 안 나오겠는데. 오지오스본 노모 티어스.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0: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카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서파리스의 와이프아웃. 예.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올라서 당장 멈추고 싶은 마의 구간이 찾아오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걸어준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8월에 하는 제 토크 콘서트는 마의 구간을 지났거나 지나는 분들과 함께 뛰고 함께 쉬는 자리입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쉬면서 같이 뜁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0: 하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는 어느 집안 냉장고에 어머니가 일필 휘지로 써내려간 공지사항이 붙었습니다. 첫째, 엄마가 한 번 부를 때 일어날 것. 둘째, 엄마 5분만은 하루 최대 두 번까지 가능. 셋째, 먹은 그릇은 싱크대로. 넷째, 누나나 동생을 괴롭히지 말 것. 다섯째, 냉장고 문 자주 열지 말 것. 여섯째, 방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유지하기. 일곱째, 지식과 교양을 쌓을 것. 여덟째, 엄마에게 덤비지 말 것. 지키기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그 시절을 지나왔거나 현재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 실천하기 쉬운 게 결코 아니라는 걸요. 방학이 한창인 요즘, 댁내 두루 평안하신가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0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조나스 브라더스의 Summer Baby였습니다. 이게 가짓수가 많으니까 좀 빡빡하게 느껴지면서도 뭐 당연히 저건 해야 되지 않나 싶다가 지식과 교양을 쌓을 것이 지금 제 나이에 봐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아. 냉장고 문 자주 열지 말걸 아는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오늘 몇 번 열었지 생각하다가 지금 뭐 한 번 더 꺼내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건데 엄마가 볼 때는 누나나 동생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엄마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덤비는 걸 수도 있고 어릴 때 입장에서는 굉장한 약간 십계명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오늘 별밤 3, 4부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밴드 원위와 함께하죠. 지난주 말미에 예고한 대로 신곡 라이브 들려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YB의 오늘은 듣고 오셨습니다. 9464님, 대장부엉 저 두 달 전부터 새벽 러닝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아무리 새벽이라도 숨이 턱턱 막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뛰어야 되나 생각 중입니다. 40평생 숨쉬기 운동만 하던 저라서 속도는 비록 남들 걷는 수준이겠지만 뭐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차고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요. 내일 새벽 러닝도 성공을 기원해 주세요. 야, 새벽 러닝 두 달 전이면은 이미 루틴화 하셨네요. 그리고 정말 정말 천천히 뛰는 일명 슬로우 러닝이 어지간한 러닝보다 너무너무 좋은 효과들이 많다더라고요. 오히려 잘하고 계신 거고, 열대야가 시작될 때는 근데 새벽이라고 절대 덜 덥지가 않고, 물론 햇살로부터는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지열이 올라와서 진짜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루틴보다 건강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쉬셔도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다음날 근질거려서 더 일찍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본인과의 약속 지켜내고 계십니다. 6709님, 남편이랑 저는 성향이 완전 달라요. 남편은 미신, 점술, 꿈도 잘 믿고 친구들도 잘 믿는 편인데 저는 미신이나 점수를 믿지 않는 데다가 힘들고 지칠 때 책을 읽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편이거든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 왠지 모르게 저 기저에 남편에 대한 좀 불만이 느껴지는 듯한데 그 친구들도 잘 믿는 것에 점술과 미신이 들어있는 걸 보면은 같이 나열돼 있잖아요. 친구를 잘 믿었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6709님이 좀 더 이성적인 쪽이니까 남편분을 잘 좀 잡아드려야 될 때는 잡아주실 수 있는 거겠죠. 3521님, 대장부엉 올해 1월 1일에 한 해 목표를 너그러워지기로 세웠는데 저는 아직도 너그러움에 이르지 못했어요. 언제쯤이면 다다를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착한 것과 너그러움이 일치하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너그러운 것을 추구미로 삼는다는 것부터가 이미 반은 너그러워진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중 하나 접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한 것 같아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이어서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들으셨습니다. 박병준 님이 별밤 홈페이지에 남긴 사연인데요. 저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부터 10년 넘게 쭉 사과폰만 썼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주폰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운영체계가 헷갈렸지만 한 달 정도 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동료 직원이 저에게 사과폰에 대해 물었습니다. 실장님, 사과폰은 뒤로 가기 어떻게 해요? 대단한 기능을 찾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고작 뒤로 가기인데 기억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결국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결해 줬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던 익숙함을 그렇게 쉽게 잊는다는 사실에 순간 좀 멍해졌는데요. 그러다 이 나이에도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같은 40대들에게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태희의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일상의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서 인생의 지혜를 길어 올리셨습니다. 좋은 사연 별밤에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노래 함께 들을까요? 태희의 닮은 사람.

0: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노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지난주 목요일에 나간 곡이에요. 배우 설인아 씨가 부른 여우야입니다. 더 클래식 원곡이고요.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됐었죠. 2위는 지난 금요일 제가 별밤지기 추천곡으로 가져왔던 소수빈 버전의 한 번만 더입니다. 편안하게 흐르는 코드가 아니라 재즈에서 주로 쓰이는 그 긴장감이 넘치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텐션 코드를 사용을 해서 편곡을 했다라고 소수빈만의 스타일을 언급했었고요. 반주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봐달라라고 제가 추천을 했었죠. 마지막 1위는 복선을 주제로 선곡 대결 펼쳤을 때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가 추천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도입부의 세 글자 아직도가 이별 후에 화자의 마음을 복선처럼 일러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소수빈이 부른 한 번만 더.

소수빈이 부른 한 번만 더 지난주 별밤 차트 탑3 2위 곡으로 들었습니다. 노래가 제목값하죠. 몇 번 더 듣고 싶네요.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사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김병현님, 대장부엉 여긴 세종시입니다. 매일 저녁 1시간 30분 세종 호수공원을 걸으며 별밤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팀 회식이 있어서 삼겹살로 1차 저녁을 먹고 직원들이 2차 가려고 해서 법카 주고 저는 빠져나왔어요. 믿고 맡겨도 되겠죠? 법카는 제 개인 명의입니다. 개인 명의 법카가 있으신 거 보니까 좀 순해 보이신가 봅니다. 아유, 그럼요. 또 막상 맡겨진 법카는 긁는 사람들도 왠지 좀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써버릇한 사람들이 많이 쓰지 잘 쓰지도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셨고요. 8911님. 이번 방학에는 책 좀 많이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시립도서관에 가서 1인 최대 권수 7권을 빌려왔어요. 근데 그중 딱 2권 다 읽고 나머지는 연체 중입니다. 금방 다 읽을 수 있어. 다 읽고 반납해야지 하면서 열흘이나 지난 거 있죠. 연체도 다른 분들께 민폐니까 이제 그만 반납할까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건수를 조절해 나가는 거죠. 두 건이 어딥니까? 0012님은 얼마 전에 가족여행 다녀오면서 제가 책임지고 숙소를 예약했는데요. 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랑 너무 다른 숙소 컨디션에 엄마 아빠께 죄송할 지경이었어요. 숙소비도 제가 다 내서 엄마 아빠는 괜찮다, 이만하면 좋지 뭘 그러냐고 하셨지만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여러모로 불편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리뷰 같은 거더 찾아봤어야 했는데 낚인 제가 어리석었죠 뭐. 라고 너무 속상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실사용 후기를 반드시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매물로 나온 사진. 아, 사진으로 보면 막 무슨 으리으리한데 실제로 가서 봤을 때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0012님은 그 멋들어진 사진을 보고 가신 거고 부모님은 그냥 가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지 하실 수 있고 설령 그랬을지언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책임지고 막 비용부터 일정까지 다 그렇게 한 건데 행복한 게 훨씬 더 크죠. 속상함을 거두십시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윈터와 닝닝이 부른 Once Again.

에스파의 윈터와 닝닝이 부른 Once Again에 이어서 카더가든의 30일 들으셨고요. 익명 사연이 연달아 있어요. S님, 어제 길을 가는데 트레이너로 보이는 젊은 남자분이 헬스장 전단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전단지를 받으니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운동 안 하시죠? 딱 보니까 안 하시는 몸이네요. 이제 근육도 슬슬 빠질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근육 지키셔야죠. 운동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 거의 매일같이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 50분, 근력 운동 50분씩 하고 있거든요. 비록 고강도 운동은 아니라서 근육량이 아직 소박하지만 운동 안 하는 몸으로 보일 정도라니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런 말 들으니까 힘들게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은 회원 모집하려고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 하나 없습니다. 보니까 딱 봐도 아 어느 정도 나이 때의 뭐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야 이게 먹힌다라는 잘못된 누군가의 조언을 그냥 기계처럼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거나 그것도 최악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면 이분은 일을 너무 못하는 사람인 거죠. 예. 사람의 그 운동하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되죠. 아, 나 같으면 또 못 참고 한마디 쏘아 붙였을 텐데 안 그러신 이 우아함을 지켜내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운동 계속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그 좋은 걸 멈춥니까? 그리고 또 익명을 요청한 Y님인데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동안 술 마시고 잔단 사연에 대장부원과 박상영 작가님이 조언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 듣고 저 지금까지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마시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다시 한번 그때의 쓴소리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 얘기를 그렇게 심도 깊게 들어주시고 인생에 반영을 해주셨다니 정말 잘하셨고요. 그러면서 뇌도 맑아지고 많은 게 좋아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생각도 안 난다니요. 와, 저희가 드린 조언보다 한 100배는 더 이걸 잘 활용하신 분 같아요. 제가 더 감사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하현상의 페인.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983님, 아르바이트 퇴근길에 항상 별밤 듣는 부엉이에요. 여름이라 특히 더 버스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시원한 건물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은데요. 버스 기다리는 동안 늘 별밤과 함께합니다. 심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더 감사드리면서 파슬스의 라이튼업 듣고 3부에서 밴드 원위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 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밴드 원위와 함께 하지요. 지난주 라이브 듣고 서아름님이 원위라는 밴드를 별밤 덕에 알게 됐는데 좋네요. 앞으로는 찾아서 더 열심히 들을게요 하셨고, 4588님은 솔직히 원위 실력이 좋다는 거 말고는 잘 모르는 5학년 4반인데 용트림의 걸음을 멈췄네요. 너무 멋진 젊은이 같아서 이제부터 알아가 볼게요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 반하게 한 원위의 라이브 이번 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원위와 돌아올게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지금 바로 여기 아주 특별한 라이브가 펼쳐집니다. 별밤 콘서트 인 스튜디오.

0: 월요일 밤 7월의 뮤지션 밴드 원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우리가 또 만났습니다.
2: 네, 아, 그렇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갓 일주일 만에 뵈었고요. 네. 일단 인사를 또 오늘도 여전히 포지션과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4: 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5: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원위에서 메인 보컬 리더를 맡고 있는 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위에서 메인 보컬 옆에 앉아 있는 기타 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위에서 기타 옆에 앉아 있는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랩하고 베이스 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원위 드러머입니다.
10: 에헤이, 이름 뭐예요?
4: 네, 원위에서 드럼 치고 있는 하린이라고 합니다.
0: 네, 잘 챙겨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클로징을 이렇게 열심히 우리 강현 씨가 청산 유수의 말솜씨로 하셨는데 옆에서 멤버분들이 계속 우참을 네. 하셨고 강현 씨는 그래도 꿋꿋이 흔들림 없이 잘 해주셨어요.
11: 맞아요.
0: 아니, 특히 용훈 씨가 가장 좀 웃음을 많이 참으셨거든요. 네.
11: 아니 저는 그러니까 강현이랑 지금 10년을 넘게 보고 있잖아요. 10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수줍음이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0: 진짜?
11: 그래서
0: 근데
11: 수줍음이 많은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은 수줍음이 올라오는 게
0: 방송 울렁증.
11: 예, 너무 좀 웃기고 사실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0: 최악이다.
11: 하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당황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옆에서 목부터 얼굴이 빨개지는데
0: 네.
11: 정말 놀리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청산 유수처럼 말을 쫙 이렇게 나가는데 대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0: 웃음이 등장을 했다. 평소의 모습 정말 궁금합니다, 강현 씨.
7: 제가 말이 엄청 많습니다. 멤버들 중에서 제일 많고
11: 제일 많아요.
3: 완전 수다쟁이에요.
7: 단톡방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0: 근데 약간 카메라 울렁증 있으세요?
4: 약간 낯가림 때문에 그런 거
7: 같아요. 근데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네.
4: 아, 갑자기 어제
7: 있는 거 같은 게 네. 뭔가 그냥 방송이라고만 딱 생각이 들면은
0: 네.
7: 떨리고 그런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정재현님이요. 와, 원위가 우리 꼬시려고 정했는데 원위 공연 많이 봤지만 이나님 말씀처럼 화면 없이 노래만 들으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 감정도 더 잘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3: 감사합니다.
0: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중에 라이브 한 거 귀로만 한번 들어보세요.
11: 달라요.
0: 대짜릿해요. 네. 자, 그리고 최혜정님 문자 용훈 씨 좀 읽어주세요.
6: 네, 가든 스튜디오가 아니라 집이지만 선풍기 바람 쐬면서 원위 노래 들으니까 야외에서 여름 밤하늘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유난히 다 가사 속 공간들이 좀 이렇게 바깥,
3: 네.
0: 그 먼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0: 오늘은 또 지난주 네 곡이었었고요. 전부 다 진짜 열정 넘치는 곡이었어요. 오늘은 그때랑 또 다른 샌리스트 꾸려 오셨을 테고요.
4: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살짝 스포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 7월 27일에 원위 신곡이 발매됐습니다. 아, 여기서 소주제 확인하면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대주제는 우리였습니다. 멤버들이 정한 소주제 알려주세요.
9: 네, 저희가 정한 소주제는 동심으로 방랑하는 우리입니다.
0: 동심으로 네. 방랑하는 우리.
9: 네.
0: 여기 좀 약간 귀여워집니까? 오늘 샌리스트? 귀엽지 않아요?
9: 귀엽지만은 않고요.
0: 아...
9: 저희가 그래도 어렸을 때를 다들 한 번씩은 그리워하잖아요. 주머니에 숨겨놨던 내 다른 꿈들도 있을 거고 그걸 다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걸 다시 한번 펼쳐보러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주제와 여기 이제 가든 스튜디오 별밤 주제와 저희 이제 내는 이제 앨범 주제들이랑 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디지털 싱글입니다. 선 더 웨이크가 나왔는데 곡 제목이

0: 네버랜드라는 부제를 가진 우리들은 행방불명이에요.
1: 네네.
0: 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2: 우리들은 이제 저희 다섯 명을 뜻합니다. 5명. 네.
1: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이 전 앨범 점선 월요일에 나오는 앨범이 선이고 이제 면이라는 정규 앨범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다 같이 동화를 주제로 이번 앨범을 새 앨범을 쓴 거여서
0: 오.
1: 사실 이 곡은 약간 피터팬을
0: 피터팬이겠네.
1: 기우가 쓴
2: 네, 네버랜드 배경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삶에 지쳐서 다시 한번 이제 네버랜드로 타임워프를 하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곡이
0: 실제로 멤버분들끼리 이렇게 네. 놀러
1: 네네.
0: 어디 이렇게 뭐 놀이동산이든 여행지로든 아, 가요?
3: 야, 간 적 있어요. 요즘에는 그쵸. 좀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어. 저희끼리 스키장도 가보고
0: 우와, 스키 잘 타요?
3: 저희 그때 처음 가봤어요.
0: 헉,
1: 근데 네. 처음 탔는데 멤버들이
0: 다 잘 타?
1: 이게 사실 저는 악기도 운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0: 그럼요, 그럼 리듬
1: 다 잘 타는 거예요.
4: 와, 아니요, 전 타봤어요.
2: 아, 아, 잘 타요.
0: 하인 씨는 지난주에 계속 튀고 계시는데요.
1: 아, 미안해요. 아,
0: 하인 씨는 원래
1: 아, 미안해요.
4: 좀... 어, 왜냐 안 타봤다고 하는 건 너무 거짓말 같아가지고.
1: 아니, 아,
4: 타봤는데
1: 아니 네.
0: 아, 다 타 나머지 분들 거짓말 하셨어요, 저한테.
1: 아니, 하린 형은 타봤고
0: 하린만
1: 근데 이제 강현 형이랑 용훈 형이 안 타봤고 저는 진짜 예전에 한번 타봤고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타는 건데도 다 너무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타는데 이게 재밌었습니다.
0: 그 영상으로 찍었어요?
4: 영상 그때
1: 영상도 많아요. 저희끼리 그때 찍은 영상도 많은데 뭐 그냥 저희끼리 웃으면서 보는 영상들도 있고
0: 스키 타는 거.
1: 아, 스키 타는 거 유들한테 보여줬나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돼서
0: 보여줬어요?
1: 보여줬나?
0: 안 보여줬대요.
1: 한번 오늘 찾아볼게요.
0: 그 스키 타는 거 얼마나 멋있는데요.
1: 오늘 한번 찾아보고 또 올 겨울에도 한번
2: 또 갈 거잖아요.
1: 아, 가봅시다.
2: 네, 그때 한번 저희가 찍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다치지는 마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스토리가 또 이번에 좀 보니까 우리 기욱 씨가 많이 작업에 참여를 가사에는 하고
2: 네.
0: 곡 작업은 기욱 강연.
2: 네네네.
0: 함께 하신 거 맞죠?
2: 맞습니다.
0: 근데 보면은 기욱 씨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가사 구성을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약간 설계도 두듯이,
2: 맞아요.
0: 네, 하는 것 같고 악기 배치에 따라서 뭐 가사 느낌도 공간이 바뀌듯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감정을 좀 이렇게 메인 키워드로 잡고 가셨을까요?
2: 감정이요?
0: 감정적으로 뭔가 약간 미스테리함일지. 신남일지 설렘일지 슬픔일지 그리움일지
2: 가사를 보면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데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은
0: 어어.
2: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은 악보와 흔적은 남겨두고 갈게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써보면서 진짜 이게 감정이입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찌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걸 저작권을 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0: 저한테 맡겨두시면 저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1: 아, 저희보다 더 많으시니까 제가 대표로 남아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또 많이 관리해버릇한 사람이 잘 관리하더라. 아니 뭐 그래요.
2: 네, 그래서
0: 예,
2: 악보랑 흔적만 예. 두고 이제 떠나겠다. 그래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이 실린 곡입니다.
0: 왜 안 올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2: 어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되게 청량하고 되게 벅차는 노래거든요.
0: 네. 근데 약간 왜 이제 다시 흔적 두고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글로 가고 나면은 꼭 왜 그 트루먼 쇼의 마지막 장면처럼 일로 다시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아련함도 좀 있어요.
2: 네 맞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은 그리워하라 그런 것만 남겨두고 이제 떠나는 내용입니다.
0: 약간 이런 거 쇼트 필름으로 제작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1: 아,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처음 말하는 건데 그 뮤직비디오 얘기해도 되나요?
4: 이미 지금 나왔어요.
0: 이미 나왔는데 왜 때문인지
1: 네네.
0: 저는 아직 아, 죄송해요. 이렇게 보지를 어떤 네. 이유에서인지 보질 못했는데.
1: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사실은 진짜 처음 말하는 건데 이게 뭔가 저희가 그래서 동화 뭔가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제작을 또 해가지고 그 이나 선배님께서 느끼신 그 느낌이 왔습니다. 어떤 뭔가 그런.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되게 그리고 그러면 막 이렇게 물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1: 네네네.
0: 이렇게 좀 무대를 할 때 느낌도 좀 약간 좀 귀엽고 또 발랄해진 느낌이 나올까요? 나도 모르게.
4: 아
1: 저희가 이제 곧 서른 이제 마태 형은 서른이 이제 넘고 서른을 앞둔 상황에서 귀여운 아닌 것 같고
0: 한참 귀여운 나이인데요.
1: 귀여운가요?
0: 지금 거의 뭐 막 걸음마 떼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네.
2: 근데 곡 난이도가 귀엽지가 않아서
0: 난이도 네,
1: 오늘 들어보시면
2: 귀엽지가 않아서 되게 네, 멋있을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욱 씨가 팬들한테 이번 노래에 대해서 알려준 정보가 청량 100스푼, 청춘 100스푼,

0: 100스푼 죽어나가는 원위 만스푼 거의 뭐 이제 난이도로 우리가 끝을 보겠다.
1: 네.
0: 좀 이런 느낌일까요?
1: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하고 그 녹음 부스를 나오면서 기우기한테 한 첫 마디가 난 이걸 라이브로 절대 안 해 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0: 너무 좋아.
1: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0: 나 그런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1: 근데 이제 막상 또 연습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0: 되긴 해.
1: 아, 되긴 하더라고요.
0: 하린 씨 계속 지금 할 말이 너무 지금 있으신 것 같아요.
2: 아, 일단 악기 난이도가 원이 네. 앨범 중에 역대급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녹음하면서 진짜 날이 갈수록 녹음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한곡 녹음하는데 이번에 거의 한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0: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제 기욱 씨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 멤버들이 와 너무 어렵잖아 이번 거 투덜대는데 해내니까.
2: 네.
0: 그다음 좀 더 해볼까?
2: 네네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되네?
0: 되네? 그러면서.
2: 그래서 아마 진짜 거의 기인처럼 제가 드럼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저는 그런 곡을 유난히 좋아해요. 밴드나 뭐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실력이 완전 과시가 되는 그런 곡이죠.
2: 네. 완전 그렇습니다.
0: 그리고 그런 곡들이요. 지난번에 페스티벌 얘기하면서 팬들 인터셉트한다. 그러니까 최애는 원래 다른 뮤지션이었는데 나 거기서 현장에서 원위 보고 원위로 갈아탔으면 이런 팬들. 원래 페스티벌이 그런 곳이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페스티벌에서 제일 좀 그게 이런 과시형 곡인 거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셋리스트에 과시형 곡 하나씩 꼭 껴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0: 당연히 과시 좀 해주십시오. 화려하고요. 팬들은 즐겁습니다. 자 아무튼 스타링님이요. 솔직히 원위 노래 중 안중을 찾기 힘듦. 7월 신곡에 대한 만족도나 자신감 몇 퍼센트인가요?
3: 아 이게 자신감은 이게 계속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곡 그런 난이도나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자신감은 진짜 100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0: 진짜?
3: 네, 100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약간 누구나 좀 다 좋아할 만한 음악 스타일이고 거기에다가 난이도까지 있으니까 네. 얘네가 훨씬 더 빛나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르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고
0: 역시.
3: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좀 자신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저는 오늘 라이브로 이 노래 해주신다 그래서 이악 물고 네. 발매되고 지금 안 들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신선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3: 야, 우리 잘해야 된다.
1: 아, 너무 갑자기 긴장돼.
2: 아, 그리고 또 포인트가
0: 네 포인트.
2: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카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어지게끔.
0: 네네네.
2: 그래서 뭔가 곡들을 나중에 정규앨범 나오고 나서도 하나씩 또 되짚어보면서 듣는 재미가 또 있으실 겁니다.
0: 나중에 만화책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1: 너무 재밌어.
0: 네.
2: 저희가 그걸 못해서 앨범으로 표현을
1: 그림을 못 그려서
0: 굿즈로 나중에 나오기를 좀 상상해보면서 자 이제 라이브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4: 첫 공개입니다. 첫 공개.
0: 첫 공개입니다. 라이브로는 멤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신곡 라이브는 언제나 긴장이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 곡이 연주자나 가창자들의 몸에 익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것 또한 별밤으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더더욱이나 우리 위브 분들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응원 좀 한번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5: 소리 질러!
0: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멤버들 준비되시면은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원위의 우리들은 행방불명.
3: 자 우리들은 행방불명. Let's go!

0: 말을 잊지 못하겠는 원위의 신곡 라이브 했습니다. 야, 진짜 우리들은 행방 불명이었고요. 모종의 이유로 우리 위버분들도 마치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입틀 막으라고 계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어, 긴장돼. 약간 벌 받으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1: 아니 사실 네. 이 저희가 낸 신곡을 진짜 이렇게 훌륭한 곳에서 첫 라이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0: 아, 이게 처음 감사합니다. 라이브라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좀 하고 온 거 아닙니까?
2: 연습 많이 했어요.
1: 연습 많이 했어요.
2: 진짜 많이 했고 어쨌든 이게 공개되는 첫 라이브라 아, 너무 떨렸어요 진짜.
0: 저는 이런 곡을 너무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0: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음악 가끔 한 앨범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정도는 좀
1: 아, 더 그럼요, 그럼요.
0: 조금씩 더 높여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약간 기욱씨가 전문인가?
3: 어 네 제가 예. 전문인데 사실 이 곡도 근데 한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하면은
2: 맞아요, 아직
3: 적응이 돼가지고 예, 적응되면은 엄청 쉬워지거든요.
0: 제가 아 근데 솔직히 하리씨 괜찮으세요?
4: 저 아까 긴장해가지고 네. 리허설 때 그렇게 잘 치다가 그 피린 돌리다가 스틱으로 손가락을 때린 거예요.
0: 어떡해.
1: 견뎌.
4: 일단은 그 너무 이 도파민이 많이 올라와서 아, 그런지 일단은 내가 완곡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치고 나서 알았어요. 갑자기 아프길래.
0: 와. 네. 아니 진짜 드러머가 이게 라이브로 이 소리를 낸다라는 게 전속력으로 좀 장거리 뛰는 그런
1: 맞아.
4: 네.
0: 느낌이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래도 우리 용훈 씨가 보통은 제일 고생하는 느낌이 나는데도 요 곡에서만큼 이제 다른 연주자들이
2: 맞아요.
0: 정말
2: 이게
0: 굉장한
2: 보컬도 네. 사실 좀 많이 힘들 왜냐면
0: 힘든
2: 뭐가
0: 건데.
2: 힘드냐면 멈춰져 버린 시간에 흩어져가는 기억들 이게 숨쉴 구간이 너무
0: 없어가지고
2: 근데 네. 이제
0: 진짜.
2: 애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중에서 제가
0: 제일 평화로워
2: 보여요. 평화로워 보이는.
0: 네, 너무 평화롭고 동명 씨도 상대적으로는
1: 네네.
0: 약간 그래도 쉴 뭐 숨 쉬고는 있네 싶은데.
1: 맞아요, 맞아요. 숨은 쉬었어요, 저는. 숨은 쉬었는데 이제 멤버들을 전 좀 오늘 뒤에서 보면서
0: 네.
1: 너무 안쓰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사실 오늘 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네. 이제 비록 얼마 전에 또 신곡이 나왔지만 바로 곧 이어서 8월에 저희 세 번째 정규 앨범 나옵니다.
0: 세상에.
1: 그래서 이 우리들은 행복불명은

0: 약간 좀 성공개 느낌으로 또 받아들여 주셔도 좋고, 진짜 앞으로 나올 열몇 곡에 거의 진짜 20곡 안 되는 그 곡들이 엄청 좋은 곡들이 있어서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곡이 맛보기인 거면은 정규 앨범의 다른 곡들 중에서도 좀 굉장한 친구들이 있다. 좀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됩니까?
2: 엄청난
3: 있어요.
4: 아, 정규 때요? 정규 때 그냥 진짜 난리 나요.
2: 말이 안 돼.
4: 저희가 이번에 어떤 곡으로 지금 물론 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완전 이거는 우리 이 곡들은 페스티벌에서 그냥 끝내자 하는 노래도 있고 막 진짜 여러 가지예요.
1: 이건 대놓고 이제 나는 상도덕 지키지 않고
4: 맞아요.
1: 탑 팬들 내가 다 끌어오겠다.
2: 네, 네, 네.
4: 이거는 무조건 그냥 섹시로 가자. 이것도 있고.
1: 어떻게 뭐 하는데 빨리 좀 알려줘봐요.
4: 진짜 이번에 진짜 완전 일을 갈았어요. 이번
1: 어떻게 멤버 전체 막 뭐. 예를 들어 뭐 워터밤 의상 입고 이런 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너무 1차원적인데 제가?
0: 그런 것까지는 없고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훌륭한 또 상태는 아니고 아 그냥 음악적으로 좀 우리가 원희가 안 해본 음악들도 되게 많고 또 아니면 원희의 그동안 그 음악 중에서 가장 또 좋은 음악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또 그런 비슷한 음악들도 많고 그래서 기대 많히 해주시면 또 기회가 된다면 또 8월에 또,
1: 또
0: 별밤 불러주시면
4: 이번에 정규 앨범 때는요 우리 위브들도 목소리 참여했어요. 네, 목소리 이번에 위브들도 같이 이번 앨범 만든 거예요.
1: 오, 그렇군요. 또 의미가 있는 거. 하린 씨는 근데 좀 금시초문이신가 봐요. 왜? 오?
5: 아 요새 아무래도 녹음이 많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나 봐요. 아,
1: 까먹고 계셨던 네. 거죠.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행방불명 라이브에 대한 여운이 지금 도파민 수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 이걸 처음 해주시면 어떡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아 우리 멤버들 잠깐 좀 팔이랑 목이랑 조금 쉬게 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원위의 기억세탁소 음원으로 듣고요. 4부 논스톱 라이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4부 시작했고요. 생생한 라이브가 있는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지금부터는 밴드 원위에게 마이크 넘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자, 저희가 이제 또 노래들을 몇 개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그 전에 아까 저희 그 어떻게 신곡 라이브 괜찮았어요?
3: 네!
2: 노래 좋죠?
3: 네. 네.
2: 아 다행이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음악 작업을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여기서 다 쫙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4: 맞아요, 맞아요.
2: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모르는 노래 들었고 처음 듣는 노래 이제 위브들 좀 소리 지르고 뛰어야 되는데 할 수 있죠?
3: 네!
2: 자 먼저 이 노래 또 위브들 되게 좋아하니까 이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나침반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Thank you.
1: Thank you.
0: 진짜 이 별이 빛나는 밤이랑 가장 또 잘 어울리는 곡 한 곡 들고 왔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즐거우세요?
0: 아, 이렇게 별밤에서 저희 이 한여름밤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정말 정말 정말 지금까지 잘 어울리는 곡들이었지만 더 잘 어울리는,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베로니카의 소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아, 이게 지금 이런 날에는 이거 인이어 팩기 있어야 되고 막 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좀 느껴주세요. 알겠죠?
3: 네.
2: 오케이, 렛츠고!
0: 손머리 외로!
2: 근데 너넨 뛰어야 돼.

0: 콘서트 인 스튜디오이고요. 밴드 원위의 라이브 시간이었습니다. 야, 진짜 뜨거운 시간이었고 어쩜 무슨 본인들 콘서트 때만큼 에너지를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고. 아,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0: 아니 진짜 팬분들이랑 또 어쨌든 유리벽이 있죠. 굉장히 좀 가까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맞아요. 에너지를 너무 잘 느껴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재밌었습니다.
3: 그 콘서트는 이거에 한 진짜 한 100배 이상 재밌거든요. 아, 9월에 아하. 하는데 네,
0: 네. 딱 좋을 때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부엉이 분들도 잘 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아. 우리 오늘 들려주신 세 곡 어떤 노래였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저희가 또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나침반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을 또 설명해 주세요.
0: 귀욱씨.
4: 아, 네, 나침반. 이 노래도 되게 낭만적인 노래인데요. 이제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도착하는 그 지점과 그 장소 모든 게 이제 너로부터 시작된다. 너는 내 운명이고 앞으로도 내 평생의 운명일 거다. 그런 아주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0: 전반적으로 이 원위의 세계관이 그 왜 그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약간 좀 해적들 느낌, 네네. 착한 해적들 느낌 나고 왜냐면 약간 모험으로 가득한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5: 맞습니다.
4: 제가 그래도 영향을 좀 그래 받아가지고 근데 원피스는 딱 유일하게 안 본 만화긴 한데
0: 아,
4: 네, 아예 안 봤어요.
0: 그 명작을 이거는 애니메이션계에서 조금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아, 나중에 아껴뒀다가 다 보려고
0: 그런 거겠죠? 네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별헤는 밤은 이게 팬분들이 유난히 뜨겁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1: 아니 이 곡은 사실 저도 별헤는 밤만 하면 뭔가 갑자기 확 신나지는 아무리 좀 다운이 되는 날도 이 곡만 하면 확 이렇게 몸에 온도가 올라가는 또 그런 곡인데
0: 가사도 형이. 좀 그런 네네.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좀 벅차게 만들고 되게 긴 장편 영화의 엔딩을 보는 것 같고 좀 그래요.
2: 이게 이제 저희 두 번째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냥 작정하고 저희 팬분들 위부들이랑 그냥 콘서트장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들어서 그런지 좀 유독 더 무대를 할 때 이 곡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용훈 씨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3: 엄청 더워요.
0: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까 용훈 씨가 멤버들한테 너네들은 뛰어야 되는데
3: 안 뛰더라고요.
0: 네. 아무도 안 뛰어요.
1: 아 이게 선 그러니까 뛰려고 노력을 발만 뛰고 저도 백조처럼 발만 뛰긴 했는데
0: 원위의 단합력 이대로 괜찮은 네. 겁니까 용훈 씨? 아, 근데, 아무도 저 지시를 받지 않던데. 이게,
2: 예. 전 이해해 줘야 돼요. 라인을 계속 치고 아, 있어서.
0: 그치.
5: 이해해 주셔야 돼. 전 앉아서.
0: 아 한인 씨는 그래. 인정입니다.
3: 아니, 나름 좀 신용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네. 되게 무안했어요.
0: 꼼짝도 안 하고
1: 안에
0: 굉장히 높이 뛰셨어요 용훈 씨만. 네.
1: 아니 저는 중간에 용훈 형이 저 혹시 창문 깨고 나가진 않을까 거의 걱정을 했습니다.
0: 그래요. 기욱 씨는 그토록 안 뛰신 이유가 뭔지 혹시?
4: 아 저는 그 딱 제 그게 있어요. 라디오에서는 연주력이 그래도 한땀한땀 되게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뛰긴 하는데 공연에서는 진짜 많이 뛰어요.
0: 아 그럼 그렇겠죠.
4: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그리고 그 베로니카의 섬도 되게 흥미로운 곡이었어요.
1: 아 이 곡은 그 맞나? 기욱이가 영어 유치원을 어릴 때 다녔는데 거기서 만난 첫사랑?
0: 진짜?
1: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0: 레아 진짜 그거예요?
1: 네, 맞아요.
4: 제가 4살 때
0: 4살 때 첫사랑?
4: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때 순수함만을 담아서 순수한 섬을 만들어서 약간 그런 이것도 낭만 필터를 많이 걸친 노래인데요.
0: 근데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이름을 살짝 한번 바꿔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4: 아 그건 이제 저희 페스티벌용으로 이제 솔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베로니카 말고 손동명 이렇게
1: 제가 솔로하기 전에 제 이름을 한번
0: 오 그럼 거의 첫사랑 위치에
1: 좀 비슷해요 저도
2: 오,
1: 예스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붙잡고 있었던 원위와의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네. 8월 19일에 정규 3집 발매가 될 테니까 그때도 별밤에서 또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오늘 반한 분들은 당연히 꼭 기억해놔 주시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이렇게 2주 보낸 소감 인사 좀 네. 남겨주시죠.
3: 우선 진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라이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라디오 와서 라이브 그런 부담

0: 부담보다도 항상 올 때마다 여기는 뭔가 공연하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 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곳인 것 같아가지고 늘 진짜. 너무 감사함이 많은 그런 곳인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또 계속 언급했지만 이제 또 정규 앨범을 또 지금 이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정말 각자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위부들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콘서트도 하고 이제 할 예정이 있고 이러니까 또 바빠요 저희가. 오, 계속 바빠가지고 근데 바쁜 이유는 다 이제 위부들 만나려고 그러는 거니까 더 많이 많이 그리고 더 오래오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강현 씨도 또 인사 남겨주세요.
2: 아, 네. 우선 무엇보다 저번 주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번 주는 또 우리들은 행방불명, 이제 저희 신곡을 이런 고품격 이 별밤 yes. 이 콘서트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아까 말했듯이 나올 정규 앨범 노래들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원희의 행보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좋습니다. 동명 씨도
3: 아, 네, 멤버들 너무 잘 말해 주셔가지고 약간 첨언을 해보자면 저는 지난번에도 그 이나 선배님과 이 음악적인 딥한 토크를 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같이 이렇게 음악을 또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같이 이렇게 음악 얘기하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벅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또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또 같이 놀아준 우리 청취자분들 부엉이 분들 맞네요.
1: 맞습니다.
3: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 기욱 씨랑 하린 씨도 목소리 남겨주세요.
4: 네, 일단 저희가 정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위브들을 좀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별밤으로 통해서 이렇게 위브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고, 또 정규 앨범 진짜 많이 그만큼 오래 준비한 결과가 이제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많아요. 한 15곡 이상 정도인데 네.
3: 20곡 이하?
4: 네, 그 정도인데 한 위브들 기대 많이 해주고 있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으로 하린 씨.
5: 네. 전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멤버들이 왜 웃죠?
6: 아니 혹시 전자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5: 아, 제가 드럼을 치다 보니까 기력이 많이 쇠해졌나 봐요. 네. 아무튼 저희가 진짜 이번 정규 앨범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영혼을 갈아 넣다 못해 그냥 신체마저 그냥 제가 될 때까지 갈아 넣었으니까
6: 와우.
5: 정말로 자부할 만큼 기대해 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정말 오늘 들려주신 음악만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원위는 연차가 쌓일수록 더 초심으로 더 뜨거운 음악 내가 보여준다. 네, 이런 느낌으로 돌아와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원우의 힘인 것 같습니다. 원우의 라이브 영상 오늘 별밤 끝나고 밤 10시에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업로드가 됩니다. 우리 하린 씨 외롭게 드럼방을 갇혀 계셨어도 다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자, 원우의 멤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름다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0: 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30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지난번 원미 초대석 때도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끝곡을 틀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야기를 항상 꽉꽉 채워서 하게 됩니다. 음악이 꽉 차있는 것만큼이나 올 때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올해 안에 꼭도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어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택, 윤가영, 김유린, 박영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1: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올라서 당장 멈추고 싶은 마의 구간이 찾아오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구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옆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걸어준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8월에 하는 제 토크 콘서트는 마의 구간을 지났거나 지나는 분들과 함께 뛰고 함께 쉬는 자리입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쉬면서 같이 뜁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

0: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비 선우입니다. 안녕. 네, 더위가 예사롭지 않은 한여름이죠.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마음도 챙기면 좋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게 꼭 있어야 좀 여름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더비들의 사랑이 전 있어야지 이제 또 몸보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돈랑이들 던디 사랑하면 소리 질러! 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남은 여름도 걱정 없게 보낼 수 있겠고요. 저도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라 샤이닝 라이트!

0: 네, 아이돌라디오 첫 곡 우리 발빠른 아돌라가 또 이거를 틀어주셔서 3D for you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블 성입니다. 으이! 밖에 덥죠?
1: 네.
0: 아유, 또 큰 소리 내니까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그죠? 네. 요즘 날도 더운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좀 뭐 피서도 가고 하셨어요?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똑같이 지내는데 날만 더워요? 네, 저는 뭐 체급형 쇼케이스도 가고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또 지내는데 방금 들려드린 곡 괜찮아요?
1: 네!
0: 네, 제가 엽떡을

먹으면서 만든 노랜데 뭐 완성된 걸 올린 건 아니고 그냥 원래도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생존 신고도 없고 야돌라가 유일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한번 올려봤는데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개 해서 앨범에 실리지 않을 것 같은 곡들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솔파 아세요? 솔파? 네, 우리 구영이 형이 최애 퍼포먼스로 더보이즈의 왓칫을 또 쳐줬어요. 네, 그 구영쌤의 필모에는 굉장한 곡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왓칫을 해준 거는 저희를 좀 샷아웃 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도 좀 응원해주세요. 네, 막 한참 우리랑 할 때는 막 구형쌤도 욕 많이 먹었어요. 예,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의리 있는 쌤은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리치 브라이언의 100 Degrees 커버 영상 올린 지 6주년이 됐어요, 벌써. 이야, 6년이 지났어요. 6년. 제가 또 한국어 가사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커버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이제 삼성동 지하 연습실에서 그방 안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 6주년이라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기념으로 한 소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네, 같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It's sunny degrees. Why you feeling down? What's the problem? Yeah. We just need to be free. Don't feel like this often. Huh. Yeah.

네, 이렇게 또 지금 온도에 맞는 지금 또 100도 같잖아요. 너무 더워서 이 노래도 한 번씩 들으면서 더위를 식히셨으면 좋겠고, 100도가 훌쩍 넘는 온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DJ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그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루네이트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1: 스포왕
0: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얘들아 얘들아, 우리 이제 약속 요일이 바뀌었대.
4: 언제로?
3: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 10시부터 12시.
4: 그럼 약속 장소가 어딘데?
3: 그건 바로
5: 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친
6: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I'm gonna carry on, huh?네, 새 신발을 사면 거기에 어울리는 옷도 사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새 신발에 어울리는 노래까지 툭 걸치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들을지는 이분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청량으로 디자인한 스니커즈를 신은 그룹이죠. 루네이트 여러분 어서 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좀 부탁드려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루네이트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목소리가 멋있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개인 인사는 올 여름 추구미 수식어로 좀 붙여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진수 씨부터.
1: 네, 올 여름 이열치열 삼계탕 같은 남자가 될 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와우. 네, 이번 여름 불타는 기둥이 될 핫가이 카엘입니다.
0: 아이, 좋습니다. 불타는 기둥.
4: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에는 청량 귀여움 섹시 다 맞고 싶은 타쿠마입니다.
0: 아, 욕심쟁이.
5: 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바다가 되고 싶은 준우입니다.
0: 아, 시원한 바다.
6: 안녕하세요. 축구돌이 이한입니다.
0: 아, 축돌이. 좋습니다.
7: 안녕하세요. 핫서머 개구리 유마입니다.
0: 아, 핫서머 개구리. 여름 개구리죠.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돌라에서 저와 만난 건 처음이시네요.
8: 맞습니다.
7: 네, 맞습니다.
0: 오늘 그냥 편하게 아는 형이랑 뭐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1: 아, 좋네요.
0: 네, 저는 지금 다 보시면은 한 분 빼고는 다 동생이시네요.
8: 맞습니다.
0: 네, 우리 개구리 형님인가요?
7: 네.
0: 형님 말고는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고 근황 토크 살짝 해볼게요. 일단 화제의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7: 와.
0: 야, 카엘 씨? 어, 네가 김남훈이냐?
3: 맞습니다.
0: 네, 좋아요. 배우로 출연한 첫 작품이 완전 대박이 났어요.
3: 그렇습니다.
0: 야, 어떤 역할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3: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순수 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머릿속에 꼽

0: 빠진 아주 인기가 많고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인싸의 친구인데요. 네. 그런 그 꽃밭과 순수 악을 가지고 있는 친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민지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 아, 나쁜 친구네요.
0: 그렇습니다.
1: 배구부 유망주라는 설정이 처음부터 역할이 그랬어요? 아니면은 먼저 들어가셔서 생긴 건가요, 이게?
0: 원래는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아~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할 때 제가 배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배구로 바꿔주셨어요.
1: 오, 원래 축구부였으면 이한 씨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2: 그쵸, 제가 들어갈 뻔했지만.
1: 예, 근데 이제 배구부로 들어가가지고 칼 씨가. 오, 좋습니다. 찰떡해를 만나는데 멤버들이 연기 연습상 때 많이 해주셨어요.
3: 아, 그렇습니다.
1: 많이 여기 민지 누구 했어요?
3: 저희 다 뭐 민지
2: 다 했습니다. 한 명씩 거쳐갔죠.
1: 이야, 쉽지 않았겠어요.
3: 쉽지 않았죠.
1: 그때 비하인드 좀 풀어주세요. 뭐
2: 한동안 연습실에서 땀 냄새가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자꾸 어디서 땀 냄새 나는 것 같은 이런 대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계속 뭐 저희가 다섯 명이 전부 다 민지가 됐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네요.
1: 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3: 아, 속상했습니다.
0: 맞잖아.
1: 아, 그래도 이제 좀 칼 씨는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멤버들이었어도?
0: 완전 집중 전혀 못했죠. 네. 진짜로 뭔가 이 친구들이 저의 집중을 깨준 덕분에 가서 현장에서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1: 아,
0: 이런
1: 그렇지.
0: 현장에서도 제가 집중을 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1: 그쵸.
0: 현장에 가서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렇습니다.
1: 딱 보니까 멤버들을 민지로 삼았으면 이게 가장 큰 돌발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것들을 다 이겨내셔서 현장에서 잘할 수 있었다.
0: 그럼요.
1: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멤버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근데 타쿠마 씨도 잠깐 출연하셨어요?
2: 또 기가 막힌.
3: 와, 알아보는 게 사실 힘들 정도로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저도 나왔습니다.
1: 아, 뭐야? 그러면 같이 데뷔를 하신 거네.
3: 데뷔를 그쵸?
1: 어떤 했었는데. 역할로 나오신 거예요?
3: 저는 그냥 학생 1 같은 느낌으로
1: 학생 1?
3: 네, 나왔는데 그냥 교탁에서 제가 춤추고 있으면 그 민지님이 저한테 남은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딱 빠집니다.
1: 그래도 대사를 쳤네요.
4: 그렇죠.
1: 네.
4: 모르겠는데.
1: 맞습니다. 모르겠는데를 했어요.
3: 춤도 추고.
1: 야, 여기서 남훈이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모른다고.
3: 와.
1: 그렇죠. 그 중요한 대사를.
3: 그럼요. 아, 근데 진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1: 진짜 몰랐구나.
4: 진짜 모르는데.
1: 소드 연기를 진짜 했는데 아 즉석에서 대사를 받으셨어요?
3: 맞아요. 진짜 즉흥이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머리가 엄청 하얘져서
1: 아
3: 액션이 조금
2: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머리가
4: 진짜 머리가 하얘졌네.
1: 진짜 하얘졌네요 머리가. 막 이게 앞으로 또 루네이트 멤버들의 배우 활동도 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또 카이 씨가 한번 또 열면은 이게 또 이제 또 기회들이 찾아오니까
0: 그럼요.
1: 또 학생 2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민지로 나오든지.
4: 와 좋다.
2: 민지로
1: 좀. 네. 근데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아돌라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축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루네이트의 네 번째 미니 앨범 Off the Grid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5: 축하.
1: 야 이거 그 앨범 소개 좀 부탁드려요.
5: 네, 이번에 미니 4집 앨범은요 정해진 기준과 틀을 벗어나 저희만의 새로운 시작선을 찾아야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1: 아, 정해진 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선을 이제 좀 시작선을 새롭게 담았다.
5: 네.
0: 그렇죠.
1: 타이틀곡 스니커즈 들으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노래 주세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6: 네, 스니커즈는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가사와 저희의 자유로운 무드가 잘 어우러지며 시원하게 터지는 후렴은 청량한 해방감과 강한 중독성을 선사해 이 곡을 좀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1: 이거 잠깐 후렴만 들었는데도 야,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6: 아, 감사합니다.
1: 네, 이거 느낌이 좋은데 10개월 만에 컴백이셨어요.
3: 그렇습니다.
1: 고민이 좀 더 많았을 텐데 이거 곡 선정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0: 일단 저희가 이 전에 컴백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섹시하고 세폐하고 어두운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자 했고 그리고 좀 그때부터 저희가 원했던 게 중독성이 가장 강한 노래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이 스니커즈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중독적이더라고요. 아, 스니커즈가 몇 번 나오죠?
7: 37번이 난다. 2분 26초 동안
0: 37번의 가사가 나옵니다.
1: 2분 몇 초요?
7: 2분 26초 동안 스니커즈란 가사가 37번이나.
1: 야, 1초에 한 번씩 뱉어도 37초.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독성 하나만 믿고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1: 아 근데 이 그 살짝 완전히 밝지만 밝은데도 조금 좀 서정적인 멜로디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2: 좋았습니다.
1: 야 여기에 이게 확 맛이 사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노래가. 그래서 중간에 막 우오 이런 추임새가 많이 들어와서 곡이 좀 재밌는 부분 있는데 이게 멤버들의 목소리인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입니다. 100% 다 저희 목소리입니다.
1: 야 이게 좀 탐나는 파트들이 좀 서로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있습니다.
1: 있어요 있어요?
3: 네 있어요.
1: 이한 씨 좀 열정 가득한 눈으로.
3: 아, 여기서도 열정 가득한 눈으로. 네. 아, 일단 저는 마지막에 구마 파트 All Eyes on My Sneakers 하고 끝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센터를 제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 아, 마지막이니까.
3: 그렇죠. 엔딩을 또 제가 한번 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잠깐 들었었어요.
1: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엔딩 파트 맡으면. 엔딩 요정 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0: 그렇죠.
3: 그렇죠.
1: 그게 또 이러는데 누구 다 들어가? 타코마 씨?
4: 네, 맞습니다. 네. 저입니다.
1: 아, 타코마 씨 뭐 양보해 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4: 뭐 한번 하고 잘하면 한번 해보고 잘하면
1: 기회는 주겠다.
4: 줄 수도 있습니다.
1: 모르겠는데 할 줄 알았는데 센스가 없으면
4: 모르겠는데 해야
1: 모르겠네.
4: 아 맞다.
1: 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루네이트에서 또 스니커즈를 루네이트 스니커즈를 또 이거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야 좋다. 이 밖에 좀 덥거든요.
0: 네, 맞아요.
1: 조금 여러분을 좀 시원하게 날려주실 그 라이브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자 넣으시고 천천히 무대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부르잖아.
1: 음악 크게 한번 키워 틀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루네이트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5: 준비됐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0: 좋습니다.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라이브 무대였습니다. 자리로 들어주시고요. 야, 아이 노래 좋다.
1: 좋습니다.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2님께서 뭔가 하늘색이 생각나는 노래라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루네이트가 말해주는 청량.

0: 초탕이라고 해주셨고요. 와, 자, 7824님께서 친구랑 오늘 루네이트 처음 봤는데 노래도 잘하고 잘생겨서 입덕했어요.
1: 와, 나이스.
0: 네. 네. 또 파워님께서 멤버들은 어떤 색 스니커즈를 좋아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좋아하는 색의 스니커즈가 좀 있을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흰색을 좋아합니다.
0: 흰색 스니커즈.
3: 더러워질 텐데.
4: 저는 기본 그냥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0: 검은색. 네.
5: 전 두 개 다 섞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검은색이랑 흰색 같은 거 이제.
0: 얼룩말 스타일. 네네. 또 진수 씨는?
1: 저는 뭐 반짝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은색. 반짝반짝거려요.
2: 뭐 네. 긴 말인 거.
0: 그냥 막 말하는.
1: 그렇습니다. 은색. 그
0: 유마 씨는?
6: 저는 좀 색깔이 있는 게 좋아해가지고 좀 컬러풀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
0: 컬러풀한 거.
6: 네.
0: 또 우리. 하고 마시는
7: 전 핑크색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0: 핑크색.
7: 핑크색 콤버스.
0: 근데 다 좀 안 겹치네요.
7: 그렇죠.
4: 다행입니다.
0: 좋네요. 이렇게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색깔 취향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퍼포먼스 얘기 나눠볼 건데 준우 타쿠마 이한 씨가 후렴 포인트 안무를 짜셨어요.
8: 아 맞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거죠?
8: 또 어쨌든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주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번에 안무를 만들어보는 거 어때?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셋이 좀 다 같이 모여서 안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또 이거 안무를 딱 처음 짜려고 이제 연습실 딱 들어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좀 설레임이
8: 있었어요. 맞죠.
0: 재밌고. 어떤 안무를 좀 만드셨죠?
8: 저희가 좀 어쨌든 곡 제목이 스니커즈다 보니까 네. 약간 신발적으로 저희가 손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신발을 털거나 아니면 좀 신발을 화려하게 돌려서 좀 주목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안무를 많이 짜봤던 것 같아요.
0: 처음에는 이제 좀 힘을 주면서 안무를 짜시다가 쉬면서 생각난 아이디어로 지금 안무가 탄생하셨다고?
8: 네네 맞습니다.
0: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다가 그냥 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게 된 느낌이에요?
8: 맞아요
7: 맞습니다.
0: 진짜 그럼 초반에 좀 힘 있게 짠 그 안무가 좀 궁금한데.
8: 사실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다 같이 막 개인으로 막 빡세게 하다 보니까 무슨 안무를 하지 하는데 쿠마가 좀 그래도 아이들 많이 좀 나와가지고
0: 근데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음방을 지금 하실 거 아니에요?
2: 네
1: 맞습니다.
2: 네.
0: 계속 스니커즈 신어요?
2: 네. 네. 아니요. 그 스니커즈가 그 진짜 그 스니커즈가 아니고 포스도 신고 막 다 여러 가지로 신습니다.
8: 여러 가지 신발이 있는데 계속 다양하게 신고 있는 거죠.
2: 대신 저희가 커스텀을 한 것들로 신고 있어요.
0: 그렇죠. 뭐 그게 또 스니커즈가 진짜 뭐 그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니까.
2: 그렇죠.
4: 네. 그렇죠.
0: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그동안 간식 찾으러 오시니까 간식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루네이트의 신곡이죠. To the Moon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3: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4: 돌랑이 명예 소방관.
2: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청량의 보법이 다른 그룹이죠. 루네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루네이트의 신곡 투더문 듣고 왔는데요. 팀 활동을 할 때 서로 재밌게 지내는 거 중요하지만 가끔은 솔직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 그죠? 필요하죠.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멤버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바로 루네이트의 썸맨 킹맨. 자, 저희가 사전에 받은 답변을 토대로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설레게 한 썸맨, 날 서운하고 킹받게 만든 킹맨 알아볼 건데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뽑힐지 이제 여러분의 관계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네, 누가 뽑힐지 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에 놓인 판넬을 들어서 직접 본인의 썸맨과 킹맨을 고백을 한번 진수 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진수 씨의 썸맨 누구일지 한번 공개를 해주세요.
6: 와, 카일입니다.
7: 루네.
2: 카일. 카일 씨가?
6: 네.
2: 아니, 오자. 왜죠?
6: 아,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스케줄을 막 할 때 이제 이동하면은 좀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키는 것도 빨리 시켜야 돼서 메뉴를 하나로 통일로 하자. 했는데 이제 좀 이동하면서 먹기도 쉽고 통일했을 때 불만이 없을 수 있는 햄버거를 먹자가 나왔었는데 햄버거. 형이 좋아하는 패티 두 장 들어가 있는 두꺼운 햄버거가 있어요.
2: 예.
6: 근데 제가 입이 작다 보니까 햄버거 두꺼운 게 있으면 잘 못 먹고 그러는데 형이 그걸 포기하고 진수 입이 작아서 이렇게 되니까 좀 얇은 걸로 그냥 시켜가지고 먹자 해서 또 형 덕분에 깔끔하게 스케줄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2: 야, 근데 이거 본인의 음식을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6: 그쵸.
2: 내 그 메인 메뉴가 딱 있으면.
6: 그쵸.
2: 너가 입을 찢어서라도 어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
6: 그쵸,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잘 참아줬더라고요.
2: 그냥. 그걸 하지 않고. 아, 좋습니다. 그럼 진수 씨의 킹맨 한번.
6: 와,
2: 나왔다.
6: 진짜 누굴까?
8: 심준우다.
6: 뭐야? 루네이트 카일입니다.
8: 뭐야?
6: 이 자식. 이 자식이란다.
8: 진수식이라니.
2: 야, 저 자식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신?
6: 제가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데요.
2: 네네네.
6: 이제 뭐야? 저랑 이렇게 책상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형이 다리가 진짜 길어요. 다리가 얼마나 기냐면은 그 배꼽이 명치 정도 있는 정도로 다리가 길어가지고 편하게 앉으면은 제 의자 너머까지 다리가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누가 발로 저를 막 툭툭 건드리고 때리고 멸시하고
2: 조롱하고
6: 이렇게 다리로. 돼가지고
2: 와, 핍박 주고.
6: 네, 정말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제가 여기서 폭로를
2: 냄새 좀 날 거야.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조금 여지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는데요?
9: 너무 네. 해명하세요.
2: 이거 카일 씨 좀 해명 부탁.
9: 해명하세요.
1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해명하세요. 이게 또 발로 왜 제가 또 진수를 계속 건드리냐면 진수가 또 제 발을 좋아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애정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 툭툭 건드려주고.
2: 나는 너가 원하는 거를 이제 줬을 뿐이다.
10: 아, 그럼요.
9: 아, 어떻게 진수?
2: 진수 씨는 왜 발을 좋아하시는 거죠?
6: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걸 세 개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카일이 형 발이기 때문에.
2: 와,
6: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죠?
10: 좋아하네.
6: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얼굴이 지금 빨개.
2: 화가 나서 그런 거죠?
6: 네, 너무
9: 괜찮아.
2: 알겠습니다. 아, 진수 씨는 발을 좋아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음 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일 씨 한번 가보도록
11: 바로 할게요. 바로 카일이냐?
2: 카일 씨의 썸맨부터 한번 볼게요.
9: 자기 뽑은 거 아니지?
10: 저의
9: 진짜
10: 저의 썸맨은
12: 님 빼고였어요, 분명히.
10: 다쿠마입니다.
2: 와우. 왜죠?
10: 왜냐하면 제가 또 개인 스케줄을 하고 돌아왔을 때 유일하게 또 쿠마만 저한테 와가지고 고생했다고 형 진짜로 요즘에 고생 너무 많다고 빨리 가서 쉬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항상 해주거든요.
9: 빨리 돌아가는 얘기야.
2: 따뜻하다.
10: 아니
9: 이게 너무 좋아하시잖아.
10: 그래가지고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야 유일하게?
10: 그렇죠 유일하게. 아무도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6: 저 맨날 연락하잖아요.
10: 뭔 연락을?
6: 사고 난 쳤죠 이렇게 연락을.
10: 무슨 소리야.
2: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타쿠마 씨가 따뜻하게 항상.
10: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쿠마.
5: 제가 멤버 중에 유일한 F여가지고 또 멤버들이 그렇구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보거든요.
2: 그럼 그럴 수 있지. 사실 T들은 관심 없거든요.
9: 맞죠.
2: 알아서 잘했겠지. 뭐
9: 알아서 잘했죠. T시잖아요.
2: 네, 저 완전 T죠.
9: 알고 있어요.
7: 제일 잘하고 있네.
2: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 칼 씨의 킹맨.
10: 누군지 다 예상이 가시죠.
5: 아니?
11: 너 아, 알아. 심준호죠?
6: 저 아니에요?
10: 아 잠깐만 유? 그렇죠 아, 준호입니다.
5: 네? 오 준호구나.
2: 어? 왜?
10: 진요. 진짜로 왜냐하면
9: 아니요
10: 너무 하루 종일 시끄럽고 너무 하루 종일 놀리고 사람 귀찮게 하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 좀 킹맴으로 골랐습니다. 공감하시죠?
2: 어 벌써부터 아, 네. 벌써부터, 벌써부터. 아직 근데 왜 어떤 식으로?
10: 아니 이거 계속 게임 들어오라고 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와가지고 막 형 왜 안 하냐고 빨리 게임 들어오라 그러고 무슨
6: 혼자고 있으면 또
10: 네, 혼자고 있으면 와서 막 옆에서 화내고 막 그러고 진짜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워요. 아~ 연습할 때도 시끄럽고 맞아. 차에서도 시끄럽고 숙소에서도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킹맴으로 골랐습니다.
2: 근데 맞다. 저희 멤버 중에서도 그런 캐릭터 한 명 있거든요.
10: 오
2: 하루 종일 시끄럽고
9: 아 진짜
2: 조금 잠깐 기절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10: 아, 기절까지 네, 가끔 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네네네. 아 근데 준우 씨 왜 그렇게?
11: 사실 저는 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경우를 굉장히 싫어해요.
2: 그렇죠.
11: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연습실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조용하면은 분위기가 안 돌아가요.
2: 그렇죠.
11: 그래서 웃고 약간 저희
2: 업이 돼야지.
11: 루니트 어쨌든 업이 되어야지 연습도 잘 되니까 그걸 알고 제가 항상 하는 거고.
2: 항상 희생을 하는 거구나.
11: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저희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어머니 쇼케이스 오셨는데 아 준우 성격이 너무 조용해서 얘가 어떻게 하지? 막 애들 막
2: 말도
11: 소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아.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하면서
2: 아 네, 원래 우리 아들은 조용하고
11: 네 제가 제일 좋아요.
2: 이런 편인데 이 멤버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11: 그렇죠.
2: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서운하겠어요?
11: 아 괜찮아 원래 이런 스타일이어서 사람이 네네 괜찮습니다.
2: 네네. 칼 씨는 뭐 발로 조롱하고
11: 네 발로 조롱하고
2: 열심히 하고
11: 열심히 하고 분위기 어떻게 살리는 건데
2: 살리려고 하는데
11: 죽이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2: 기절시키려고 네. 하고 있고
11: 아, 괜찮습니다.
2: 준호 씨
10: 이래야죠.
2: 힘들 것 같아요.
11: 아, 괜찮습니다. 버텨야죠 뭐.
2: 근데 뭐 칼 씨가 뭐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하게
11: 아, 그렇죠. 어떡합니까
6: 저희 멤버인데
11: 예, 뭐
9: 괜찮아요.
11: 품고 잘 살아야죠.
6: 대 우리가
9: 괜찮아요.
7: 우리 안고 갈게요. 아이.
2: 네 안고 가죠. 그냥 뭐 사랑으로 다들
7: 그럼요.
2: 네, 네. 칼 씨 그거 꾸기시면 안 되고 네, 마음속에 소중히 아 좋습니다. 이렇게 칼 씨의 선맨 킹맨 알아봤고요. 이제 타쿠마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아이고 과자가 아주 많아.
10: 과자가 왜 이렇게
6: 누가 이렇게
10: 훔쳐가려고 네. 아이고
2: 자 타쿠마 씨의 썸맨부터 한번 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아 칼이다
9: 아니 진성이야 누가 진성이잖아
2: 썸맨?
10: 아이고 짝사랑이야 얘는
9: 거. 과연?
5: 짜잔
2: 오! 오 진수
10: 실망했다 실망했다 지금
2: 야
5: 오케이 유마 형인가?
9: 땡큐 땡큐 아리가토
6: 인정해야 돼
2: 왜 난데?
5: 난데 아 하이 또 유 아하 유마 형이 정말 약간 그 뭐랄까요 다정하고 이상하고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2: 아, 4차원 같은
5: 그 4차원의 매력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2: 아~
5: 그 이후로 저는 유마 형을 보면 제가 다가가서 막 시비 걸고 싶고 부러웠습니다.
2: 야
5: 장난치고
2: 매력이 너무 넘쳐납니다.
5: 매력이 정말 넘칩니다.
2: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마 씨는 본인의 그런 매력을 알고 계신가요?

0: 네, 좀 사실 숨어 있었거든요. 뭔가 멤버들 너무 당황할까봐 숨어 있었는데 쿠마가 알아봐줘가지고 요즘에는 잘 그런 모습도 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1: 조금 숨기고 있었구나.
0: 네, 숨기고 있습니다. 네.
1: 아, 너무 매력이던.
0: 맞아요. 좀 뭔가 너무 매력적이면 부담스러울까봐.
1: 아, 그렇죠. 야, 확실히 이게 맏형이라 그런지 이 배려심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어, 좋습니다. 타코마 씨는. 네. 그럼 타코마 씨 킹맨
2: 아 킹맨 아 근데
3: 저 과연 전 알아요 준우
4: 이한유 씨
5: 이한유 씨 아니요
1: 그렇지
0: 아, 그렇지
1: 너가 안 할 수 없다니까 왜죠
3: 왜 나지 아
2: 진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제발 제발 진짜 그 방에서 밥 먹고 아, 바로 치워줘야 돼
1: 아 방에서 밥을 먹어요
2: 심지어 책상 누구 거야
5: 너 거죠
2: 제 거잖아요 이게 제가 게임할 때 얼마나 그게 냄새나고 불편하고 와
0: 아, 진짜
1: 표정만
6: 봐 진짜
7: 정상했겠다 이거
3: 진짜 이거 할 말이 있어 이의가 있습니다
1: 어? 이의가 있다고?
5: 이의 있어?
3: 이의가 있다고?
1: 저
3: 타코마 씨도 치우지 않습니다 먹고
2: 근데?
6: 아, 예측성인데
2: 아, 저는?
3: 같은 방이잖아요 막 냄새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2: 아니지
3: 안 치우잖아 똑같이
2: 잠깐만
3: 왜 저한테 한번 뭐라 그러시는 거야
1: 당황했다
2: 나는 하루 만에 버립니다
1: 아, 하루 만에 버린다.
0: 일단 1일
2: 양치를 할 때 무조건 버립니다.
5: 아, 그치 버린다.
2: 아니에요.
1: 아, 이건 서로 이제 막 네.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3: 네, 아닙니다.
1: 이게 방에서 왜 음식을 먹는?
5: 그러니까 저도 아, 그 마음이긴 해요. 왜 방에서 음식을 먹지?
1: 아, 이 나의 공간에서.
3: 네, 방이 편하긴 하죠.
5: 저번에 쿠마가 청국장을 방에서 먹어.
3: 아, 청국장을 방에서 먹었어. 청국장을.
1: 아, 잠시만요.
3: 진짜로.
1: 잠시만 아 근데 청국장을 방에서 먹으면은 하루 만에 치워야죠
5: 네 그렇죠 하루 만에 치우긴 하지
1: 치워야죠 좋습니다 야 근데 확실히 배려심이 넘쳐나네요
2: 그렇죠
1: 이제 또 같은 아. 멤버를 위해서 청국장을 방에서 먹는 모습
5: 아 우리를 나머지 위해서
1: 왜냐면
5: 위해서.
1: 밖에서 진짜. 먹으면 다른 멤버들 또
5: 그렇죠, 아, 그렇죠.
1: 차라리 내가 안고 가겠다
6: 배를 위해서
2: 네. 어떻게 하셨지?
1: 네 이한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2: 그쵸 그래도
1: 오,
6: 역시
1: 두 명만 손해보겠다
6: 그쵸. 좋은 거였네
2: 아, 일단
1: 아 근데 이한 씨는 네 이 본인 책상도 아니면서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는 모습 아. 이게 최대 며칠까지 갔죠?
2: 아 진짜
6: 일주일?
2: 한 달? 일주일 근데 3일은 갔었던 것 같아
1: 어, 맞아 3일?
2: 3일 네. 갔었던 본투에 묶인 채
5: 1번찬 막 이렇게
0: 처참해
1: 야 이거 뭐 혹시 뭐 게임하면서 타코마 씨 좀 집어먹을까 봐
5: 여기거리 이렇게
3: 아 그쵸 저는 이제 약간 저만 이제 청국장을 당한 게 좀 억울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냄새를 맡아봐라
1: 아 내가 청국장 아니지만 발효를 시켜서
3: 그쵸.
1: 비슷한
3: 그쵸.
1: 숙성을 시켜서 이 향을 만들겠다 네,
3: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1: 야 이게 확실히 여러분이 되게 팀워크가 좋은 게 보이네요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서로 왜냐면 남긴 것들을 또 누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3: 그렇죠 그쵸.
5: 남긴 치킨 같은 거
1: 남긴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또
3: 치킨은 또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안 먹는 건 또 싫다고 이렇게
1: 아 근데 이게 뭐 서로를 이렇게 위하는 거니까
3: 그렇죠 그렇죠
5: 위하는 거죠 네.
1: 이렇게 계속해서 음식물들을 이렇게 남겨주면은 더 좋은 화목한 그쵸.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지 않습니다
1: 네 근데 청국장 방에서 먹는 거는
5: 좀 그랬습니다
1: 혼나야지
2: 알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킹맴 이한 씨 썸맴 유마 씨 좋습니다
0: 네.
1: 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준우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 마이크 들어주겠습니다
6: 마이크 들어주려고 아오
8: 착하다
2: 네.
6: 거긴 킹맨이죠.
1: 썸맨부터 갈게요.
0: 썸맨.
8: 저의 썸맨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타쿠마.
1: 오. 아 타쿠마 씨 좀 좀 뽑혀요. 왜죠?
8: 아까랑 카이랑 똑같은 이유인데 어제 스케줄이 끝나고 와서 쿠마가 다정하게 제 등을 만지면서 고생했어라고 한 한마디가 뭔지 모르게 저는 나 고생했구나 하나 느끼고 땡큐 하고 이제 끝난 이제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최근에 저한테 다정하게 해줬던 사람이 쿠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썸멤버 뽑았습니다
1: 와 근데 이거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쉬우면서 어렵거든요
8: 맞아요
1: 네, 또 이렇게 타코마 씨만 해줬나요?
8: 아니 사실 우마 형도 와서 둘이 많이 해줘요 저희한테
1: 와.
8: 우마 형하고 쿠마가 계속 고생했어 뭐 아마 안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저희를 토닥여줘가지고 아 굉장히 고마운데 사실 우마형도 포함해요 여기 다시 썸네일
1: 아 네. 근데 좀 한 명밖에 못 내니까 일단
8: 쿠마가 썸네일 동생이다 보니까 서운할 수가 있어가지고 해줬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킹맴 한번 보도록
8: 킹맴 그럼 이한이 마이크 내리고 우마형 해줄래요
0: 오케이
3: 아니야 제가 할게요
6: 괜찮아
3: 한 말씀 해주세요 전화씨 한 말씀 해주세요
6: 왜 이러세요
2: 가라는
8: 뽑겠습니다
1: 네 벌써 이를 꽉 깨물고
8: 너 때문에 내 일상이 망가졌어
1: 이한씨 자, 썸매물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0: 이한 씨가 킹맨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왜죠? 이유가 뭐죠? 좀 심장하세요.
1: 얘 좀 들어봅시다.
2: 이한이가 사실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눈빛이 굉장히 사납잖아요.
0: 완전 이그라입니다.
2: 그러다 보니까 단체를 하다가 오 얘가 화가 났나?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 화가 났어. 왜 그렇게 무섭게 있어? 이한아 좀 진정해 라고 하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막 하면서 표정을 되게
0: 아 불이 또 이렇게
2: 제가 또 무서워서 단체를 진행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0: 네. 이게 근데 눈을 사납게 뜬다.
2: 네 무서워요.
0: 근데 이게 눈이 사실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2: 무서워.
1: 맞죠.
0: 저도 눈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는 그냥 눈을 대충 그렇게 뜨고 다니는데 그래서 멤버 형이 너는 눈을 잘 떠야 된다라고 좀 해주셨는데 이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화가 좀 나셨었나요?
1: 아니요. 그게 뭐냐면 진성은 항상 알아요. 아.

0: 저는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다.
2: 어? 네. 서운했어? 나 이 나 야 아 서운하지 마.
3: 뭐야 저거?
2: 아 서운했구나.
1: 뭐야?
2: 아 진짜.
1: 야 근데 준우 씨가 하신 거 보니까 화가 났던 상황이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네,
2: 굉장히 있었죠.
1: 좋습니다. 아, 그럼 준우 씨는 근데 그럼 어떤 표정을 바라는 거죠 이한 씨에게?
4: 저는 그냥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미소. 이 정도.
1: 아, 예를 들면 이한 씨 한번 간단한 미소 한번 좀 보여줄래요?
4: 예, 저런 어, 표정. 이 정도까지만 해도 얼마나
1: 화난 거 아니죠?
0: 화났습니다.
5: 아, 저 서운하다. 아,
1: 네, 이렇게 해서 준우 씨 한번 살펴봤고요. 이한 씨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잠깐만요. 저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2: 오케이.
3: 나구나. 어, 아, 네 이한이 뭐야?
1: 자, 썸맴.
5: 오, 와. 그럼 진짜 감동인데.
1: 썸맴은?
0: 아, 썸맴은
3: 아직 아니야 이거. 나긴 해. 아니야.
1: 오! 오! 진수.
0: 네, 진성입니다.
1: 왜죠?
0: 왜냐면 제가 이번 앨범에 좀 수록된 그 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
1: 네.
0: 그 곡이 제가 녹음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연습할 때도 힘들어했고, 근데 이제 진성이 옆에서 가장 잘 열심히 도와주던 그런 형이었어서 제가 녹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야, 또 직접 녹음을 도와주고.
0: 네, 또 리더의 메인 보컬이다 보기 때문에 메인 보컬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굉장히 설렜었습니다.
1: 야, 근데 이것도 1회 직관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0: 네, 진짜 고마웠어요.
1: 아, 좋습니다. 또 이한 씨 그럼 킹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0: 네, 킹맴 하겠습니다.
2: 아니, 나보다 뭐. 네, 접니다.
3: 누가 봐도 손도 긴데.
1: 네. 야, 이거 뭐 놀랍지 않습니다.
0: 네. 예상하셨겠지만
1: 그죠?
0: 당연히 준우고요.
3: 이렇게 날 좋아할 수 없는.
0: 일단 앞에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카이리 형이 뭐 게임을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가 난다 했는데, 준호가 게임을 또 굉장히 좋아하지만 준호가 또 굉장히 게임을 못해요.
5: 아 맞네, 잤었구나.
0: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꾸 제가 게임을 못하는 줄 알고 저한테 1대1을 막 하자고 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저한테 졌죠.
1: 아까
0: 근데 아, 아까도 졌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자꾸 막 자기가 잘하는 척을 하니까 이게 조금 킹이 받는 부분입니다.
1: 야, 원래 이게 못하는 친구가 자꾸 잘한다고 할 때만큼 짜증나는 게 없어요.
0: 아, 그쵸.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1: 어떤 게임을 좀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제가
1: 샀어요. 야! 그것도 제가 또 라면이 있죠. 아, 제가 거기 현질을 좀 많이 했어요.
5: 네, 현질을 하게 돼 거기는.
1: 네. 아 근데 그게 아직도 유행하는구나.
5: 네, 저희
1: 팀이에요. 제가 스무 살 때 멤버들끼리 그게 엄청 네. 유행이어서 가지고 아. 네, 거기서 그 어떤 선인장 캐릭터가 있어요.
6: 맞아요.
1: 네, 선인장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로 모두를 휩쓸고 다녀요.
3: 와, 기가 막히네.
0: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한다 계속 미루다가 며칠 전에 다운받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데요 그걸 저한테 줘버렸습니다. 아,
1: 준우 씨는 소질이 없네요.
0: 네, 약간 소질이 없습니다.
5: 그렇죠.
1: 좋습니다. 준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사실 이걸 원했던 게 이렇게 해야지 이 친구가 좀 더 저희랑 게임을 같이 해주지 않을까.
1: 아.
4: 왜냐면 항상 조용히 있고 혼자서 맨날 핸드폰 하니까 저희가 같이 하자고 계속 했거든요. 이로써 저의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됐다. 여섯 명이 동시에.
1: 준우 씨는 보니까 본인을 희생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4: 네.
1: 분위기도 올리고 게임도 같이 하게.
4: 그렇죠. 이로써 팀워크 하는 한층 더 높아져 가는 거죠.
1: 아 근데 이게 지금은 멤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공을 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3: 네.
1: 네.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유마 씨 한번 네.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케이. 유마 씨 보면 킹맴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썸맨부터 알아보도록
7: 네.
1: 하겠습니다.
7: 먼저 썸맨부터
2: 진수에겠지.
3: 후마
6: 나지.
7: 빠바라밤밤밤.
0: 둘이
3: 희생. 둘이 라디오 해.
5: 사교 그냥.
0: 사기네.
7: 짰네.
3: 들어가서 해.
7: 아까 그 쿠마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저의 센스를 알아봐주는 그 센스 있는 눈 그런 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뭔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약간 부끄럽고 유마 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못 참은 거 같아서 뭔가 마마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1: 아, 네. 애칭을 또 부르고.
7: 맞습니다. 뭔가 저희 둘이끼리 있을 때만 그랬는데 요즘에는 팬분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쿠마랑 우마 좀 사이가 뭐냐 이렇게 좀 팬분들도 하시더라고요.
1: 아,
7: 네.
6: 멤버기네. 멤버기네.
7: 그냥 일본인 뭔가 엄마랑 아들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1: 아 그렇죠.
7: 굉장히 귀여워서 손맨으로 좀 뽑았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이제
6: 기쟁이네.
1: 킹맴

0: 누굴까?
1: 너의 마겠지 뭐.
2: 아니야.
3: 오.
4: 아 카이네.
3: 악마의 눈이.
5: 손이다 손이야.
0: 카이 나 카이.
2: 어 카이
0: 카이. 빨빨빨빨빨빨. 카이 역시 카이.
3: 뭐였는 눈이 이거. 자 본인은 몰라요. 왜죠?
5: 왜?
6: 아까 그 카이리가 그 준우한테 잔남기가 많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2: 네.
6: 단체 연습 하다가 그 저희 음원을 들으면서 연습을 어? 하잖아요.
2: 네.
6: 저의 노래 스타일을 잘 따라해가지고.
2: 와!
0: 와! 아, 속상해.
2: 아, 너무 세. 열심히 했는데.
6: 한두 번이었으면 저도 그러니까. 그럴 거죠?
2: 어.
0: 티니 핑티.
3: 진짜 와, 아, 저
2: 형.
1: 아이, 진짜.
2: 아, 괜찮아. 괜찮아.
6: 괜찮아.
1: 네. 괜찮아.
6: 근데 진짜 실제로 200번 정도 했어.
2: 와, 이거는
1: 해야지.
2: 아, 요마씨 라디오 네.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 매니저님 괜찮습니다.
2: 아, 네, 매니저님 아, 네, 아, 들어가 주시고요.
3: 야, 잠시만 이거는 카이 씨가 어떤 식으로 따를 하시는 거죠?
6: 저 그게 할 수 있을까 지금?
1: 한번 형이 불러줘.
6: 제가 뭔가 목소리 높은 편이라 아까 그 설명했던 그 맥이라는 노래는 좀 네. 어두운 곡이라서 제가 네. 좀 목소리 누르면서 뭔가 그 다짐이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거를 자꾸 따라해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해나?
2: 어떤
6: 해봐 해봐.
5: 원래 가사가 다짐이다인가?
2: 다짐이다.
5: 다짐이다라는
2: 다짐이다.
5: 가사인데.
2: 다짐이다.
5: 네, 이 형이 목소리 너무 눌러가지고 이게 터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 아,
5: 가사가 터집니다로 이게 나온 거예요.
2: 아, 터집니다.
5: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뭐가 자꾸 터지는 거지 했는데 뒤에 가사랑 연결이 안 되길래
2: 아.
5: 저 작가님이 절대 이렇게 쓰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도대체 가사가 뭐였든 갑자기 다짐니다 이러길래.
2: 아 어떤 식으로 따라했어요 계속?
5: 어?
2: 제대로 하세요.
6: 200 터집니다. 아, 그 약한데?
2: 좀 약해.
5: 한쪽. 아니 여기서 하면 너무 조롱이 될까 봐.
6: 나갈 수 있는 정도가.
2: 근데 딱 이거 듣고 느꼈어요. 실제는 어떻게 하는지. 네, 앞에 가서 쫄랑쫄랑 되면서.
6: 맞습니다. 네. 200 더 강하게 하긴 납니다.
2: 야 이거 진짜 유마 씨 계속 웃고 계시다가
6: 맞아요.
2: 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니까
1: 아,
6: 뒤에서는 야, 좀
1: 속상해라.
6: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또. 또 앞 이렇게 계속 놀리는데 드라마에서 또 멋있는 척.
6: 맞아.
2: 네. 아, 네. 얼마나 터집니다 하는
6: 거.
5: 어떻게 하셨어요?
6: 인기남인가
2: 아, 그래요?
6: 인키남인가, 이게?
2: 뭐 이런 식으로 아. 뭔가 아 이게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6: 맞아요. 형인데 나.
2: 그러니까 형인데도 그래. 불구하고 예, 오늘 이렇게 그래도 털어놓으시니까
6: 네.
2: 그래도
6: 좀, 네 괜찮아졌습니다.
2: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가시니까. 네. 네,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고
1: 드디어.
2: 이렇게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봤고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볼 건데,
5: 네,
0: 준우야, 준우.
2: 많은 멤버들이 설레게 한 썸매는 바로 총 세 표를 받은 타쿠마 씨 축하합니다.
6: 축하 축하.
2: 야, 딱 봐도 여기 쫙 보면은 아 되게 선해 보이고.
0: 아,
2: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만 그래도. 선해 보이고 머리도 하얗게 해가지고 되게 선녀처럼 선남 선녀처럼
0: 감사합니다.
2: 선남이죠.
0: 선남.
2: 선남처럼 이렇게 또 하셨는데 너무 소감 좀 부탁드려요.
7: 사실 제가 이렇게 큰 뭔가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2: 인정받은 거잖아요.
7: 저의 이제 평소에 좋은 모습들이 이렇게 저의 썸매미 넘버원 했던 것 같습니다.
2: 넘버원 좋습니다. 아, 이렇게 멤버들에게 인정을 받으셨는데요. 멤버들을 긁은 킹맴도 알아볼게요. 바로 사이좋게 두 표씩 받은 카일 준우 이한 씨입니다. 이야.
3: 아니요.
6: 이렇게 많아 준우.
3: 아니요.
2: 카일 준우 이한 씨. 아, 공교롭게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5: 난 내가 걸릴 줄 몰랐어.
2: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예상했던 거여서 사실 저랑 이한이는 아 무조건 우리겠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2: 아 그래요?
0: 사실 카이 형은 애매했어요.
5: 전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0: 그냥 킹맨보다는 좀 더 무서운 멤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아,
0: 말 못할까 봐 무서워서
2: 용기 냈지?
0: 네 용기 내서 딱 나왔네요 오늘.
2: 아 여기 멤버들이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1: 네,
2: 네.
1: 아,
0: 진짜 큰 용기
2: 이 뒤에 용기를. 퇴근할 때 어떤 부상사 일어날지 모르지만
6: 아, 같은 차인데
2: 같은 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세요. 카이 씨로부터.
1: 네,
0: 알겠습니다.
1: 파이팅.
2: 네. 네, 여러분 모두가 또 천사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또 좋은 면들을 또 확인해주면서 이렇게 잘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룸메이트 여러분과 즐겁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이돌 라디오 마칠 시간이 벌써.
1: 아, 벌써.
2: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죠.
1: 너무 빨리 가요.
2: 자, 유마 씨.
6: 네.
2: 오늘 좀 어떠셨는지.
6: 오늘 일단.

0: 좀 말하지 못했었던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1: 애티튜드 자체가
0: 네 오늘 네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는 그 댄스들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선우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2: 여러 명 있어요?
0: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2: 하나잖아요 저희는
0: 좀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 또 러브에이트 분들에게도 진수 씨가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전해주세요
3: 네 일단 저희와 이렇게 함께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또 이제 뒤로 남은 스케줄도 정말 많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이 남았으니까 아이. 앞으로 있을 저희의 멋있는 모습들도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하겠고요 아 근데 이거 스니커즈는 제가 퇴근송으로 우와 좀 진짜 듣고 가야겠어요
4: 우와
5: 감사합니다
2: 아,
5: 감사합니다
2: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이거 좀 큰 스피커로 들어야겠어요 오 그렇죠 와 이거 진짜 노래가 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퇴근하시면서 퇴근송을 한 번씩 틀어주시면서 들으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끝곡으로는 루네이트의 스니커즈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던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루네이트도 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볼게요 네 자, 던디도
6: 루네이트도 돌랑이도 아이돌 라디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아이돌 아카이브.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touch me now. Baby girl. 파도 따라 몸을 sway. 네 눈빛은 rock on me. 난 너.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365년하고 317일. 우리가 14살이었는데 처음 시작. 야, 우리 좀 있으면 스물이야. 보통 스물이면 어른이라고 하잖아.
1: 그러면은 곧 돌아갈 수 있다는 거냐?

가려진 시간에서 한희정의 바다가 된 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6년 작품이고요. 엄태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강동원, 엄태구, 권혜요 네, 이런 배우들이 함께했던 영화죠. 현실의 시간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어떤 세계에 갇혀버린 아이들의 이야기. 그렇게 된 지가 2142일. 아마도 어른이 되면 원래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 기대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오늘 영화 가려진 시간의 한 장면 들려드렸고요. 황정학 씨의 사연을 보고 이 영화를 오프닝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틈틈이 다시 듣기만 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사연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0: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비프 리퀘스트 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이라는 행사에 그 본선 라인업에 제가 신청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객들이 직접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중에 투표를 통해서 15개 정도의 프로그램, 15개 정도의 영화를 최종 선정해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심을 통과한 게 현재 52편이라고 하거든요. 그 52편 가운데 황정학 씨가 제안한 이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관객 프로그래머로서 제가 신청한 작품은 엄태화 감독님의 가려진 시간인데요. 이 작품이 올해로 개봉 1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제출을 했고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가려진 시간의 개봉을 작가님의 소개를 통해 알게 돼서 극장에 가서 봤고 영화가 너무 좋아서 N차 관람을 했고 그 뒤에 출시된 한정판 블루레이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할 때는 엄태아 감독님께서 FM영화음악에도 출연하셔서 반가웠고 방송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엄태아 감독님에 대한 FM영화음악의 높은 관심과 영화 가려진 시간에 대한 작가님의 애착이 저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런 덕분에 이런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리퀘스트 시네마 프로그램 선정 투표를 통해 최종 합격이 되어야 이 영화를 다시 상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진 시간 개봉 10주년 상영이 실제 부산영화제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는 셈이지요. 바로 오늘 7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작가님 포함 FM영화음악 청취자분들 가운데 엄태아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고 아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조심스레 부탁드려 봅니다. 프로그램명은 모든 게 멈췄고 10년이 흘렀다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10주년 상영 및 GV 토크 그리고 특별 굿즈 증정을 기획을 해보았고요. 투표하실 분들은요. 커뮤니티 비프 홈페이지 혹은 SNS 혹은 온라인 투표 플랫폼 빠띠 타운홀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FM영화음악과 작가님 덕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혹시 여러분의 도움으로 운 좋게 최종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다면 또 FM영화음악에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3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비프를 검색하셔서 안내에 따라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뭔가 뿌듯한데요.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가려진 시간이 벌써 10년이 됐다는 것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10주년이라니. 아, 세월 빠르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당신 노래 맞아요? 매일 지나다녔지만 그 노래는 처음 들어요. 라고 여자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아는 노래만 듣기를 원해서 이 노래는 안 불러요. 아무도 듣지 않는 밤에만 부르죠.

이 노래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때 여자가 또 말하죠. 내가 듣잖아요. 영화 원스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그래도 한 사람은 듣고 있는 장면으로.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거였죠. Say it to me now. 글렌 한사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효정 씨, 원스의 주연 배우이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글렌 한사드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죠. 김재영 씨도 또 다른 많은 분들도 글렌 한사드의 부고를 듣고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다고 하죠. 56세니까 아직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글렌 한사드가. 원스라는 영화는 저 역시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 영화라 글쎄요. 글렌 한사드를 어떤 식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욱 씨가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 영화 드라이브에서 그 나이트콜이라는 노래로 우리에게 알려진 프랑스 뮤지션 카빈스키도 세상을 떠났다고요? 지난 파리올림픽 때 공연하는 카빈스키도 기억이 나는데 또 그 소식 전해주셨고 임효섭 씨는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허버묵 감독의 부고를 또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네요. 언론 배급 시사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당일 아침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뭐 심의가 안 나왔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추측만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날 이제 언론 시사회 날 화재 사고가 났었고 그리고 며칠 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던 작품이었고 그 작품 보고 나면 어쩌면 FM 영화 음악에도 감독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영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기도 전에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고들이 좀 뭐 부고는 늘 있지만 이렇게 부고가 또 갑자기 이렇게 전해오니까 저도 좀 황망한 마음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또 들려온 소식이 있었죠. 유지연 씨,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부고를 일본 방송사에서 톱으로 보도하는 걸 봤어요. 그의 많은 작품이 또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졌죠. 저도 갈릴레오랑 용의자 X의 헌신을 참 좋아했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주셨고 구혜찬 씨도 저의 최애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밤새 읽고 그때를 시작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 작품을 한 50권 정도 산 것 같아요. 유성의 인연, 인어가 잠든 집,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방황하는 칼날, 백야행, 백조와 박쥐, 그대 눈동자의 건배, 졸업, 기린의 날개, 기도에 막이 내릴 때 농나무의 파수꾼 등등등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을 추억하며 작가님 특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통했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소설 가운데 영화화된 작품들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에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지금 정리해보고 있어요. 그 작품들 소개하는 매직아웃 스페셜 F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지현 씨도 그렇고 구혜찬 씨도 그렇고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좋아하신 분 그의 작품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를 좋아하신 분 제보해 주세요. 난 이게 좋았다. 나는 저게 좋았다. 이런 글 남겨주시면 특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말 전에 준비해야 되니까 이
방송 듣는 지금, 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적어도 오전 중으로 그 글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문자든 카카오톡 채널이든 아니면 홈페이지 게시판이든 카카오톡 채널은 FM영화음악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작품들의 음악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함께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매직아웃 스페셜 F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인영 씨는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셨는데 케일리 호틀 배우 사망 소식 왜 말 안 하냐, 말 못하는 농인 배우라 그러냐, 방송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중인격자 방송 때려쳐라,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근데 이 FM 영화음악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어떤 분들로부터는 FM 상조라는 좀 놀림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부고나 기를 좀 유난히 좀 챙기는 방송을 하죠. 하지만 모든 부고와 모든 기를 챙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미처 언급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케일리 호틀 배우가 농인 배우라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무시를 했다고 정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서운한데. 저도 좋아하는 배우였고요. 고질라 대 콩 시리즈 있잖아요. 고질라 대 콩이라는 그 시리즈에서 저도 처음 보고 이 배우 뭐야 느낌 좋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우가 2007년생이니까 아직 20살도 안 된 겁니다. 오늘 오프닝에 들려드린 가려진 시간에서 이제 곧 20 되면 어른 된다고 두 배우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런데 케일리 호틀 배우는 그 어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거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저는 아시아계라는 거는 당연히 그 외모를 보고 알았는데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인 건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고를 듣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고질라 대 콩, 그리고 고질라 대 콩 뉴 엠파이어였나요? 그냥 엠파이어였나요? 제가 나름 그런 또 장르 영화 또 괴수 영화 이런 것도 잘 챙겨보는 사람이라 저 역시 눈여겨보던 배우였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더 가슴이 아프네요. 고질라 대 콩의 그 지하 역할로 출연한 인간들이 경계하고 적대하는 그 콩과 유일하게 교감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너무 이른 나이에 더 이상의 필모그래피를 남길 수 없게 된 배우 케일리 호틀의 명복을 빌면서 그의 출연작 가운데 고질라 대 콩에서 The Air That I Breathe, 또 홀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질라 대 콩에서 The Air That I Breathe, The Hollies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2017년 영화죠. 토드 에인즈 감독의 영화 원더스트럭에서 스페이스 어디티 데이빗 보이의 노래였습니다. 고질라 대 콩의 케일리 호틀 배우처럼 역시 또 농인 배우가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원더스트럭. 밀리센트 시몬스라고 해서 이 배우는 그 뒤에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캐스팅이 되어요. 그 딸 있죠? 농인 딸이 바로 실제 농인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입니다. 제가 그 배우를 처음 본 게 원더스트럭이라는 제가 사랑하는 영화. 평론가들이 막 그렇게 사랑해 주진 않았는데 또 관객들도 그렇게 막 사랑해 준 영화는 아닌데 저는 좋았어요. 토드 헤인지 감독의 원더스트럭. 미셸 윌리엄스도 나오고요. 줄리안 무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 덕분에 알게 된 오스카 와일드의 또 멋진 말도 영화 대사로 나오죠. 시궁창 속에서도 우리 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라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한마디가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주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원더스트럭. 그리고 모니카 씨가 작가님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스페이스볼스라고 해주셨어요. 알긴 아는데 저 보지는 못했어요. 네, 1987년 영화 멜 브룩스 감독의 영화 그 영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 영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 동료가 이 영화를 몰라? 스타워즈 패러디였어. 꽤 인기 있었고 내년에 두 번째 영화가 다시 만들어진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스타워즈 유니버스는 정말 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뭐 찾아보니 좀 코믹해 보이긴 한데 저는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은 스타워즈에서 그 제국군 나올 때 나오는 음악이에요. 아, 그 음악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빰빰빰.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멜브룩스 감독님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아마 100세신가? 그죠? 1920년대 생이신데, 20몇 년인가요? 26년인가요? 그죠? 와, 이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 뭐 발표하고 하셨더라고요. 와, 이게 스페이스볼스라는 게 스타워즈의 패러디였고, 제가 왜못 봤나 했더니 한국에선 개봉되지 않았고 1991년에 대우 비디오에서 스페이스 워즈라는 제목으로 출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았나 봐요. 빌려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왜냐면 멜브룩스 감독의 다른 영화들 저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멜브룩스의 대표작이 뭐냐? 못 말리는 로빈 훗, 못 말리는 드라큘라. 이게 멜브룩스 감독의 대표작이거든요. 감 잡으셨죠? 정말 재밌는 패러디 영화, 재밌게 잘 만드시는 분. 스타워즈 패러디가 이제 그 스페이스볼스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국내에서 다 같은 제목을 앞에 붙여갖고 다 같은 사람 영화 같아요. 못 말리는 비행사와 못 말리는 남보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ZAZ, ZAZ, 네. 보통 그냥 ZAZ 사단이라고 부르는 데이빗 주커, 제리 주커, 짐 에이브럼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성을 따서, 그러니까 주커 형제의 그 Z를 앞뒤로 붙이고 가운데 짐 에이브럼스의 그 에이브럼스 A를 넣어서 ZAZ 사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같이 각본 쓰고 또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대표로 연출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들이 있는데, 그게 못 말리는 비행사, 못 말리는 남보. 그러니까 찰리 씬 나왔던 그 패러디 영화들은 ZAZ 사단이고요. 찰리 씬안 나오는 못 말리는 시리즈, 못 말리는 로빈은, 못 말리는 드라큘라는 멜브룩스 감독의 작품이고, 미국 코미디언, 코미디 배우, 또 코미디 감독들에게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레전드이십니다. 멜 브룩스 감독. 100세이신데 지금도 신작 계획을 발표하신 거 보면, 멜 브룩스에 비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네, 한참 동생인데요. 와. ZAZ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그 뒤에 만든 게 총알탄 사나이 시리즈잖아요. 아, 정말 재밌었죠. 네. 그런데 그런 영화만 만든 거 아니고요. 제리 주커 감독은 사랑과 영혼의 감독이기도 해요. 재밌죠? 네. 일단 모니카 씨의 신청곡부터 들려드려야죠. 임페리얼 마치, 다스베이더 테마, 존 윌리엄스의 스코어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스타워즈에서 임페리얼 마치, 다스베이더 테마, 존 윌리엄스가 직접 지휘하고 보스턴 팝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버전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게 바로 말씀하신 그 영화 스페이스볼스. 검색해보니까 현재 국내에는 스페이스볼 이렇게 S 빼고 소개가 되고 있네요. 스페이스볼, 1987년 멜 브룩스 감독의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스페이스볼스, 더 스피너스의 노래. 그리고 그 시절 80년대 느낌의 노래 하나 또 이어봤어요. 백투더피처에서 The Power of Love, 휘 루이스 앤드 뉴스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씨께서 2025년 11월에 주신 질문인데 제가 답을 한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하다가 사연 모아놓는 그 파일의 구석으로 이게 밀려났나 봐요. 최근에 발견했어요. 죄송해요. 2025년 11월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해드리게 되었네요. 질문이 뭐였냐? 세윤 작가님께서 최고로 꼽는 음악 영화는 뭔가요? 저는 캐딜락 레코드인데 작가님은 어떤 영화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나만 뽑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뭐 존 카니 감독 영화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바즈로만 감독이 만든 엘비스란 영화도 좋아하고요. 뭐 좋아하는 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덕분에 캐딜락 레코드란 영화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계 씨가 최고의 음악 영화로 생각한다는 캐딜락 레코드. 저 왜 이거 못 봤죠? 이게 바로 영화 제목과도 같은 그 실제 레코드 회사의 이야기고 뭐 척 베리나

아니면 에타 제임스나 네, 이런 뮤지션들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레코드를 대표하는 뮤지션이니까요. 에드리안 브로디가 주연을 맡았고 2008년 영화였네요. 오, 평도 좋고 찜. 네, 전세계 씨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수많은 음악 영화에 한 편 더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캐딜락 레코드 찾아보니까 비욘세가 직접 출연했는데요. 에타 제임스 역할로.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그 사운드 트랙에서 비욘세가 부른 에타 제임스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죠. 서브스턴스에도 나왔던 바로 그 곡 At Last 듣겠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영화 드라이브의 노래죠. 나이트콜.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카빈스키가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50세면 너무 젊네요. 카빈스키가 세상에 남긴 이 멋진 음악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에 빠지고 속도 너무 쉽게 사람은 변한다. 금세 타버린 사랑은 제가 되고 말 거야. 조금 더 천천히.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5: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0: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31일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국 작가 J.K.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해리포터인데요. 설정상 해리포터는 1980년 7월 31일에 태어났죠. 재밌는 건 작가 J.K. 롤링의 생일도 7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일과 해리포터의 생일을 같은 날로 정한 건 자신이 만든 캐릭터에 특별한 애정을 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요. 또 7월이 가진 역동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마법 세계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7월의 마지막 날, 덥고 지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도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이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7월 3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30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해리포터는 저의 성장기, 청소년기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영화가 처음 개봉한 게 아마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가 개봉된 게저 고3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꽉 채운 저의 유년 시절에 해리포터가 함께했던 거죠. 저는 이거를 아주 저의 인생에 있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동년배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3남매잖아요. 저희 셋다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TV에 해리포터가 나왔다 하면은 그냥 틀어놓고 있고요.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영화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케빈보다는 해리포터였거든요. 그런 해리포터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었군요. 이 7월의 마지막 날. 아, 또 7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싱숭생숭하네요. 약간 올해 유독 저만 그런가요? 이 흘러가는 날들을 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가죠? 이제 8월이라니 여름의 한가운데에 왔습니다, 여러분.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착폴리스 함께하죠. 지난주까지 제가 이 대기록을 세웠죠. 4연승을 했거든요. 이번 주 5연승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마법 같은 일이 저에게도 벌어질지 아니면 배아량 리포터가 다시 승리를 가져가서 연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키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7602번님입니다. 일 때문에 강원도 춘천에서 인제로 갑니다. 매번 갈 때마다 피곤하지만 연기 덕분에 힘을 얻네요.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춘천 사시나 봐요. 인제로 가시는군요. 전 인제 하면 그 자작나무 숲 생각이 나는데 겨울에 가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인제 갔다가 바로 또 돌아가시는 건가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4423번님, 새벽에 전북 군산에서 서울 홍대에 갔다가 이제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새 아침을 들으면서 운전하니 졸음이 가시네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서울 홍대요? 손님이 어떤 손님이신지가 궁금해지네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새벽에 서울 홍대로 갑자기 올라가셨는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졸리더라도 꼭 참으시고 정 안 되겠으면 한번 쉬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4105번님. 아줌마 4명이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제주도로 여행 갑니다. 저희는 조리사인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신나게 재밌게 즐기다 오려고요. 영은님도 기운을 불어넣어주세요.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귀엽게 이렇게 발 모양 맞춰놓고 사진까지 찍어서 주셨는데 아니 제가 기운을 안 불어넣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에너지가 넘치시는 게 느껴집니다. 티셔츠까지 맞춰 입으시고 아유 귀엽게 네, 잘 다녀오시네요. 학교 방학 기간이어서 그러신가 봐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345번님. 새벽 운동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싸이 노래 들으면 더 씩씩하게 힘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이의 낙원 들려주세요.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와, 몇 시부터 운동을 시작하셨길래 벌써 끝내고 또 집으로 가시는 거죠? 잘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낙원이길 바라면서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싸이의 낙원이에요.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낙원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739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러닝 후 걷기로 마무리 중입니다. 많이 덥겠지만 다 같이 힘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래는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 진짜 이 더위에 밖에 나가서 러닝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이 여름만 되면 하는 생각이지만 도대체 러닝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다들 나가서 뛰시는지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블랙핑크의 뛰어까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602번님, 442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이신 3266번님이요. 포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영디는 포도 좋아하시나요? 포도처럼 달콤하게 오늘도 파이팅 하트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하우스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모습. 저 어릴 때 포도 정말 많이 먹었죠. 거봉 그리고 뭐 그 보라색 포도 그 품종명이 뭐죠? 아무튼 그 보라색 포도도 많이 먹고 샤인머스켓도 한창 우리나라 유행해서 그것도 계속 먹었는데 올해는 아직 못 먹었네요. 수확철이 이제 시작된 거겠죠? 조만간 저도 찾아 먹겠습니다. 신은영님 안녕하세요. 영디 7월 31일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이삿날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셔서 입주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지난 33년 동안 저와 동생을 키우시면서 이사 다니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더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많이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얼마나 또 그동안 이렇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돈 모아서 이렇게 자기 집을 마련하면 그 뿌듯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 잘하시고요. 저희가 특별히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직 그 공사 같은 거 만약에 하셨으면은 냄새 좀 빠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은영님, 여름엔 입맛이 없다는데 전 왜 다 맛있을까요? 친구들과의 여행이 계획돼 있어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다가 갑자기 좌절 모드가 됐습니다. 그래, 옷이 뭐가 중요해.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하며 제 자신을 위로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석훈의 여행 신청해 봅니다. 여름에 저도 입맛이 없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여름에 이렇게 새콤하고 상큼하고 그런 특히 막 비빔국수 같은 거에 이렇게 초장을 싹 한번 둘러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거 먹다 보면은 오히려 입맛이 더 돌아서 간식도 더 많이 챙겨 먹게 되는 것 같고 또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단 음료도 많이 챙겨 먹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봄이나 뭐 겨울에 입맛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맞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서 재밌게 놀면은 그게 최고인 거죠.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곡 바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석훈의 여행 듣고 올게요. 나에게 말해 너 어디로든 가고 싶다면 네가 원하면 난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거대한 열돔에 갇혀 있습니다. 더위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도 밤낮 없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양산은 이틀 연속 40도 넘겼는데요. 오늘도 40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부산, 김해, 양산, 창원에 폭염 중대 경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주의 낮 기온 오늘 34도, 강릉, 포항 37도, 부산 39도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열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도 서울이 26도, 속초가 29도로 전국 대부분 열대야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쪽 지역의 폭염도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도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오랜만에 이기다 보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 혹시 찾아보셨나요? 동정이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슬픔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하는데요. 저에게 그 안타까운 동정의 표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자, 첫 번째, 이상우님께서 베리 육아하랴 방송하랴 삶이 바쁘시죠. 그래도 저울은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아요. 싸워서 승리하시길 이라고 남겨주셨고, 고윤경님께서는요, 아 그냥 노래고 뭐고 아량님에게 한 표 줄래요. 베리 힘내세요 라고 하셨고, 또 있네요. 김병원님, 베리님 재정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시 달려봅시다. 아량의 승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일단 동정표고 뭐고 다 감사드려요. 우리 빵그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드디어 4연패의 이 고리를 싹둑 끊어내고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박수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글을 제가 미니에서 봤어요. 5연패를 예상한다. 영디의 5연패. 영디의 5연승이죠. 제 5번의 그 패배를 예상한다라는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영디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1: 저도 5연승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싹둑 5연패를 잘라내신 거 맞나요?
0: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금지곡 두 곡을 가져왔다가 맞아요. 방향을 바꿔서 다른 한 곡을 살리고 또 마지막 곡 제가 나갔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운이 이번에도 나한테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량한테 갔네요.
0: 왜 이길 수 있었는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36번님, 휴가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깐족되는 동료에게 들려줄 노래, 조혜련의 바나나랄라.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동료가 화나게 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마이웨이를 갈련다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에베베베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베리 이번에 이겨봐야죠. 한 표 보탭니다 하셨네요. 감사해요.
1: 이분도 동정표네요.
0: 근데 동정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1: 네. 박현진님, 저는 영디에게 한 표 드려요. 복숭아 딸 때 들으면 어울리는 노래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선곡해 주셨는데요. 최유리님이랑 진영님이 부른 영상 저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영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보셔야 된다니까요.
0: 자식 같은 마음으로 선곡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복숭아는 무조건 물들어져. 아니에요?
1: 반응이 좋았어요. 네.
0: 김현식님,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복숭아는 물들어야 제맛이죠. 아, 역시 아시네. 복숭아 딸 때 들으면 좋을 노래 BMK의 물들어를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베리 덕분에 즐거움도 물들어 하셨네요.
1: 좋습니다.
0: 센스까지 가져오셨어요.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236번님, 김현식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네.
0: 배틀 착플리스,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또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 참여 방법 오랜만에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실까요?
1: 5324번님, 방학을 하고 나니 사춘기 딸이랑 하루 종일 사사건건 부딪히네요. 전기요금 걱정은 저만 하는 건지 하루 종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말로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면서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라면에 떡볶이만 계속 먹습니다. 학원 갈 시간이 돼도 뭉구적거려서 단골 지각생이고요. 밤에도 좀 씻어라 100번을 말해도 움직이질 않네요. 숨막히는 여름방학, 속에서 쏟아내지 못한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이럴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세요. 뮤직 테라피가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0: 5324번님, 입안에 차마 하지 못한 말들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이 삼키세요. 구강 영양제랑 같이 꿀꺽.
1: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0: 녹아버릴 거예요, 몸 안에서. 자, 성공 누가 할지 정해야 합니다.
1: 네.
0: 5324번님의 뮤직 테라피스트 먼저 가실래요?
1: 우리 어릴 때 다 이렇게 근데 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학원 가야지. 갈 거야 하고 안 가죠. 아,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다이어트 안 하죠. 아, 너무 더워. 나 에어컨 틀 거야. 전기요금 신경 안 써.

0: 있어 하고요. 에어컨을 트는 거죠. 우리 하루 종일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럴 때 엄마가 제발 학원 가라면서 해줄 수 있는 말.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떠나라고 제발. 나를 찾지 말라고. 엄마 항상 찾잖아요. 우리 방학만 되면. 엄마 밥 해줘. 엄마 떡볶이 해줘. 하면서.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발 나를 찾지 말라고. 제발 떠나가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빅뱅의 거짓말.
1: 깊은 울림은 없는데.
0: 울림
1: 한번
0: 왜요?
1: 끄덕이긴 했는데.
0: 엄청 큰데요?
1: 아, 그래요? 가사 하나 가지고 막 깊은 울림을 주진 않았어요.
0: 에이. 제발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는 엄마의 마음.
1: 오케이. 그럼 이번 주 승리자는 어떤 노래를 가져왔느냐?
0: 지금 아주 기세 등등하신데요.
1: 아니요, 아니요.
0: 기대가 아주
1: 아니에요.
0: 한껏 되네요.
1: 저는 사실 이 엄마 5324번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다밥 걱정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밥을 해 먹여야 되는 거. 이 끼니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기 때문에 계속 찜찜하고 뭐 작은 거에도 화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밥 걱정을 해결해 줄 노래를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 떡볶이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두 번째 김밥에 참기름을 발라버려. 찬밥을 라면국에 말아먹어. 비빔밥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밤, 밤, 밤, 밤, 밤. 아, 발라버려. 저는
0: 돌아보지
1: 이거를
0: 말고
1: 발라버려. 이 할 때 같이 헤드뱅잉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뮤직 테라피스트 5324번님의 머리를 매만져줄 수 있는 머리를 같이 헤드뱅잉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0: 엄마는 밥하기 싫지 않을까요?
1: 근데 이게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라는 곡인데 살짝 금지곡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0: 아, 금지곡 아니라네요. 다행히.
1: 뻔뻔 뻔뻔 너무 신나고
0: 거짓말도 신나요.
1: 다 신나요. 둘 다 그쵸? 비트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0: 그런 것 같아요.
1: 락앤롤 정신으로 이렇게 잊어버릴지 아니면은 빅뱅의 거짓말로 잊어버릴지.
0: 어떻게 뭐 선곡권은 저한테 있진 않으니까요.
1: 객관적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0: 그럴까요?
1: 네, 제가 지금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지. 지금 호수를 보면 거의 빠져들기 직전이거든요.
0: 제발 떠났으면 좋겠는 엄마의 심정을 전 담았고 베리는 밥할 때 스트레스 푸시라고.
1: 밥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면서 레시피가 쫙 나와 있는데 헤드뱅잉까지 할 수 있다.
0: 그럴 수 있죠.
1: 일석이조다.
0: 알겠습니다.
1: 자,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0: 다 이거 봐요. 엄마들의 마음은
1: 아 잠깐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0: 엄마들의 마음은 자식이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피아노나 치고 있겠습니다.
0: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오셨습니다.
1: 저의 선곡이었습니다.
0: 아 진짜 좀 치네요.
1: 괜찮았죠?
0: 아, 진짜
1: 스트레스 풀릴 것 같죠?
0: 풀리긴 풀렸어요. 네. 나도 모르게. 자 바로 다음 사연 배틀 착플리스 만나보시죠. 8191님 저는 빌라 1층에 살고 있는데요. 집 앞에 큰 나무들이 많아서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가끔 들으면 여름의 정취가 느껴지겠지만 하루 종일 맴맴맴맴 하는 소리 듣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멍해집니다. 매미 소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무한 긍정의 노래 착플리스에서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아 8191번님 우리 지금 너무 참 습도도 높고 고온 다습해요. 그렇죠? 이 고온 다습한 날씨 속에 제가 이것만한 선물 없습니다.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냄새 걱정은 싹 잊어버리세요.
1: 잡을 수 있을 것
0: 같네요. 냄이 걱정만 하세요. 누가 선곡할까요?
1: 아까 제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가보실래요?
0: 먼저 갈게요. 매미 종류 진짜 많은 거 아세요?
1: 그래요?
0: 매미 종류가 7가지인가 그래요. 뭐 참매미부터 시작해서 우는 소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맴맴맴이라고 칭합니다. 그 우는 소리를 다. 듣다 보면은 그냥 이게 반복되는 박자와 운율이 있어요. 리듬 있거든요. 계속 맴맴맴맴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I'm so mad. 난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crazy 맴맴. 할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바다 언니가 어떤 언니예요? 초긍정적인 언니잖아요. 이 언니의 I'm so mad 듣다 보면은 내가 매든지 맴인지 뭐 헷갈려요 나중에는.
1: 약간 비슷하게 가려고 하셨는데 네. 100% 비슷한 건 아니지만 저는 웃음으로 또 승부하시는
0: 바다의 맴 가지고 왔습니다.
1: 매드죠,
0: 매드.
1: 웃겼어요, 바다의 매드. 저도 그래서 매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0: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종류 많은 걸 모르고 오셨어요?
1: 종류 많은 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순간 다른 생각을 제가 하다가 그러니까 네. 제가 공부한 거 정리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0: 어떤 매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나요?
1: 뱀이가요? 아, 뱀이. 죄송해요. 매미가요.
0: 저요?
1: 아, 말이 자꾸 헛나오네. 매미가요? 네. 성충이 되면 길어봤자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알고 계세요?
0: 아, 그건 보통, 너무 유명한 소리잖아요.
1: 그래요? 네. 그래봤자 일주일에서 한 달 짧은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맴맴 그렇게 기운차게 울어대는지도 아세요?
0: 그 안에 빨리 만나야 되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대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의 맴맴맴맴 소리는 구애라는 거죠.
0: 네.
1: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선우정아의 구애. 매미의 구애 활동이다 이건
0: 이거
1: 좀 긍정적인
0: 봐주시라. 거 맞습니까?
1: 긍정적인 거죠. 매미의 그 맴맴 소리 나 이렇게 힘차게 울고 있으니까 나의 구애를 들어달라. 사랑한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날 봐달라. 왜 못 본 척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매미의 일생 주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선곡을 해왔단 말이죠.
0: 아 근데 이 매미를 너무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 지금 8191번님은 시끄럽고 싫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냐.
1: 이해를 좀 해줘달라 하는 거죠. 이 여름 이 짧은 한 철만 사는 이 아이들. 심지어 유충 때는 7년까지

0: 산대요. 유충 땐 7년 동안 애들이 땅속에 묻어 있다가 그냥 한 달, 일주일 반짝하고 산 다음에 가버리는 거죠.
1: 근데
0: 얼마나
1: 이런 이야기가
0: 안타깝습니까?
1: 생각이 납니다. 누구에게나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매미의 지금 이 사연까지 읽어주기에는 8191번님이 빌라 1층에서 고통받고 계시다.
0: 그럼 매드로 가시죠.
1: 매드 갈게요.
0: 네.
1: 여러분, 바다의 노래고요. 언터처블 피처링입니다. 매드 듣고 오시죠.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언터처블이 피처링한 바다의 매드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8: 서수빈님, 사정상 생애 첫 직장을 7개월 만에 관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맞지 않던 직무를 던지고 나와서 다시 저의 길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시면 그 노래 듣고 힘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7: 서수빈님, 새로운 출발 앞두고 고민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독이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8: 좋다. 진짜 제일 필요한 거네요.
7: 아니면 서수빈님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드리는 것도
8: 그래도 괜찮고요.
7: 괜찮겠어요. 네. 먼저 가세요.
8: 그러니까 직장을 어쨌든 첫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랑 안 맞다 싶어서 관두신 거잖아요. 이것도 경험이고 나랑 뭐가 안 맞고 맞는지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된다. I'm on the next level. 다음 스텝으로 가시라고. 네. 절대적 룰을 지켜. 그 룰을 지켜가면서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에 대한 룰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다음 스텝으로 가시면은 거기에서는 또 체크 잇 아웃 하는 거죠.
7: 제껴라 아니에요? 이번 일 제껴라.
8: 체크 잇 아웃으로 하고 싶네요. 일 확인하시라고.
7: 체크 잇 아웃이에요.
8: 확인하시라고.
7: 좋아요. 서수빈님, 저는 우리 서수빈님이 지금 어떤 일을 좋아하고 내 적성이 뭔지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8: 어디죠?
7: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8: 아, 진짜요?
7: 잠실에 가면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혹시 조카 있으시면 조카를 데려가서 나도 조금 체험을 해보면서 내 적성이 뭔지 Try Everything. 전 샤키라의 Try Everything.
8: 저도 이 노래 생각했었는데.
7: 아, 그래요?
8: 네.
7: 여기 가셔가지고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8: 아, 어른 체험도 있어요, 거기?
7: 어른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호자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체험하러 왔다고 하면은 어리둥절해 하실 거예요.
8: 잠실에 있는 그곳으로 가셔라.
7: 네, 그곳에 가셔서 직업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셔라.
8: Try everything.
7: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들으면서 집에 오셔라. 그럼 하나 딱 꽂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할 때 내가 좀 즐거웠지. 그걸로 가십시오. 그것이 서수빈님의 길입니다. 이 녹염 홍삼 선물 세트가 다 떨어지기 전에 정하셔야 돼요.
8: 진짜 터무니가 없네요, 이번 주도.
7: 터무니 없는 걸 누가 웃지 않고 뻔뻔하게 이어가서 말하느냐.
8: 전 다음 스텝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노래 선곡했는데. 네. 저도 어쨌든 고민을 하던 곡 중에 하나였어요. 저 후보
7: 그래요?
8: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뭔가 또 이 서수빈님 마음에는 아니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셔라 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곡으로 어쨌든 갖고 왔던 거거든요.
7: 근데 이게 진짜 take it out인가요? 제껴라인가요?
8: 사실 제껴라예요.
7: 아, 제껴라요?
8: 이번 첫 번째 직장 제껴라. 제꼈잖아요.
7: 아, 이거 아주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서수빈님 잘 제끼셨어요.
8: 네, 잘하셨고요.
7: 어떻게?
8: 어쨌든 네. 둘 다 생각한 곡이긴 했으니까. 네. 샤키라의 Try Everything.
7: 그래요?
8: 주토피아 OST였죠?
7: 맞습니다.
8: 네.

0: 샤키라의
1: OST,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양보 아니죠? 그냥.
0: 양보죠.
1: 저 주신 거 아니죠?
0: 아니, 저 드린 거죠.
1: 페어플레이 원합니다.
0: 그래도 좋은 노래니까 같이
1: 네.
0: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곡 끝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이고요. 저희는 배틀 걸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Good morning, 태입니다. 꽃은 봄에만 예쁠 것 같죠? 바로 이맘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이 있어요. 바로 배롱나무 꽃인데요. 100일 가까이 꽃을 피운다고 해서 목 백일홍이라고 불리죠. 장마도 있고 폭염도 있는데 끄떡없이 100일 가까이 꽃을 피워내는 모습 진짜 대견합니다. 이 목 백일홍의 꽃말 중에는 인연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달 우리 곁을 스쳐간 인연들 누가 있었나 한 명씩 떠올려 보시고요. 다가올 8월에는 어떤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도 한껏 해보면서 7월의 끝을 아주 화사하게 마무리해 보자고요.

선미 포레버 줄라이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7월 31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아침 컨디션 어떠세요? 오프닝에서 이제 배롱나무꽃 목백이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꽃 뭔지 아시죠? 검색하시면은 엄청 붉게 빨갛게 펴있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꽃말 중에 인연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 소중한 인연들이 많아야 되는데 또 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인연들도 늘 있어요. 네. 인연은 다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0: 다 해보는 게 더 풍성해지는 나를 가꾸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후회만 하지 말고 괜찮다, 오히려 좋았다 라는 마음대로 조금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월 마무리가 벌써 됐네. 뜨겁게 연습하고 뜨겁게 올렸던 뮤지컬 헬스키친이라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7월이 또 그렇게 기억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인연들 많이 만났거든요. 이번 뮤지컬에서 진짜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박광선 씨도 처음 만났고 손승현 씨도 작품에선 처음 만났고 프로미스나인 이제 박지원 양도 이제 처음 만났고 양이 아니구나. 숙녀분인데 제가 양이라고. 예, 그 김수아 배우도 이제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나서 이제 같이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반가운 인연들이 또 7월에 많았습니다. 8월에는 또 어떤 인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랑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배신 없기. 오늘 일정 2시간 달려봅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정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금요일 4부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하는 브랜드랜드 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찌라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와 함께 성공을 넘어 신화가 된 브랜드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도전자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나이트 만나시죠.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13: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굿모닝. 오늘 더운 것도 힘든데 예보를 보면 다음 주도 걱정입니다. 다음 주는 서울의 기온도 체온을 웃도는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방으로 폭염 중대 경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4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 계열에서 동풍 계열로 바뀌겠고요. 산맥을 넘어서 이번에는 서쪽 지역에 폭염이 극심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 다음 주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경남 지방은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개그맨 모닝 나이트 개장합니다. 몸 꺾고 있어요? 각기 하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첫 곡으로 터보 검은 고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7월의 마지막 금요일 힘내야죠. 파이팅 하십시오. 덥고 습한 날씨 신나는 노래로 이겨내 봅시다.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주말엔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함께 하게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노래 내로 몸 꺾으면서 계속 듣겠습니다.

디바의 애프터스쿨 아닙니다. 애프터스쿨의 디바. 어느 쪽이든 신나는 팀이라서 상관없죠. 꾸기 흐르고 있습니다. 2213번님이 우와 너무 신나요. 애들 방학이라 괴로웠는데 잠시 잊어볼래요. 꺄 하셨는데 스피커 앞으로 오세요. 오세요. 예. 3048번님이 굿모닝. 오늘 저희 팀장님 휴가가서 무드절이에요. 야호. 게다가 내일부터 쉰다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네. 우두머리가 없는 날은 이제 무드절. 예.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팀원이 보여줘야지 더 우두머리가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우거든요. 너무 놀고 사고치지 말고요. 파이팅 있게 신나게 업무 잘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뭐하고 보내실

자, 블락비, 헐, 그러고 있습니다. 유지인님이 오늘 약 2년 만에 남편이랑 영화 보려고요. 육아하느라 한동안 못 갔는데 간만에 데이트합니다. 오, 너무 좋겠네요. 달콤한 데이트 되실 거예요. 2189번님이 모닝나이트 너무 짧아요. 감질나게 하지 말고 날 잡아서 1시간씩 갑시다. 예, 이런 여친이 많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그래요, 갑시다. 어제 그거 보험 대신 불금의 모닝나이트 일부 쭉 달려보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셔야 돼요. 노래 블락비의 헐 계속 듣겠습니다.

싸이의 환희 흐르고 있습니다. 7028번님, 금요일에 이런 코너가 있는 줄 몰랐네요. 낮 12시에나 신형 나이트 있는 줄. 크크크크.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야호 신나 하셨는데, 아오, 친구들 만나서 생일날 노시면은 아직 청춘이신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진짜 청춘이실 수도 있는데 청춘이신데요 해서 좀 그런가. 어쨌든 좋네요. 생일날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진짜 인생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 나이트 저희도 연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금요일에 아침에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박유미님이, 요새 부쩍 커진 딸내미랑 쇼핑도 하고 데이트하려고요. 엄마랑 같이 다녀줄 때 열심히 가야죠. 후후후. 채아야, 엄마랑 놀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트. 하셨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엄마랑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180이 넘었거든요. 와, 시장 같은 데 가도 제가 따라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좋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둘만의 비밀을 이제 조금씩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롯데리아 가서 먹는 게 아버지한테 비밀이었거든요. 그런 즐거움, 예, 쇼핑할 때 둘만의 또 비밀 즐거움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싸이의 환희 듣고 올게요.

0: 바로 이어서 아하, 테이크 온 미 그리고 있습니다. 이현동님이 결혼 13년차 초등아이 둘 아빠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태권도 합숙하러 1박 2일 떠나요. 드디어 육아 해방! 아내랑 불종 먹으면서 불금 보낼 거예요.
1: 와, 최고다. 뭐 보실 건데요, 그래서? 아니면 안 보시고 둘이서 대화하면서 드시나? 무엇을 하든 최고의 행복감, 최고의 자유로움 누리시길 바랍니다.
0: 임다름님이 주말에 키즈 풀빌라 처음 가요. 테디 가평 맛집 추천해 주세요.
1: 아, 가평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해장국집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양평 가평에 또 있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냉면을 좋아해서 가는 거 아니고 거기에 파는 수육, 제육. 제육에 그냥 아주 그냥 3cm짜리 두툼하게 그냥 턱 달랑달랑 하는 그런 제육이 있는데, 아, 그거 먹으러 가셔야 돼요. 아, 그리고 닭갈비도 뭐 가벼이 나쁘지 않은데, 무엇이든, 예, 무엇이든 어디든 들어가세요. 계획하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 맛집일 수 있습니다. 예, 웬만해서는 맛없으면 거기 못 버티니까 다 누리십시오. 아하의 Take on Me 계속 듣겠습니다.

불금엔 모닝 나이트 원더걸스 I feel you 흐르고 있습니다. 아, 4235번님이 테디 전 야구를 타지만데요 20층까지 배달 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에요. 어떻게 저 좀 살려주세요. 유유 힘나는 노래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떡해. 아, 이렇게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는 아파트 내에 좀 예, 협의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 어떻게 우편함 같은 데 좀 넣거나 1층에 좀 경비실 같은 데 맡겨서 내려보면서 좀 받아가면 안 되나.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무릎 조심하십시오. 신나는 노래, 이 노래가 4235번님을 위한 노래이고 모닝라이트의 마지막 곡입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희 리포터.
6: 네, 테디.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완전한 극성수기잖아요.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벌써 밀리기 시작합니다. 양양 쪽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고속도로들은 아직은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부고, 또 용인 일대로 7km 정도 지체고요. 원주에서 새마을까지 밀리는데 여기는 2,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은 수월하고요.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 47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 반대 강 서쪽으로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반포까지, 강변북로는 용산구 일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 유니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7월에 스쳐 지나간 인연들에 대한 대화를 좀 했거든요.
1: 네.
0: 7월의 인연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1: 저는 한 2주 전쯤에 어린이 도서관에서 역사책 코너에서 만났던 5세 어머님, 아이를 키우고 계셨던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0: 엄청 디테일하네. 왜 기억나요?
1: 아, 저희 아들이 요즘에 광개토대왕에 빠져 있어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노래에 빠져가지고
0: 예.
1: 그걸 흥얼거리면서 책을 같이 고르고 있는데 똑같이 옆에서 5세 아들이 그 친구도 같이 아름다운 이 땅에 하면서 광개토대왕을 똑같이 고르고 있어서 예. 거기도 아, 네, 저도 이런 눈빛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예. 아, 그 100명의 위인들 노래 가사 정확하게 부르는 어린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이 땅에까지는 잘하다가
1: 맞아요.
0: 뒤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 당근 할아버지도 당근 할아버지라고.
0: 당근 할아버지. 아,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어쨌든 깨알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약 377만 명이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0: 와, 진짜 많다. 공항 엄청 북적이겠네요.
1: 네, 하루 평균 22만 2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8월 2일로 전망이 됩니다. 이 7, 8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공항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 어허, 대책 어떤 게 마련됐어요?
1: 네, 우선 외국인 관광객의 동선 홍선을 줄이기 위해서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의 검역대를 이전해 추가 대기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입국객과 환승객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도 새롭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 주차 공간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심야 항공편 이용객을 위한 공항버스 노선도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다만 공항 측은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빠르게 만차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인천공항 가시는 분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방학과 휴가가 집중되는 요즘 물놀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의외로 수영복 색깔이 물놀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수영복 색깔이요? 네.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1: 네, 미국의 한 수상구조업체가 수영장과 호수에서 각각 어떤 색의 수영복이 가장 잘 보이는지를 실험을 했는데요. 밝은 바닥의 수영장에서는 형광분홍색과 형광주황색이 가장 눈에 잘 띄었고요. 반대로 연한 파란색이나 흰색은 물속에서

0: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호수에서는 형광 주황색과 형광 노란색의 가시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1: 아, 물론 이 장소에 따라서도 잘 보이는 색이 조금 다르네요.
0: 네, 맞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물속에서는 햇빛 반사와 물결의 영향으로 색이 생각보다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의 수영복을 입어야 위급 상황에서 구조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에 들어가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해주시고요. 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이 수심이 깊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119에 먼저 신고해주시고요. 이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처럼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서 구조를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예, 공통적으로 이제 물에서는 형광 주황색 수영복이 눈에 잘 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8월 한 달 동안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한강 밤핑을 운영합니다.
1: 한강 밤핑, 밤에 캠핑을 즐기는 걸 것 같은데.
0: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각각 100동씩 모두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이 마련이 되는데요. 어허. 운영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고요. 그늘막이나 텐트는 현장에서 빌릴 수도 있고 직접 가져와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강 밤핑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요. 이 시범 운영기간에는 장소 이용료가 무료인데요. 다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취사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허. 실제로 지난주에 8월 첫째 주 선착순 예약이 시작됐는데 이 주말 예약이 단 4시간 만에 모두 마감이 됐다고 해요.
1: 인기가 벌써부터 대단하네요.
0: 네, 그리고 서울시는 한강 밤핑과 함께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야간 DJ 공연이 열리고요.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무소음 DJ 파티, 한강 다리 및 영화관 등 밤까지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재활용품을 반납하면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줍깅 캠페인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해요.
1: 예, 한강에 밤에 또 캠핑하면 낭만적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밤핑. 멀리 떠나기 어렵다면 올여름은 한강에서 또 색다른 하룻밤 보내는 것도 좋겠네요. 여름 휴가 떠난 지가 언제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영 리포터는 휴가 계획 있나요?
0: 근데 사실 성수기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겠고 그래. 네, 한 9월쯤에 이제 아빠와 아이 보고 나가라고 이제 휴가를 떠나라 하고
1: 보내드리고
0: 집에서 혼자 좀 있고 싶네요.
1: 그게 캠핑이죠.
0: 네.
1: 가장 좋은 휴가입니다. 예. 응원합니다.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불꽃놀이의 밤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바라라랄라 반반. 7월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줄 참가자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부부이자 야간 택배기사 고대관 김민주입니다. 반반한 퀴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 맞자 바라바라 바라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살고 있는 김민주입니다.
0: 민주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택배 일을?
1: 네, 2인 1조로 야간에 택배 일 하고 있어요.
0: 오, 2인 1조는 어떻게 뭐 구성이 되는 거예요?
1: 아, 이제 원래는 한 분이서 이제 맡은 지역 택배 하는데, 네. 저희는 조금 물량도 많고 해가지고, 2인 1조로 이제 택배 하고 있습니다.
0: 시간대를 야간으로 정한 이유도 있으세요?
1: 아, 야간으로 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낮에는 차가 많은데 밤에는 차가 별로 없어서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1: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녁은 많이 안 타시니까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0: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1: 네.
0: 아, 너무 현명합니다. 너무 현명해. 남편이랑 같이 또 힘든 일 하다 보면 어때요? 좀 의지가 되나요? 아니면 좀 다툴 일이 생기나요?
1: 이제 같이 힘든 일 하니까 뭐
0: 동지애가 생기나?
1: 네, 맞아요. 동지애는 생기고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의견이 안 맞거나
0: 의견이 안 맞는 거 뭐 때문에 안 맞아요? 의견이 대부분.
1: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 조금 좋은데 저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0: 야.
1: 이렇게
0: 완전히 업무
1: 싸울 때도 가끔 있어요.
0: 업무적으로 이제 마찰이 좀 있으시네. 아.
1: 네.
0: 아, 그래도 두 분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예쁜 사랑인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반반한 퀴즈. 요거 성공을 해야면 진짜 기쁨의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원래는 이제 퇴근하고 맨날 같이 듣는데
0: 예.
1: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려.
0: 긴장이 많이 되지. 긴장이 가장 큰 네. 예, 리스크인데 네. 이겨내야죠 뭐. 화이팅으로 한번 이겨내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0: 이제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이 77초예요. 그동안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얼른 패스하시면 다시 그 문제 나중에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30 곱하기 8은?
1: 240.
0: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1: 형부?
0: 사자성어입니다. 하는 말에 앞뒤가 맞지 않음. 어불?
1: 성설.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을 맞춰주세요. 여름 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아 소년을 영어로 하면?
1: 보이.
0: 너 주둥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이 대사가 나온 강소라, 심은경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써니.
0: 7 대륙 중에 포르투갈이 있는 대륙은?
1: 포르투갈? 패스.
0: 속담 머리에 이것도 안 마르다에서 이것은? 세계 유산을 지정하는 유엔 산하기구는?
1: 유네스코?
0: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영화 속 장치는? 어렵다. 세 글자.
1: 패스.
0: 여름 아 부탁해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해줘. 세 글자, 세 글자.
1: 아, 세 글자요? 옛날 가수인데.
0: 무슨 곡?
1: 패스.
0: 포르투갈의 대륙.
1: 포르투갈 대륙.
0: 어렵다, 어려워.
1: 자, 너무 어렵네요.
0: 그래도 문제 너무 진짜 똘똘하게 잘 푸셨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잘 푸셨어요. 어려웠는데. 기능성 베개 치킨은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오답을 알려드리면 인디고였어. 인디고. 여름 부탁해 이 노래. 노래는 아시는데 그죠?
1: 네.
0: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는 대륙은 유럽이었고요.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영화 속 장치는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웠다.
1: 네.
0: 하지만 다른 문제도 너무 잘 맞춰주셨습니다. 민주님.
1: 네.
0: 너무 훌륭했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저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마디.
0: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자. 사랑해.
0: 민주님.
1: 네.
0: 건강 유의하시고요.
1: 네.
0: 네. 또 퇴근할 때마다 제가 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감사했어요.

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포르투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포르투갈의 대표 디저트인 이것은요, 과거 수녀원에서 수녀복에 깃을 세우려고 달걀 흰자를 쓰고 남은 노른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겹겹이 바삭한 페이스트리와 달콤하고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의 조화로 사랑받는 디저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에그 타르트, 2번 에그 머니나. 끝이에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흉터크림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요조의 애구구구.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덤덤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유래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디저트, 정답은 바로 1번 에그 타르트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5분 선정해서 흉터크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호지어의 Too Sweet 들으시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내일부터 또 새 달이 시작되는데요. 라이언쉐어라는 스타트업 전문가는 언젠가부터 연말에 새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달이 바뀔 때 새 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새 달 계획의 요령은 반드시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건데요. 하루 30분 독서하기, 저녁밥 먹지 않기처럼 단순한 거 하나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린 8월 계획으로 뭐가 좋을까요? 매일 저녁 8시에 헬스장 가서 30분 뛰기? 한 달 동안 잠자기 전에 동영상 절대 안 보기. 뭐든 딱 한 달만 짧고 굵게 해보자고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21개월 아기 키우는 워킹맘 유지인입니다. 7시 50분에 아기 일찍 등원시키고 우당탕탕 진짜 지하주차장 내려가가지고 딱 8시에 굿모닝 FM 들으면서 출근하려고 출발합니다. 제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편도로 전남 나주에서 전남 영암 거쳐가지고 전남 강진까지 가는데 주파수는 안 바뀌어요. 작년에 한번 테디가 저희 강진 축제에 한번 공연 오신 적 있어요. 라이브를 너무 잘하시고 근데 또 그때 마침 굿모닝 FM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굿모닝 FM 듣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쭉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헬스키친도 보러 가요. 테디가 또 이게 엄마랑 딸이랑 보면 좋다고 계속 라디오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랑 같이 가요. 사랑하는 우리 사원이랑 우리 남편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자. 화이팅!

0: 전남 나주에서 강진. 오, 진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워킹맘 유진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8시부터 딱 들으시니까 본인 목소리가 또 나오는 걸 들으셨을까요? 기분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헬스키친 또 보러 오신다고 해서 멀리서 또 오시는데, 예, 후회하지 않도록, 예,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오시면 무조건 좋아요. 손수건 챙겼어요. 아, 혹시 몰라가지고. 예.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싶다 요청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전화로 꿈 메시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웬만하면은 고운 목소리 좀 곱게 녹음을 할 텐데 이 정도 거리면요 다음날 출근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들 마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저희 아침 같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노래하러 각 지방에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서 반드시 굿모닝 FM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또 효과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인님처럼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도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7말 8초 휴가철인데 쉬지 않습니다. 늘 MBC와 함께합니다. 이유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휴가 진짜 이때 많이 가죠.
1: 7말 8초라고 예. 많이 부르죠.
0: 여름 휴가.
1: 네. 없죠. 네.
0: 없지, 없지.
1: 없고. 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그냥 짧게 이제 국내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0: 오,
1: 최근에 경주 갔다 왔어요. 경주.
0: 아, 좋다.
1: 경주는 약간 수학 여행의 딱 그런 네. 그런 장소였는데 네. 이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낭만이다. 어릴 때는 그 문화재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0: 그렇죠.
1: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그냥 파릇파릇하고 막
0: 완전 초록이에요.
1: 에이, 너무 예쁘더라.
0: 막
1: 진짜 좋더라.
0: 와,
1: 와, 맞아요.
0: 네,
1: 아, 예쁘더라고요.
0: 이렇게 또 주말마다 국내 여행 떠나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힐링이 되실 거예요.
1: 힐링이에요, 힐링 여러분.
0: 금요일 오늘 잘 보내시고 네. 또 주말에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1: 네.
0: 금요일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1: 네. 평소에 깔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단어의 유래, 어원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아, 직접 써주셨습니다.
1: 네.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이게 누구신가? 대배우 이휘준 아니시죠?
1: 왜 그래? 대배우 태희님께서. 참.

0: 이번 작품 반응이 좋던데?
1: 아이 뭐 박스 오피스 1인데 뭐 항상 있는 일이잖아.
0: 아 박스? 뭐 아무튼 야 진짜 역시 대배우다. 야,
1: 까메오라고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지 내가.
0: 근데 그 카메오 아닌가 카메오? 대배우가 맞춤법엔 약하구만.
1: 대배우 휴진이 너는 또 바빠 보이던데.
0: 아니야. 그 작품 하나가 크랭크인 해가지고 겨울에나 크랭크업 할 것 같아.
1: 크랭 뭐 크루아상 같은 건가?
0: 아 대배우라.
1: 아 그래.
0: 아 유머 감각이 있어.
1: 아 유머 아닌데. 얘네들 괜찮아요. 얘네들 누가 써주는 거예요?
0: 진짜 거들거리네요. 그렇죠.
1: 어떻게?
0: 네, 난리 났습니다. 예.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박스 오피스, 카메오, 크랭크인, 크랭크업 등 영화 관련 용어입니다.
1: 오, 오늘 많이 가져오셨네요.
0: 네, 이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죠, 그렇죠?
1: 예. 예.
0: 네, 저도 문득 영화관 많이 가는데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이걸 쓰면서 들어요. 모든 단어에.
1: 근데 진짜 크랭크인, 크랭크업 이런 거는 이제 업계에
0: 딱 그런 용어죠.
1: 정확하게
0: 그렇죠?
1: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우린 네. 잘 몰라요.
0: 맞아요.
1: 그럼 오늘 좀 배워보죠.
0: 어디서 왔는지 보겠습니다.
1: 예?
0: 자, 먼저 박스 오피스 원래 극장의 매표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영화 산업 초창기엔 그 박스처럼 생긴 매표소에서 표를 팔아가지고.
1: 아, 그렇지. 지금도 뭐 연극 같은 거 표 살 때 약간 박스
0: 대학로 가면
1: 예,
0: 있잖아요.
1: 예.
0: 훗날 이게 의미가 확장돼가지고 관객수나 흥행수입 등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화하면 흥행수입, 흥행순위, 뭐 입장객수 이런 식으로 바꿨어야 된다고.
1: 그렇지. 팔린 표수를 이제 박스오피스라고
0: 네네네.
1: 하게 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오는 원래 보석을 깎아서 인물이나 장식을 조각하는 기법을 뜻해.
1: 아 이렇게 귀한 기법이었어요?
0: 네. 이렇게 보석 위에 인물을 새겨 넣으면 사실 보석보다는 인물이 더 눈길을 끌기도 하거든요.
1: 그렇지.
0: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유명한 인사나 배우가 그게 잠깐 아주 작게 비중으로 등장하지만 존재감이 강한 배역을 카메오라 하게 된
1: 아하.
0: 겁니다. 또 아까 카메오라 그랬잖아요.
1: 카메오라고 발음 많이 하는데
0: 표기가 카메오가 맞아요.
1: 카메오예요.
0: 카메오, 깜짝 출연, 깜짝 출연자 등으로 순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건 깜짝 아니죠?
0: 깜짝.
1: 예, 깜짝이에요.
0: 깜짝 아니고요.
1: 예.
0: 네. 또 아까 크랭크인 크랭크업 했잖아요.
1: 이거 궁금해.
0: 촬영 시작 크랭크인, 촬영 종료 크랭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 예.
0: 이 크랭크라는 게 수동식 촬영기의 핸들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핸들을 돌려서 엔진을 가동한다는 의미로 크랭크인이라는 말을 만든 거라고 해요.
1: 예.
0: 크랭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찍고 나서 손잡이를 빼서 올린다는 의미에서 크랭크업이 나왔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일본식 영어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거기서 만든 영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촬영 시작, 촬영 종료라고 순화하면 좋겠죠.
1: 예, 이게 일본식 영어였구나.
0: 네.
1: 휴진 아나운서 덕분에 많은 또 영화 용어들을 알게 됐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네요. 휴진 씨는 영화 출연 제의 오면 하실 거죠?
0: 안 와요. 아 무조건 하죠.
1: 아 정말?
0: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잘 어울릴 네. 것 같아요.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0: 카메오라도.
1: 카메오로
0: 연락 주세요.
1: 언젠가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날을 예, 기대해 보면서 휴진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영화 봤을 때 이 장면에서 진짜 감동 확 왔었는데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또 오랜만에 와주셨죠.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닌과 함께 브랜드랜드 개장합니다. 이재모 피자 들어보셨어요? 부산을 대표하는 피자 브랜드입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올여름 폭염은 아직까지 크랭크업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오히려 폭염의 중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부산, 양산, 김해, 창원에 폭염 중대경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은 39도, 양산 40도 예보돼 있고요. 서울, 광주는 34도, 강릉,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 다음 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34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강릉 31도로 전국 대부분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예. 이제 주말이 오니까 또 물어봐야죠.
1: 네네.
0: 예, 주말에 쉬십니까?
1: 주말에 쉽니다. 쉬어야 돼요.
0: 아, 늘 쉬어야 되지.
1: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0: 예, 너무 힘들었지.
1: 지금 고기를 구워 먹을까 좀 생각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0: 왜? 뭐 변수가 뭐가 있어요?
1: 변수가 날씨가 밖에서 먹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씨 변수가 좀 있습니다.
0: 오, 야, 밖에서 구워 먹을 데가 있군요.
1: 밖에서 캠핑은 아니고 어디 좋은 데 가서
0: 야장 같은데
1: 네 뭐 그런 데서 구워 먹을까 생각 중인데
0: 너무 좋다.
1: 날씨가 좀 좋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0: 예, 뭐 어쨌든 고기 구워 먹는 건 너무 좋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행복한 주말 앞두고 있는 금요일 달려보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외국인 관광객과 항공사, 두 번째 키워드는 세법 개정,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SNS 규제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 관광객과 항공사입니다.
0: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는데요. 어허. 특히 이제 지난 6월에만 한 달 동안 약 199만 명이 찾아서 2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 대만 순으로 많았고요. 미주와 유럽, 동남아 관광객도 고르게 늘었습니다.
0: 예, K관광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군요.
1: 이게 특히 이제 지방공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는 게 특징인데요. 지난 6월 김해와 대구, 제주, 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39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2.5% 증가했는데요.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도 지난해 2분기 31.4%에서 올해 34.2%로 올랐습니다.
0: 예, 며칠 전 이제 깨알 뉴스에서도 저희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지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있네요.
1: 맞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은 2조 544억 원으로 두 달 연속 2조 원을 넘었는데요. 상반기 누적 소비액도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무려 5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관광 수지라는 게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7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끝냈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0: 아, 좋네요. 외국인 관광객과 항공 여객이 이제 늘었는데 항공사들의 실적은 어땠어요?
1: 이게 이제 조금 항공사별로 좀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게 장거리 노선과 화물 사업을 갖춘 대한항공은 2분기에 이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6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단거리 노선의 경쟁이 치열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유가와 환율 상승분을 항공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에어부산이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무려 355억 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사들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겹친 3분기를 실적 반등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항공사끼리 노선을 연계하는 협력도 시작이 된다고요?
1: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장거리를 운행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표방을 하는데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가 있고요. 또 이제 국내 LCC 중에 가장 큰

0: 회사인 제주항공이 이른바 이제 인터라인 협력을 시작을 하는데요. 어허. 인터라인은 서로 다른 항공사의 노선을 하나의 항공권으로 연결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 아시아 40여 개 노선을 한 번의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항공사는 이제 판매망을 넓힐 수가 있고요. 이용 계획은 편리하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선이 포함된 여정에는 수화물을 다시 찾아서 붙여야 됩니다.
1: 그렇군요.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와 항공업계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세법 개정입니다.
1: 정부가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세제, 기업성장을 돕는 성장세제 이렇게 두 축으로 세금 지원 제도를 손질을 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이제 조세 지출을 전면적으로 손을 볼 예정이고요. 효과가 낮은 감면은 폐지하는 대신에 일부는 이제 직접 보조금으로 즉 현금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1: 예,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0: 신혼부부에게 주는 결혼세액 공제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데요. 이게 내일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출산과 입양, 난임시술비와 영유아 의료비 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할 경우에 물가 상승이 되고 또 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또 바뀌는 정책이 있을까요?
0: 청약통장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종료 시점을 아예 없애고요.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합니다. 또 이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지방에 창업하는 청년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주고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1: 처음에 이번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을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이 개편이 돼요?
0: 이게 성장 세제의 핵심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인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전략 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이제 가계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청년연 국민성장 ISA도 새로 만들 계획이고요. 편법적인 또 부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업 상속 공제 제도도 손질을 합니다.
1: 가업 상속 공제가 이제 바뀌는군요. 요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게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을 물려받을 때 최대 600억 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부동산이나 재산을 세금 없이 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주차장업과 실제로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와 금액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최소 경영기간과 상속 이후 사후관리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합니다.
1: 세금 감면이 실제로 이제 필요한 국민 그리고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교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청소년 SNS 규제입니다.
1: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핵심은 이제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가 동의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단순히 가입 연령에만 이제 제한을 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이제 만 19세 미만에게는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이 기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데요. 이용 기록을 분석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는 기능을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자동 재생과 야간 알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법안이 바뀌게 되면 큰 변화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이게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유해 정보 차단과 보호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을 받게 됩니다.
1: 예, 청소년들의 이제 자유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건데 반발 있나요?
0: 반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나라들도 꽤 있는데요. 호주는 이미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제한을 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도 플랫폼의 어떤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 개입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산업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이제 오늘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0: 다시 한국을 찾게 만드는 게 이제는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천만보다 중요한 건 다시 오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의 신청곡 들어볼까 해요. 어떤 곡 신청해 주시겠어요?
0: 저는 이제 Empire State of Mind라는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1: 어허, 이 노래를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뮤지컬을 보고 나서 지금 뉴욕에 빠져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헬스 키친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1: 예, 이게 이제 브로드웨이 버전만 음원이 있어가지고 헬스 키친 배우들이 부르는 버전으로 이제 띄워드릴까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아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하는 거니까요.
1: 아, 그래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냥 괜히 감사하네요, 제가. 네네. 말리아 조임은 쇼사나빈, 브랜든 빅터 딕슨. 브랜든이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의 오리지널 배우입니다. Empire State of Mind 추천곡으로,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뉴욕 말고 서울에서 봐요.
1: 기업부서 크리에이터 이찌라님 오랜만에 오십니다. 브랜드랜드 곧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부터 주말까지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 일찍부터 강원도로 가는 길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 또 조양에서 춘천까지 총 8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서창에서 월곶, 반월터널에서 부곡, 또 용인 일대 7km, 원주 일대 7km가 지체인데 원주 부근은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방향 둔대 일대가 사고 여파로 지체입니다. 출근길은 평소보다는 조금 덜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변북로 구리 쪽은 차들이 많아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48분 정도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다시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 올 때까지 지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도 양방향으로 차들 많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더 귀해진 시간이에요. 브랜드랜드 한 달 만에 개장합니다.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0: 안녕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늘 반갑고 네. 늘 그립고 그렇네요. 우리 찌라님이 이제 없는 사이에 굿모닝 FM의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1: 네.
0: 마지막 주에는 이제 브랜드랜드를 하는 거고 네. 나머지 금요일에 소니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해요. 미라클 네. 머니라는 코너를 시작했는데 아니 희애님하고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예요?
1: 네 맞아요. 예전에 그 희애님이 저자고 제가 이제 인터뷰어로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렇게 좀 친해져서 간간이 이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MBC 이 복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희애님 여기 어쩐 일이에요 했는데 손에 잡히는 그렇죠. 경제 게스트로 나오고 계시다고
0: 맞아, 맞아요.
1: 너무 반갑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하는데 그동안 희애님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 너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너튜브에 소홀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활동을 좀 줄이시고 너튜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봤는데 실버 버튼을 달성하신
0: 맞아,
1: 거예요.
0: 맞아, 예.
1: 원래 좀 비슷했었거든요, 저랑.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찌라님 너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0: 그렇지.
1: 다른 활동을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그럼 제가 이제 좀 브랜드랜드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0: 아 그런 거야.
1: 근데 그 자리에
0: 들어왔네. 야.
1: 희애님이 들어오는
0: 이게 노린다고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치 보내놓고 온 것처럼. 근데 그게
1: 그런
0: 아닌데.
1: 건 아니었는데.
0: 아닌데 그렇게 됐네 또.
1: 이렇게 또 굿모닝 FM 가족으로 만나게 되니까 예. 더 반갑고 저도 애틋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저 덕분에 숨어있는 돈 찾아가지고.
1: 네.
0: 귀인 만난 느낌이잖아요. 저도.
1: 그러게요.
0: 예. 네. 브랜드랜드. 귀합니다. 교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 어디일까요?
1: 네, 지금 여름방학도 시작해서요. 여름휴가 많이 계획하실 텐데요. 요즘은요. 이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사람들 손에 들린 봉투만 봐도 이분이 어디 다녀왔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갈색 봉투를 들었다? 그러면 대전에 성심당 갔다 왔구나. 또 노란 봉투를 들었다? 그러면 군산의 이성당이라는 거죠.
0: 예.
1: 그런데 빨간 박스를 들고 있다면요. 부산에 여기에 다녀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필수 코스를 넘어서 피자 먹으러 부산까지 간다는 이곳. 바로 이재모 피자입니다.
0: 이재모 피자 진짜 핫하군요.
1: 네.
0: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요. 찌라님 드셔보셨어요?
1: 사실 저도 아직 못 먹었습니다.
0: 근데 한번 들어오면 본 것 같아.
1: 그죠. 그래서 저도 이걸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줄이 길다는데 이 브랜드랜드에서 소개하면 더 먹기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지만.
0: 매장이 늘었으면 좋겠다.
1: 네. 네. 근데 하도 떠오르다 보니 차라리 저도 이재모 코인에 올라타야겠다 싶어서 오늘

0: 아주 와봤습니다. 이 먹어본 분들에 따르면요, 간은 좀 슴슴한데 재료가 아주 충실한 그런 풍부한 한국식 피자라고 합니다.
1: 예.
0: 이 달달한 토마토 소스에 야채와 햄이 골고루 올라간 콤비네이션 스타일인데요. 도우는 이탈리아식 얇은 도우가 아니라 그 예전에 좀 도톰하면서도 담백하게 구워진 한국식 도우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 피자 가장자리에 치즈 크러스트입니다.
1: 아, 그렇지.
0: 여기에 치즈가 가득 들어서 갈릭 디핑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다는 거죠.
1: 이게 싹 설명 들으면은 진짜 동네에 있는
0: 네.
1: 그 피자 개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그 피자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얼마나 많아요?
0: 네, 이 전국에서 쓰는 그 예약 플랫폼이 있는데요.
1: 예.
0: 거기서 부산 웨이팅 맛집 1위부터 4위를 이재모 피자의 본점, 부산역점, 서면 본관, 서면 별관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은요, 네다섯 시간씩 기다리는 일도 예사인데요. 요즘은 이재모 피자 먹으러 부산 간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으니 이 부산의 성심당이라 불리고 있는 거죠.
1: 이야, 그 정도구나.
0: 네.
1: 음식업계 종사자로서 어떻게 뭐 그렇게 핫해졌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이재모 피자를 만든 사람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이재모 피자의 창업주는요, 1959년생 김익태 대표.
1: 아, 여기서부터 배신감 느낀다. 이재모 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0: 아닙니다.
1: 아, 속상하네.
0: 창업주는 다른 사람인데요. 이 김익태 씨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요. 엄마가 밤마다 힘들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원망하고 많이 방황하는 시절을 보냈죠. 이 군대를 제대한 청년 김익태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광복로에서 호프집을 하던 선배가 와서 한번 일해보라고 권한 건데요. 이때 주머니에 있던 돈이 딱 2만 원. 그렇게 서빙부터 시작한 김익태 대표는 호프집 장사가 잘 되면서 5년 뒤에는 이 선배의 가게를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인근의 분점까지 두 개를 더 되면서 술집 세 곳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죠.
1: 야, 수완이 좋으셨네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술집을 세 개나 운영하면서 김익태 대표는 술에 절어 살기 시작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또 어릴 때의 상처와 외로움을 핑계로 술, 담배를 달고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밤, 술에 취해서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 이 유리에 비친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이때 방탕한 모습이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아닌가? 이 충격을 받은 김익태 대표는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술도 끊고 열심히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1: 아, 꼭 이럴 때 시련이 찾아와. 어떤 위기였어요?
0: 어머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김익태 대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술집 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 기도가 통했는지 어머니가 기적처럼 병에서 회복하는데요. 그러자 김익태 대표는 은근슬쩍 술집을 다시 시작합니다.
1: 인간적이야. 아, 인간적이야. 장사 잘 되던 건데.
0: 네.
1: 그렇지.
0: 그랬더니 또 어머니에게 그 사이에 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1: 어머나.
0: 아,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하고 자책했겠죠. 이 김익태 대표는 어머니의 두 번째 암투병을 겪고 나서야 술집 문을 완전히 닫게 됩니다.
1: 예.
0: 이 김 대표는 호프집을 접고 경남 김해로 가서 가구점을 여는데요. 이건 잘 안 됐어요. 매달 2천만 원씩 빚만 늘어나는데요. 이때 가진 걸 거의 다 잃고 궁여지책으로 벼랑 끝에서 시작한 게 바로 피자집입니다. 1992년 부산 광복동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피자집을 여는데요. 이게 바로 이재모 피자집.
1: 아, 이재모라는 이름이 어머님 이름이었군요.
0: 네.
1: 다시 배신감 걷어드립니다.
0: 네.
1: 아, 너무 좋네요.
0: 네.
1: 어머님 이름 걸었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예. 사실 모자는 요리를 배운 적도 없는 상태여서요. 예순의 어머니는 소스를 만들고 아들은 반죽을 맡았습니다.
1: 아하.
0: 다만 어머니의 이름을 건 만큼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털어서 먼지나게 하지 말자. 둘째, 벌어서 남주자.
1: 이야.
0: 셋째,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자. 그래서 정말 먹을 것에 진심을 다합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매출 원가가 60%예요. 이 보통 음식점의 원가율, 즉 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35%고요. 40%를 넘으면 위험 구간으로 보거든요. 예. 그 기준선의 두 배를 재료비에 쓰

0: 있는 겁니다.
1: 아, 이 정도면 남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0: 네, 하지만 회전율이 높습니다. 술을 안 팔다 보니 많은 날은 하루에 5천 명씩 빠진다고 하는데요.
1: 뭐라고요?
0: 네, 또 놀라운 건 광고비를 전혀 안 씁니다. 오직 30년 동안 입소문만으로 알려진 거죠. 사실 요즘 피자값 비싸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재모 피자는 현재 라지 사이즈가 포장 기준 26,000원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재료는 아낌없이 쓰는데 가격은 싸다 보니 줄을 서는 맛집이 된 거죠. 하지만 이재모 피자는 30년 가까이 부산 사람들만 아는 조용한 향토 맛집이었어요. 매장도 단 하나밖에 없었죠. 이 가게가 전국구가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 이 계기가 있었겠죠. 뭐 먹방 인플루언서가 여기 소문 듣고 다녀갔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SNS에는 슬슬 부산 사람들만 알고 가는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한 먹방 너튜버가 이재모 피자를 방문한 영상이 빵 터집니다. 게다가 또 방송에서 실수로 이재모 피자를 이재명 피자라고 말해버리거든요. 순간 잘못됨을 감지하고 멈춰버린 그 영상이 화제가 됐고요. 또 2025년에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는데요. 이 셰프로 나온 김풍 작가가 이 밈을 풍자해서 실제로 대통령 이름을 딴 이재명 피자를 선보이면서 또 한 번 재미를 줬죠.
1: 예, 그만큼 누구나 아는 화제의 맛집이 된 거죠.
0: 네, 그렇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사이에 부산 여행자가 늘어난 덕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부산 여행 붐이 돌아오면서 2023년에서 25년 사이 부산을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부산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이재모 피자가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왔고 하루 4-5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 그래서 이제 매장을 늘리게 된 거군요.
0: 네. 그런데 사실 매장을 더 내는 것에 누구보다 반대한 건 김익태 대표였습니다. 이 맛의 일관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1: 예.
0: 그런 대표를 설득한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미 고객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미안하다. 더 쉽게 먹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이었죠. 게다가 김익태 대표도 이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직영으로 지점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1: 잘했다.
0: 네, 현재는 7개 지점이 있습니다.
1: 예.
0: 단 원칙이 있는데요. 부산을 벗어나지 않겠다. 이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요청이 전국에서 들어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브랜드로 남고 싶었던 거죠.
1: 맞아요. 이게 뭐 저도 비슷한 일을 해봤지만 전국으로 가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데
0: 네.
1: 아쉽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직영으로 하려면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저
0: 네.
1: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게 지역 명물이 되면서 이재모 피자의 매출이 급증합니다. 2020년에는 연매출 38억 원으로 그냥 잘 나가는 식당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늘리기 시작한 2022년, 3년에는 167억 원.
1: 우와.
0: 2025년에는 매출 461억 원으로 우와.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이 매장을 늘리면서 5년 사이 매출이 12배나 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하나 부산 밖에서 직영점을 낸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1: 어디예요?
0: 띵동 띵동. 오늘의 깜짝 퀴즈. 이 지역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 바람, 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립니다. 이 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도 있는데요. 부산만큼이나 휴가로 자주 찾는 이 지역 어디일까요?
1: 아, 여기로 가고 싶다. 힌트 주시죠.
0: 네, 이 지역의 사투리 아주 정감 가는데요.
1: 예.
0: 혼자 없어예, 무사마 씨, 폭삭 속았수다. 이런 사투리가 있죠.
1: 억양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네, 정답 보내실 곳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성시경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올게요.

0: 성시경 정답의 푸른 밤인데 정답을 얘기해버렸네요. 네. 이틀의 브랜드랜드 이재모 피자 기업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0: 정답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이재모 피자 제주도에는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죠?
1: 네.
0: 부산 밖에서는 안 내겠다고 했는데 제주도는 했네요.
1: 맞습니다. 이재모 피자는 2024년 제주점을 오픈하는데요. 예. 사실 몇 번의 제의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김익태 대표가 살펴보니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이혼율,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실제로 통계도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손에 크는 아이들도 많고 학습이나 성장의 기회가 적은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재모 피자는요. 제주도에 진출하면서 제주도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 전부를 제주 지역의 취약계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부하기로 합니다. 수익 확장이 아니라 사회 공헌을 위해 공익 목적의 매장을 낸 거죠. 사실 김익태 대표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키다리 아저씨.
0: 이 별명을 가졌다면은 일단은 뭐 기부가 제주점 하나만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1: 맞습니다. 이 이재모 피자를 조사해보니까요. 파도파도 미담이 나오더라고요. 2025년에 영업이익을 보면요. 127억 원이거든요.
0: 예.
1: 그중에 21억 원을 기부합니다.
0: 어머나.
1: 번 돈의 17%로 법인세보다도 많은 돈을 기부했죠.
0: 예.
1: 또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성금은 기본이고요. 2025년 초에는 취약계층 200세대에 난방비 2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전에도요. 좋은 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서 대안학교인 반디 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했고요. 2012년부터는 사비를 털어서 부산의 동주여고에 유명 강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소수에게 장학

0: 가끔을 주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유였죠.
1: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이제 진심입니다.
0: 네, 뭐 장학금 사업도 많이 하긴 했지만요. 네. 또 그 마음이 학생들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0: 이 지원자들 모두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서 누구 하나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이유였죠.
1: 대단하다.
0: 네, 또 근속연수 길기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미담만 있을 것 같던 이재모 피자에 올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 사건이요?
0: 이재모 피자가 치즈를 바꿨다는 겁니다.
1: 아, 큰일 났네. 안 먹어.
0: 그러니까요.
1: 먹어본 적도 없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0: 네. 이 30년 넘게 써온 국산 임실치즈를 빼고 미국 유제품 기업 사프토와 개발한 치즈로 전격 교체한 건데요. 이 SNS에는 아, 예전 맛이 사라졌다. 치즈가 짜다. 라는 혹평들도 쏟아졌고요. 또 원가 절감을 위해 교체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모 피자는 지난 4월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맛을 위해서 치즈를 개발한 거라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사실 재료 변경에 이렇게까지 진심인 건 그만큼 이재모 피자에 거는 팬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모 피자의 줄은 여전히 길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거든요. 이번 치즈 교체가 브랜드의 위기가 될지 아니면 이마저 잘 넘겨서 부산의 성심당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맛이 또 바뀌었구나. 원래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불편할 수 있죠.
0: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말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맛있다 여전히. 그런 뭐 말도 많습니다.
1: 원래 이제 팬들의 그 미묘한 맞아요. 만족도는 바뀌는 순간인데 사실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될지 응원합니다. 브랜드랜드 이재모 피자 편 만나봤고요. 이치라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0: 어디에나 있는 브랜드보다 거기에만 있는 브랜드가 강하다.
1: 아,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 많은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재모 피자가 너무 맛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작가들의 배 꼬르륵 소리가 계속 울려요.
0: 아, 저도 이거 원고 쓰면서 계속 피자 찾아봤잖아요. 예. 너무 먹고 싶어서.
1: 아,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요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브랜드랜드 이재모 피자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찌라님 어떠셨나요?
2: 네, 오늘 계속 피자 얘기를 해가지고 침이 고여가지고 발음도 많이 새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0: 아, 저도 들으면서 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2: 오늘 피자 먹어야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먹어야 되겠다. 네. 자, 또 8월 말에 만나야 되네요.
2: 네. 네,
0: 한 달 동안 또 잘 보내시고 8월 말에 만나요.
2: 네.
0: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2: 네.
0: 여러분 해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첫 곡은 목요일 날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초성으로 힌트를 드린 그 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